0: 第2届 중국문화제.
1: 지난 6월 한중우호 동행협회는 전북국제협력진흥원의 지원으로 우석대학교 공자아카데미, 전북중국유학생학자연합회와 함께 제2회 중국문화제를 개최했습니다.
2: 活动现场有舞龙、舞狮、中国传统歌曲和舞蹈表演，也有香囊制作、祝福卡书写、中文知识竞答等体验活动。当天约有300名韩国居民、外国居民、留学生和多文化家庭共同参与，气氛非常热烈。
1: 저도 현장에서 함께 했는데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한국인 주민, 외국인 주민, 유학생, 그리고 다문화 가정이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모습이 따뜻했는데요. 문화는 언어와 국경을 넘어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힘이 있다는 것을 다시 느꼈습니다. 그리고 국립민속국악원에서 6월 5일에 있었던 국악의 날 기념 한중 전통 공연 예술 교류 공연인 동행도 개최했었는데요. 한국과 중국의 전통 예술이 한 무대에서 서로 만나 서로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또 6월 9일에는 저희 협회가 전북대학교 라이즈 사업단과 함께 중국 장쑤성의 곤극 예술가들을 초청하여 전북대학교에서 곤곡 문화 강좌를 진행했습니다. 이 활동이 한중 주민들을 문화로 이어주었다면 오늘의 이야기는 조금 더 가까운 곳, 바로 유학생들의 일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2: 是的，文化交流不是单方面介绍，而是互相听、互相看、互相理解的过程中自然形成的。我们也希望协会继续通过地区活动和文化交流，推动韩中两国居民之间更深、更温暖的理解。
1: 맞습니다. 무대 위에 문화 교류도 중요하지만 버스를 타고 밥을 먹고 수업을 듣는 하루하루 속에도 진짜 교류가 숨어 있죠. 다양한 활동과 한중 교류가 많은데 두 분은 그 중에서도 한국 전주에서 많이 지냈잖아요. 그래서 어떤 계기로 한국에 오게 됐고 또 왜 전주에서 머물게 되었는지 궁금한데요. 한번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3: 那我来韩国呢，主要是因为学校和全北大学有合作项目。我以前呢就对韩国的文化很感兴趣，但真正来到这里之后才发现。 电视剧里的韩国和真实的韩国还是不一样。泉州呢，给我的第一印象是节奏不快，很安静，很适合学习。我和雨林一样，我选择来到泉州的目的也是因为交换项目。和首尔那样的大城市相比，泉州没有那么拥挤，生活成本也相对更低一些。对留学生来说，这种城市反而更容易慢慢适应。
1: 그리고 두 분의 고향도 서로 다르시잖아요. 위령 씨는 사천, 가영 씨는 장수 출신이라고 들었습니다. 고향과 전주를 비교하면 어떤 차이가 가장 먼저 느껴지나요?
3: 我的家乡四川呢比较潮湿，饮食呢也以麻辣为主。相对来说，泉州的夏天比较热，空气呢也更加清爽一点。饮食方面呢，有泉州的拌饭、豆芽汤饭都很出名。
2: 辣味呢和四川的麻辣不一样，更加温和，也更加的清爽。我的家乡江苏是水乡，苏州、扬州、南京这些城市都有很厚重的传统文化气息。泉州韩屋村旁边还有一条苏州街，你们应该都去过吧？听说是泉州和苏州结为姊妹城市的见证，所以每次去客舍逛街都会让我觉得很亲切。
1: 흥미롭네요. 사천의 매운맛과 장수의 물길이 이어진 풍경, 그리고 전주의 음식과 한옥 문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진다는 느낌이 듭니다. 저도 산둥에 있을 때 느꼈는데 산둥 음식은 조금 짠 편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처음 갔을 때 음식 주문이 쉽지 않아서 고생했던 기억도 납니다. 혹시 두 분은 전주에 처음 왔을 때 가장 낯설게 느껴졌던 점은 뭐였나요?
3: 刚来的时候呢，我最不习惯的就是语言环境。虽然学过一点韩语，但是真正生活的时候啊，才发现课堂上的韩语和生活中的韩语不一样。
2: 比如房东、司机、便利店的店员说话语速都很快，我一开始经常听不懂。我最不习惯的应该是生活节奏。泉州不像大城市那样喧嚣，但也不是完全的慢。公交车很快，学校的节奏也很紧张。
1: 저도 중국에 막 도착했을 때 익숙하지 않은 언어와 생활 방식으로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가영 씨가 말한 생활을 다시 배운다는 표현이 참 공감이 가네요. 유학은 새로운 지식을 배우는 일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밥 먹는 법, 길 찾는 법, 사람에게 물어보는 법까지 다시 익히는 과정이죠.
3: 是的，比如我一开始连
2: 请问这里刷卡？这个可以打包吗？我要在哪里下车？这种话我都必须提前在手机里查好。这虽然还是有些紧张，但是比刚来的时候好多了。我觉得泉州很好的一点是人和人之间没有那么冷漠。问路的时候，很多人都会慢慢解释，有时候还会带我们走一小段路。
1: 낯선 도시가 익숙한 도시가 되는 순간은 바로 그런 작은 도움에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我刚去青岛的时候也是非常陌生的。虽然会说一点汉语，但是在实际的生活中还有很多不足的地方，所以每到一个新的地方都是一个新的开始。
2: 我们也会学到更多的东西。是的，你说的太对了。比如我在泉州生活的这段时间里，虽然觉得整体节奏比国内的时候慢一些，让人觉得很安逸，但是每次坐公交车的时候，我都想问问司机师傅，为什么公交车可以开得这么快呀？每次坐公交车，我都觉得我免费啊。 也不是免费，是付费体验了过山车项目。我总跟朋友调侃，坐韩国的公交如果没有练就扎马步的功夫，估计在起步的那一瞬间，真的很容易因为站不稳而碰到别人。
1: 전주 버스가 유학생들에게 한국 생활의 첫 번째 체력 시험이 되는군요. 사실 한국 사람인 제가 느끼기에도 전주의 버스는 다른 도시에 비해 정말 빠른 편인 것 같아요. 버스에 타면 먼저 손잡이부터 잡는 것. 이것이 한국 생활의 첫 번째 생존 기술입니다.
3: 其实中国的有些城市啊，公交车也很快，但韩国公交车啊，让我印象最深刻的还是按铃。因为中国可能坐公交车的人比较多，所以司机呢，在每个公交站呢都会停一下。可是，在韩国，如果你不按铃，他就不会停车。所以我真的要提醒一下。
2: 刚来韩国的同学们，一定要注意，在要下车之前先按铃。我第一次坐过站的时候，真的也是非常的尴尬，因为不认识路，所以我就一直开着手机的导航，导航显示快到了，我就做好了下车准备，但是我不知道提前要按下车的铃声，所以我就没有按。 结果公交车就没有停，直接开过去了。然后我才知道，他的公交车如果你在半个小时之内换乘，它是不需要另外收费的。但是假如你坐同一班车再坐回来，还是要收钱的。然后我就因为不舍得花那一份钱，我就只能走到了目的地。所以从那之后，我就学会了看导航的那个小蓝点。 提前一站就要做好准备，快到目的地的时候立马去按铃声，这样司机才会停车。
1: 맞습니다. 서울 같은 대도시는 모든 정류장에서 기사님이 버스를 세워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전주나 다른 작은 도시들은 벨을 눌러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내릴 정류장이 가까워지면 미리 하차벨을 눌러야 합니다. 이것은 작은 규칙이지만 모르면 당황하기 쉽거든요. 한국에서 버스를 탈 때는 교통카드, 하차벨, 손잡이, 실시간 지도 확인 이 네 가지를 기억하면 훨씬 편합니다. 혹시 버스 외에도 KTX나 고속버스를 타면서 느낀 차이가 있었나요?
3: 당연히요. 제가 KTX的时候就深刻感受到的这一点。 한국의 KTX呢不像中国的高铁要严格的安检，只要凭票你就可以上车了。所以这样的速度真的是体现了韩国的效率。 有一次我从首尔坐大巴要回泉州，但是我上错车了，天哪，只有2分钟就发车了。哎呀，我赶紧下车，然后呢找到了正确的车。如果我在中国的话，要重新安检，时间肯定来不及，所以这一点我觉得还是很安逸的。
1: 맞아요이부분은두나라의시스템차이로볼수있습니다저도중국에서처음지하철을탔을때가기억이나는데요엄격한짐검사가조금은신기하더라고요특히물같은경우에는마셔보라고도해서더욱신기했습니다이렇게중국은많은교통시설에서안전검사를강조하고한국은비교적빠른이동과편의성을중시하는편입니다
2: 我觉得韩国交通最大的优点就是准时。KTX, 公交还有长途大巴基本都很看重发车的时间。所以我觉得我们留学生刚过来千万不要觉得时间差不多就可以。在这里我一定要提醒大家一定要提前哦。韩国的公共交通是绝对不会等乘客的。
3: 是的是的。所以刚来韩国的朋友或者说即将要来韩国的朋友啊，如果不知道从哪里买票的话呢，我现在分享一些我常用的 APP 给大家。比如呢有 T-Morning Go, 你在这里呢可以专门查大巴票，还有中国的微信小程序里啊，也可以直接买韩国的 KTX 高铁票。而且你在刚来韩国的时候，如果还没有韩国的银行卡，就没办法付款的时候呢，可以请学校的老师呀或者同学呀帮你购买，这些呢都是可以的。
1: 저도중국에있을때교통이참어렵게느껴졌는데요버스노선을미리확인해야하고출발시간도꼼꼼히알아둬야해서복잡하더라고요사전에교통앱을미리설치해두고목적지랑터미널이름을정확히알아두면훨씬편할것같아요또대중교통을이용할때언어문제도무시할수없을텐데실제로그부분은어떠셨나요
2: 한국대부분의교통这个公交车主要是韩文和英文的报站。刚来的时候如果没有听清楚就很容易坐过站。尤其是地名发音和地图上的字不一样时会更加紧张。我有一个小经验就是如果迷路了千万不要害怕问路。可以先说죄송합니다여기어떻게가요韩国人大多数都会帮忙的。听不懂的时候还可以把目的地给对方看。옌你在中国的时候也经常会问路吗
1: 저도칭다오에있을때초반에는정말지리를아예몰랐기때문에길을자주물어봤던그기억이있는데물론어플을보기도했지만헷갈리는길들은꼭물어봤던기억이납니다그럴때대부분의중국인들이모두친절히알려줬었거든요그리고중국학교는규모가워낙크다보니출입문도여러개라서학교안에서도헤맸었는데해양대학교학생들이외국인인저를배려해서잘알려주어적응에도움이됐습니다그리고그렇게알게된주소정보는핸드폰에무조건저장을하는습관을들였습니다
3: 是的是的所以大家经常啊要在手机里保存好学校呀宿舍呀或者是常去的超市啊这些地方的韩文的地址这样你在打车呀尤其是点外卖的时候就特别方便
1: 맞아요버스를탈때에는저어디어디가는데다음정류장에서내리면될까요처럼필요한표현을미리알아두면정말도움이돼요길을찾는건단순히목적지를아는걸넘어서안전과도깊게관련되어있죠특히밤늦게라면잘모르는길을혼자오래걷는것보다밝은길이나대중교통을이용하는게훨씬안전합니다그나저나이렇게교통이야기를하다보니까자연스럽게여행이떠오르는데요두분이여행을정말자주다니신것같더라고요위령씨는제주도에도다녀왔다고들었는데정말부럽네요
3: 是的因为中国啊有句话叫读万卷书不如行万里路所以在韩国这段时间我就特别想到处走走而且也可以学习到一些课本上学习不到的东西而且我来自四川嘛是不靠海的所以我第一站就直接去了济州岛我就想看看大海到底什么样而且呢我也没坐过船所以呢我去济州岛呢是从木浦坐船去的我第一次坐船我都以为我会晕船结果根本没有我就一直站在甲板上看海吹风 哎呀，真的是现在想起来都想再做一次。到了济州岛之后呢，我还去了牛岛。
1: 우도는제주도에서도사람들이자주찾는인기많은섬이거든요바다가정말예쁘게펼쳐져있고섬전체를천천히걸으며구경하기에도딱좋죠저도어릴때가봤었는데생각보다조용하고느긋한분위기가인상적이었어요바닷바람을맞으며산책하다보면시간가는줄도모르겠더라고요
3: 是的不仅时间过得快而且交通呢也比我想象中的要方便很多本来我以为像牛岛这样离济州岛又远的屌小岛应该交通会很不方便但是没想到那里有环形公交车就是你在每个站点啊可以上车到下一个站点呢下车是一个循环的巴士所以这点我觉得韩国的旅游服务真的要为他点个赞
2: 我平时都不太敢去陌生的地方旅行呢主要是担心交通不方便听你这么一说我放假了之后一定要去牛岛义山还有其他地方看看呢
1: 길이걱정된다면전북에는익산이나군산남원처럼당일로다녀오기좋은것이여러군데있는데요전주생활에조금익숙해진뒤에는천천히근처도시들을둘러보는것도전주에적응하는데도움이될것같습니다특히남원춘향제같은지역축제를찾아보고즐기는것도의미있는추억이될것같아요
3: 是的我呢先从泉州开始然后呢一点一点一点的扩大我的范围因为我很喜欢韩国啊一些景点的安静所以呢我还去了辰山日出峰丽水的梧桐岛这种呢地方呢都很安静而且自然风光特别美他们啊那些卖零食的商贩呢都会在景区的外面所以当你进入景区的时候啊是完全属于景区的景色的这一点让我印象很深刻
1: 한국에는조용하게자연을감상할수있는여행지가참많아요방금위령씨가말한오동도는저의고향인여수의여행지인데조용하고아름다운자연을볼수있어저도종종방문하곤합니다지역마다차이가있긴하겠지만산책로나전망대에가면대부분사람들이조용히풍경을즐기는분위기인데요제가중국여행지를방문했을때에는사람이너무많고기념품가게도정말많아서한국과는조금분위기가다르게느껴지던데요
2: 中国的景区有的地方非常热闹吃的纪念品表演都很多给人一种热气腾腾的感觉韩国有些景点感觉就像要让人放慢脚步去慢慢的欣赏这里的风景两种感觉我觉得都很有意思
3: 是的但如果我说向韩国朋友们推荐去中国什么地方旅行呢我想首先我就要推荐我的家乡四川省因为那里不仅有自然风光像九寨沟呀都江堰呀你可以欣赏山水的景色还有像成都啊欣赏川剧啊这种历史人文气息厚重的地方而且还有美食哦像火锅呀这种啊就适合朋友一起吃特别有氛围感
2: 雨林忘了韩国同学最喜欢的东西大熊猫
3: 哦是的
2: 如果是我的话我肯定也要推荐我的家乡就是江苏大家都知道苏州的园林还有扬州的美食南京的历史都很有特色尤其是苏州和泉州有友好交流的历史从泉州聊到江苏会让人觉得两座城市并不远在泉州待久了我就总想去客舍的苏州街逛一逛总觉得像回到了家一样
1: 사천과장수는저도가본적이없어서기회가된다면꼭가보고싶네요그나저나이렇게전주에서시작된이야기가또자연스럽게중국의여러도시로이어지는걸보니참신기한데요이런흐름이바로한중동행라디오만의매력이아닐까싶어요위령씨혹시제주도에다녀오셨다면귤커피도드셔보셨나요현지특산품으로만든음료라서관광객들에게인기가많다고하더라고요
3: 아유橘子咖啡呢很有名可是我没喝到有点遗憾但是我在牛岛啊上面发现了一个更漂亮的咖啡厅其实我在想牛岛本来是一个很偏远的小岛 但是那上面居然也有一个漂亮的咖啡厅，就是可以感受到韩国的咖啡文化真的是很普及啊。
1: 맞아요한국에서는길을잃어도카페는찾을수있다고할정도로카페가정말많죠물론이런말이공식적인속담은아니고제가지금즉석에서만들어본표현이에요한국에서카페는단순히커피만마시는곳이아닙니다친구를만나거나혼자책을읽거나공부를하고잠시쉬어갈수있는일상속의공간이기도하죠
2: 说起韩国的咖啡，我印象最深刻的倒是我每天下午上学的时候经过教学楼，都是一股浓浓的咖啡味。不过说起来咖啡厅，虽然我本人是咖啡因过敏，不太喝咖啡，但是我还是佩服于韩国咖啡厅的空间设计。全北大学的德金湖旁边就有一家传统的咖啡店，窗外能够看到湖，我觉得是十分适合学习和休息的。
3: 而且我觉得韩国咖啡厅啊，厉害的地方不仅是咖啡好喝，而且它在不同地理位置上都装修不同的风格。像可盈刚才说的德金湖上面的咖啡厅，它就是传统的韩屋构造，特别有韩式传统建筑的风格。
2: 我们去年就说要在下雪的时候一起去喝一杯咖啡呢。
3: 是的。
1: 맞아요특히시험기간에는제생각에카페가작은공부방처럼느껴지기도하는것같아요한국에는정말생각보다카페가너무많아서카페를잘이용하는것도한국생활적응의한부분일것같은데요다만카페마다규칙이있을수있기때문에1인1메뉴조용한통화자리정리같은기본에티켓도함께지키면좋겠습니다
2: 예은你去中国交换留学的时候你也经常去咖啡店学习吗
1: 학교안에공부할수있는카페가하나있긴했는데저는주로테이크아웃을했었고요 근데듣기로는최근에중국자체브랜드카페도많아졌고민난커피처럼지역특색을가진커피도주목받고있다고들었습니다
3: 是的云南咖啡呢它很独特的地方就在于云南这个地方啊它气候温和特别适合种咖啡所以很多的年轻人啊越来越关注云南的咖啡品牌
2: 对啊我觉得韩国的咖啡厅更注重的是空间和氛围但是中国现在的咖啡市场也变化得很快的外卖移动支付品牌活动都很活跃两边都很有特点
1: 맞아요정말그렇죠커피한잔속에는도시의일상젊은이들의문화공부하는습관그리고소비하는방식까지자연스럽게녹아있어요그한잔덕분에우리는잠시나마여유를느끼고소소한행복도찾을수있겠죠
3: 其实啊对我们留学生来说呢喝咖啡呢不仅是让自己心安也可以缓解我们的学习压力尤其是你是初次来到泉州当周边没有熟悉的人的时候你好像只有对着咖啡说话如果找一个安静的咖啡厅坐一会儿我就又能找到学习的节奏
1: 새로운리듬이요그게바로우리가매일하는학습이아니었나요
2: 是的是的被你说对了因为我们来韩国交换的时间是有限的但是让我们觉得更快的是韩国的一学期居然只有15周
3: 对
2: 雨林应该记得在我们交换之前的学校是要上18周的课再考试两周的整整20周但是在韩国我就觉得期中考试结束了没有多久怎么就要期末考试了我和野恩才认识了没有多久怎么一学期就要结束了呢马上就要准备期末考试了时间过得真的太快了
3: 是的我也有这种感觉中国的学期呢确实会更长但是不变的是呢都要面对期末考试的压力啊说到期末考试呀韩国呀一到期末周图书馆呀咖啡厅啊全都是人你要是去完了根本就找不到位置所以学习的空间啊一定要找自己适合的
1: 한국대학에서는한학기동안과제와발표중간고사기말고사까지정말숨 돌릴 틈도없이이어질때가많죠유학생이라면특히익숙하지않은언어로모든걸해내야하니까그부담이훨씬더크게느껴질수밖에없을것같아요저도중국에서유학했을때그시험자체도물론어려웠지만평소수업시간에쓰이는전문용어들이정말힘들었는데요두분은혹시비슷한경험이있으신가요
2: 嗯，我。

0: 상황과 집 상태까지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처음에는 낯선 용어들이 헷갈릴 수 있어서 더 신경 써서 확인하는 게 좋을 텐데, 혹시 두 분은 어떻게 하셨나요?
1: 我觉得主要就是两种方法。第一种就是像我一样，自己在学校附近扫街，看到楼门口贴的那种招租广告，就直接联系房东，给他发短信或者是加他的 KakaoTalk。这样子的话，没有中介费，但是也有缺点，就是要自己花时间去寻找。还要自己去判断房子好不好。第二种方法就是雨林的方法了。雨林当时是找了正规的房地产中介，
0: 是的。
1: 虽然要付一些中介费，但是中介会根据你的需求，比如说朝南呀、采光好呀、隔音好呀、靠近公交站等等，带你看很多房子。对于韩语不太熟的留学生来说，正规的中介可以帮你解释合同，这一点真的非常重要。
2: 对。
0: 맞아요. 근데 정말 한국 학생도 스스로 집 구하는 게 쉽지 않은데 외국에서 혼자 집을 구하시다니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집을 구할 때는 빠르게 결정하는 것보다 안전하게 선택하는 게 훨씬 중요하게 여겨지죠. 특히 보증금이 들어가는 계약이라면 꼼꼼하게 하나하나 확인해야 합니다. 사진은 보기엔 예쁠 수 있지만 막상 가보면 창문을 열자마자 바로 옆집 벽이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집을 구할 땐꼭 직접 방문해서 확인하고 결정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2: 是的，
1: 是的。
2: 哎，对了，我听说呢，在韩国租房子呢，要1年才能够租给你，至少1年。那如果有的交换生只是来半学期，甚至几个月，那他也想租房子的话，是不是会很难呢？
1: 是的，当时我去租房的时候，我给很多房东发消息，他们都跟我说不可以，你的租期实在是太短了，必须要1年起租。但是也不是完全没有嘛，你看我们2个人不就找到了半年租的房子？可以多问几家中介，诚恳地说明自己是交换生，只住半年，不要因为怕麻烦就随便签约，也不要只看照片就决定。还有就是入住的第一天一定要拍照。拍视频留证，墙纸的污渍、地板的划痕、卫生间漏水、窗户是否完好、家电能不能正常使用，都要拍下来发给房东保存。那万一你退房的时候，他说："哎，我之前没有呀，我的房子好好的租给你，你怎么就弄成这样子了？"那就有口难言了。
2: 看来可英真的很有经验。那我要追问你了，水电煤气这方面有没有什么小提示呢？
1: 当然了，入住当天的时候要拍下来水表、电表、煤气表的度数，因为韩国的账单有时候会晚1个月才来，如果没有记录，那可能就会不小心承担了前一个租客的账单了。还有钥匙或者电子门锁的密码也要确认清楚，网络是否开通，是否要你自己付网费，也要提前问清楚。
0: 그렇군요. 사실 저는 여러분이 말씀하신 것들을 아직 경험한 적이 없지만 한국인으로서 특히 처음 자취하는 유학생에게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계약할 때 말로 들은 것보다 계약서와 기록이 중요하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1: 还有一点真的要谨记，搬家之后绝对不能掉以轻心，就是要尽快带着你的租房合同和外国人登陆证去办理地址变更的手续。具体材料可以向出入境事务所和行政福利中心确认，不要等到忘记了才想起来，超时了是会需要提交罚款的。
0: 맞아요. 이건 정말 중요한 행정 절차예요. 유학생이 외국인 등록을 한뒤 이사를 했다면, 이사한 날부터 15일 안에 체류지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실제로 필요한 서류나 자세한 절차는 관할 출입국, 외국인 관서나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학교 밖에서 자취해 본 적은 없지만 예전에 중국에 유학 갔을 때 입학하자마자 신분 등록을 했던 기억이 나네요.
2: 是的，这不仅关系到我们实际信息的确认，还关系到切身的利益。如果没有及时上报，后期呢，如果出现延期罚款，这样不利于自己的结果。另外呢，我还听说韩国房东是很看重地板的，进门要把外面的鞋子脱掉，
1: 或者换成室内的拖鞋。没错，韩国的温润木很多都是木地板或者是塑胶地板，外面的鞋子上可能会沾到我们不太注意到的小沙粒，容易划伤地板。退房时如果有严重的划痕，房东可能会索要赔偿。所以建议大家入住之后最好准备一双室内的软底拖鞋，或者是把地板经常打扫干净，就可以不用穿鞋了。
0: 또 하나 꼭 알아두셔야 할 점이 있어요. 바로 쓰레기 분리배출입니다. 중국에서도 쓰레기 처리 방식이 많이 바뀌었다고 하시지만 한국은 일반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품을 따로 버려야 해요. 그런데 이 방식이 지역이나 건물마다 조금씩 다르니까 입주하실 때 관리인이나 집주인에게 꼭 한번 물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1: 是的，我觉得韩国的垃圾分类真的很严格。 稍微不注意就会被警告，而且扔垃圾的地方居然还有监控。对，所以在扔垃圾的时候一定要注意。对了，如果在外面住的同学还要注意煤气安全的问题。长期不在家的话，一定要关好燃气阀。如果闻到奇怪的气味，不要开灯，不要点火，一定要先通风，然后再联系房东或者是相关的机构。
0: 맞아요. 집 문제는 정말 생활의 기본이죠. 안전한 집을 구하고 계약도 꼼꼼하게 확인해야 유학 생활이 편해집니다. 또 평소에 좋은 생활 습관을 가지면 훨씬 안정적으로 지낼 수 있죠. 이쯤에서 궁금한 점이 하나 생기는데요. 혹시 자취를 하시면서 중국 음식을 직접 만들어 드시나요?
2: 当然了，如果有时间的话，我会自己做一点简单的中国菜，但是。 大部分时间还是去外面的餐馆或者是食堂去吃的，因为刚来韩国的时候嘛，觉得自己做饭好像做不好，而且在外面吃饭的时候呢，我刚开始对于外部食物不能携带这个规定有点疑惑。就比如说，你已经点了一杯咖啡，但是你想去另一个店的时候，他会说不可以携带哦。所以，如果你在进咖啡厅之前携带了其他的饮品。
1: 一定要问一问，可不可以带进去？这样不仅是尊重店家，也是尊重其他的客人。其实，在中国也有类似的情况。但是不同的城市、不同的地区差异都是很大的。有的店就很自由，有的店规则就很明确。重要的是不要先入为主，看到提示呢就要遵守，不确定的时候就要多问一句。
0: 맞아요. 문화 차이는 누구의 말이 옳으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함께 있는 공간에서 어떤 약속을 서로 이해하고 지키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비슷한 상황이 다시 생긴다면 한국에서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외부 음료 가지고 들어가도 될까요? 여기 혹시 1인 1메뉴인가요? 라고 말하면 거의 대부분의 직원이 친절하게 안내해 줄 겁니다.
2: 刚才言说的两个句子真的很实用。 留学生呢，不怕规则多，就怕不知道怎么问。像这种简单的话语，经常反复记一记，就可以避免很多的尴尬。是的，
1: 已经学到了，下次一定会用上。
0: 각 나라의 생활 방식은 이렇게 정말 많은 차이가 있죠. 방금 말씀드린 것 이외에 중국과 또 다른 점이 있을까요?
1: 我刚来的时候就发现韩国人在排队这方面真的非常的自然，就算人不多也会按照顺序来。
2: 还有在电梯里、公交车里说话的声音一般都不会太大。那我还想补充一点，在宿舍呢，或者是温入木里面，也要注意你的噪音。比如说你晚上洗衣服的时候，拖凳子的时候，或者打电话太大声，这样都会影响到别人的。맞아요.
0: 원룸뿐만 아니라 아파트도 집들이 가까이 붙어 있어서 생활 소음이 금방 퍼질 때가 많죠. 그래서 밤늦게 세탁기를 돌리거나 통화를 크게 하거나 음악 소리를 키우는 건좀더 조심하는 편이 좋겠습니다. 나만 편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이웃들까지 함께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게더 중요하죠. 그럼 잠시 음악을 들으면서 쉬었다가 오겠습니다.
3: 이 산저 산 꽃이 피면 산림 풍경 어른들 만자천호

0: 好的，欢迎大家再次回到韩中同行广播泉州生活碎碎念。听众朋友们，有没有觉得刚才的音乐很有特色呢？那言，你作为韩国人，你一听就应该知道是什么吧？
1: 当然，因为我是韩国人呀。
0: 啊，
1: 조금 전에 들으신 음악은 한국을 대표하는 전통 음악 판소리예요. 판소리는 소리꾼 한 사람이 북장단에 맞춰 노래뿐만 아니라 말과 몸짓까지 곁들여 긴 이야기를 풀어내는 공연 예술이죠.
0: 我第一次听盘索里呢，是在泉州的韩屋村。当时呢，我走在小巷子里，突然听到很特别的歌声，我还以为是有人在现场唱歌呢。结果走近一看，是广播在放盘索里。虽然这不是现场演出，但是一听声音就让人觉得，这里就是泉州。可能城市的声音有时候比照片更能让人记住一个地方。
1: 너무 좋은 표현인 것 같은데요. 한옥마을에서 판소리를 들려주면 전주를 찾는 분들께 전통 문화를 아주 자연스럽게 소개할 수 있죠. 전통 문화라는 게꼭 박물관에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거리에서 들리는 소리, 마을의 정취, 그리고 사람들의 추억 속에도 살아 숨쉬고 있죠. 특히 판소리는 춘향가, 심청가, 흥보가처럼 이야기를 담은 작품들이 많은데요. 노래뿐만 아니라 말, 몸짓, 추임새까지 어우러져서 진짜 종합예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2: 是的，是的。其实，在中国也有很多地方有着自己独特的唱腔，比如说，还是我的家乡江苏，它就有昆曲，唱腔就很细腻，动作也很优雅。昆曲的节奏和美感和潘梭里是完全不一样的，但是他们都在用声音和身体去传达一个故事。
0: 是的，每一个地方的戏曲呢，都有属于当地文化的命门。比如说，像四川的川剧，有一名著名的川剧啊，叫《望娘滩》。这个川剧呢，就是取自于都江堰《望娘滩传说》这个故事。所以可以说，传统戏曲里面是地方人的性格和他们的生活经验。
1: 맞아요. 지난 6월 9일 전북대학교에서 공공문화광자가 열렸는데요. 이 광자가 어느 때보다 의미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한국 분들은 중국의 전통 예술, 곤곡 공연을 직접 접할 수 있었고, 중국에서 온 유학생들은 또 우리 판소리까지 함께 들으면서 서로의 문화를 좀더 가까이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전주랑 중국 수조, 사실 이두 도시는 예전부터 계속 교류가 이어져 왔는데요. 그래서 전주에서 장수나 수저우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도 그냥 우연이 아니라고 할수 있죠. 이렇게 전통과 일상이 어우러진 공간들이 정말 많잖아요. 만약 중국에서 온 유학생이 이런 곳을 본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2: 是的，因为还是那句话，我就来自江苏，所以呢，在泉州听到江苏昆曲的时候，我就会觉得我的家乡文化也被看见了。留学生活不只是我在适应韩国，我也在韩国更了解自己的故乡。
0: 是的，我也觉得泉州呢是一个很有层次的城市。白天呢，你可以去韩屋村看一看传统的建筑，那晚上呢，可以去南部市场体验年轻人的生活。所以可以说，泉州呢是一个兼具历史、旅游、普通三种的生活。
2: 我就很喜欢客舍一带，那里不像韩屋村那样适合观光，但是它更像是年轻人更会日常会去的地方，咖啡厅、餐厅、小店都有很多，也能看到这个城市最真实的一面。
1: 맞아요. 유학생에게는 유명 관광지만큼이나 일상 공간이 중요하죠. 자주 가는 길, 자주 먹는 식당, 자주 앉는 카페가 쌓이면 그 도시가 조금씩 내 도시가 됩니다.
0: 所以，如果以后有朋友来泉州，我会推荐他们不要只去韩屋村拍照，也可以去南部市场吃吃东西呀，去德清湖散散步呀，去学校附近的咖啡厅坐一坐，这样才能体验到真实的泉州。
2: 那我也会推荐朋友们去中国旅行的时候，不要只去北京呀、上海呀，这些很有名的地方，也可以去四川、江苏、云南这样的地方，因为中国每个不同的地区都有不同的声音、味道，还有生活方式，都可以去体验一下。
1: 맞아요. 각 지역마다 정말 많은 매력이 있는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게 바로 지역에서 시작되는 국제 교류가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유학생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중 하나가 바로 환전과 금융 안전이라 이에 대해 꼭 집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0: 是的，所以也再次为大家总结一下，留学生活呢离不开钱，坐车、吃饭、交房租、交水电费都需要钱，所以正因为这样，换钱的问题呢就特别重要了。那很多同学啊，在刚来韩国的时候，没有韩国的银行卡，而且呢又觉得韩国的银行汇率呢不划算，所以啊就会被网上高汇率换钱的广告所吸引。
2: 是啊，所以在这里我们就想很认真的提醒大家，千万不要相信所谓的微信群、二手群、留学生群里面那种私人换钱的广告，对方可能会说高汇率、秒到账，还有熟人担保，但这些都存在着极大的风险。
1: 맞아요. 돈과 관련된 부분은 정말 조심해야 하는데, 한국에서 환전은 은행이나 정식으로 등록된 환전소를 이용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개인 간 온라인 환전은 사기 피해, 계좌 동결, 범죄 자금 연루 의심 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매우 조심해야 하죠.
0: 那风险呢？我想主要有两个。那第一个呢，你把人民币转给对方以后，对方可能就直接消失了，你的钱就没有了。那第二种呢，对方转给你的韩元可能是来路不明的，如果涉及到电信诈骗呀、非法集资呀，那你的韩国银行卡就可能会被冻结。这个还不算最严重的，有可能你还会被去警察带去问话呢。
2: 是啊，我觉得这种事情真的是我们不做留学生永远都不会体会到的。所以说啊，千万不要为了多一点点汇率就去冒险，宁愿去银行或者正规的换钱所，虽然麻烦一点，但安全透明，也能留下合法的记录。还有一点就是，换钱所也不都是合法的，唯一一种合法的换钱方式是你给他人民币现金。他给你韩元现金，涉及到转账的，可千万都不要相信，换钱所也不能相信哦。
1: 이 부분을 정말 꼭 기억해야 될것 같은데, 만약 계좌가 갑자기 정지되거나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았다면,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은행, 학교 국제교류처, 경찰 또는 관련 기관에 즉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0: 所以呢，中国同学在刚来韩国的时候呢，一定要保存好正确的学校宿舍、车站的地址。我记得有一次，我和可盈就因为搜索到了错误的地址，然后呢，导致和别人的约定失约了。哎呀，所以大家一定要存的是正确的地址。
2: 搬家之后也要尽快的更改自己的地址，千万不要只听朋友的经验。最好一定要向出入境事务所，还有学校的国际交流中心确认，重要的材料一定要拍照保存，合同原件也一定要保管好。
0: 那重要的事情呢，我还想再说一遍，一定不要相信私人线上换钱，不要把银行卡、密码、通账、手机认证码借给别人。遇到可疑情况，一定要向学校、银行或者是警方咨询。
2: 是啊，我们在韩国的每一天都是在陌生和熟悉之间慢慢找到自己的位置。今天聊的交通、学习、租房、文化、安全，看起来都是生活的琐事，但是对刚来韩国的新朋友来说，可能这就是最需要的生活宝典。留学这条路嘛，我们有辛苦，有迷茫，也有很多小委屈。但这正是这些公交车上的小插曲、旅行中的小惊喜、学习上的压力、租房时的经验，一点一点拼凑成了我们最真实的留学生活。
0: 是的，那希望今天的分享呢，能给在韩国学习的中国同学，或者即将来韩国学习的中国同学们呀，提供一点帮助。那也希望呢，韩国的听众通过我们的故事呢，更加了解中国留学生在泉州的真实生活。
2: 无论来自哪里，身在何处，希望我们都能在陌生的土地上好好生活，好好学习，好好成长。也希望中韩青年之间有更多理解，更多温暖，更多真正的交流。
1: 낯선 도시에서 보낸 하루하루가 결국 한 사람을 성장시키는 시간이 됩니다. 오늘 두 분의 이야기가 지금 전주에서 생활하는 유학생들에게는 작은 위로가 되고 한국 청취자분들께는 중국 유학생을 이해하는 따뜻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유학은 단순히 지식을 쌓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낯선 사회의 질서와 감정에 자연스럽게 녹아들면서 내 생활 방식도 차츰 새롭게 다듬어가게 되죠. 처음 외국에서 생활할 때는 모든 것이 낯설고 어렵게 느껴지지만 시간이 흐르다 보면 차차 길이 보이고 익숙해지기 마련입니다. 지금 겪는 모든 경험들은 시간이 지난 뒤 소중한 자산으로 남을 거예요. 혹시 힘든 순간이 찾아온다면 혼자서 견디려 하지 말고 꼭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한중우호동행협회가 전해드리는 한중동행 라디오 7월 방송, 유학생이 말하는 전주라이프였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谢谢大家的收听，再会。

0: 찾았습니다. 가장 편안한 시간. 영화광인 동생은 영화 속 주인공이 됐고, 통 입맛이 없다던 아빠는 완전 대식가. 불면증에 시달리던 엄마는 세상 잠꾸러기. 전주 한옥마을에서 가장 편안한 시간을 찾았습니다.
1: 어서오세요. 돼지 박사입니다.
2: 고등학교 때부터 알바했었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자주 먹으러 와요.
3: 전주 영화의 거리, 갱리단길, 한옥마을과 근접해 있는 단체석 완비 27년 전통 돼지 박사입니다. 063-287-8255로 언제든 문의주세요.
4: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5: 하고 싶은 말을 하나씩 써내려가다가

지금 듣고 계시는 방송은 시민들이 만들어가는 방송 FM 93.5 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입니다.

매일 오후 1시에 만나는 플레이 인디 전주입니다. 자, 저는 우리 지역에서 방송과 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백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뮤지션을 소개하고 그들의 음악을 들어볼 예정인데요. 우리 지역에도 이렇게 좋은 음악이 있다니, 이제 그 말을 넘어서 우리 지역엔 이렇게 좋은 음악이 있다, 자부심이 되는 시간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로컬 뮤직 플레이 인디 전주는 전주를 비롯한 우리 지역에 숨겨진 보석 같은 음악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두 팀을 소개합니다. 어쿠스틱 듀오 밴드 2TR인데요. 숫자 2, 2, 그리고 영어 대문자 T와 R, 그래서 2TR인데 음악계에서는 2트랙을 줄여서 2TR로 적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2트랙이라는 말에서 팀의 이름을 가지고 온 거죠. 자, 이종원, 윤상현 두 사람 모두 기타를 연주하는데 이 두 사람으로 이루어진 어쿠스틱 듀오 밴드입니다. 2TR이 들려드리는 따스하면서도 위로를 주면서도 뭔가 경쾌하고 시원한 바람 같은 곡 2TR의 숲 띄워드리고요. 그리고 이어서 만나볼 팀은 고니 밴드입니다. 고니는 순한 글로 백조를 의미하죠. 백조 같은 우아한 날개짓으로 음악의 하늘을 항해하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2018년에 EP를 발표하면서 데뷔를 했고 뭐 이미 그전에도 오랜 기간 인디 뮤지션으로 활동해온 경험이 있는 그런 분들입니다. 이후에도 그리고 지금까지도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팀 중에 하나인데 이 고니 밴드의 곡 중에서 물 주세요를 준비를 했습니다. 라이브에서 이 보컬인 고니 씨가 자신의 머리에 정말로 물을 뿌리는 퍼포먼스로 폭발적인 관객 반응을 이끌어내는 곡이기도 하죠. 자, 고니 밴드의 물 주세요까지 두 곡 띄워드립니다.

함께한 노래 투티알의 숲 그리고 고니 밴드의 물 주세요였습니다. 우리 지역의 뮤지션을 소개하고 그들의 음악을 듣는 시간 플레이 인디 전주. 다음은 싱어송라이터 남수민입니다. 2020년의 첫 작품 아무래도 나 그리고 너에게 하지 못한 말을 발매를 했죠. 독특한 음색과 가녀린 슬픔을 담은 감성으로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자, 오늘 전해드릴 노래는 싱어송라이터 남수민이 2022년에 발매한 어디까진 거니 우리입니다. 자, 이 곡은 이별하지 못하는 연인의 이야기인데요. 노래 속 주인공이 끝없이 혼자만의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아, 우린 어디까진 걸까? 내가 널 놓을 수 있을까? 우리가 헤어지면 모든 게 다 괜찮아질 수 있을까? 같은 질문을 한다고 하는데요. 자, 남수민의 어디까진 거니 우리 준비해드리고요. 다음은 밴드 노야입니다. 오늘도 하염없이를 준비했는데 지치고 소외된 자들에게 쉴 곳이 되어주자라는 뜻을 가진 밴드 노야.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전북 지역에서 활동했던 밴드 노약자석의 주축 멤버 이병진, 김민수, 이승준, 정찬이 모여 결성된 밴드입니다. 요즘에는 보컬 이병진 씨가 베이스를 치면서 노래를 하죠. 팀의 이름이 원래는 노약자석이지만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 마음을 모아서 팀명을 간단하게 더 노야로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줄여서 노야 혹은 노야 밴드, 밴드 노야로 부르고 있는데요. 혼자라면 보잘것없겠지만 우리가 함께라면 더욱 멋지기에 순탄치 않겠지만 가보자 우리의 승리를 위해라고 앨범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자, 노야의 음악 중에서는 자, 오늘도 하염없이를 준비했습니다. 두 곡 이어드리죠. 남수민의 어디까진 거니 우리, 노야의 오늘도 하염없이.

두 곡 이어드렸습니다. 남수민의 어디까진 거니 우리, 그리고 노야의 오늘도 하염없이. 자, 우리 지역의 뮤지션을 소개하고 그들의 음악을 듣는 시간, 플레이 인디 전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다음은 밴드 리프의 곡을 준비했습니다. 밴드 리프는 전북에서 활동하는 모던록 밴드인데, 지금은 단지 모던록이 아니라 다양한 락 분야의 다양한 음악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2024년 청춘발란 대학가요제에서 대상을 수상한 팀 리프, 5인조 밴드로 다양한 음악 창작 활동과 공연을 통해서 인지도를 높여나가고 있죠. 멤버 김관우 씨는 전북 레드콘 음악 창작소의 5기 아티스트로 선정되어서 창작 지원을 받았고요. 이 밴드 리프는 두 번째 싱글 슈리마를 통해 분노한 신에 대한 경외를 표현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곡은 이제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에서 영감을 받은 음악이라고 하네요. 밴드 리프의 슈리마 준비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기타와 보컬의 이인규 씨가 주축이 된 블루스 팀이죠. 마인드, 바디 앤 소울의 노래 홈커밍을 준비했습니다. 이 밴드의 이름이 마인드, 바디 앤 소울인데, 이 이름이 이인규 씨가 어린 시절에 춤에 관심이 많았는데 그때 한 대회에서 카포에라를 중심으로 한 브라질리언 팀을 만났답니다. 그때 그 팀의 악기와 춤에 뭔가 영혼을 울리는 느낌이 들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그래서 그 팀의 이름을 메워뒀다가 나중에 밴드를 시작할 때 그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게 됐다고 합니다. 마음과 몸, 영혼까지 울리는 음악을 들려드리자 라는 의미를 붙였다고 하는데요. 바로 그런 음악, 블루스 음악을 하는 마인드, 바디 앤 소울의 음악 홈커밍을 준비를 했습니다. 두 곡 이어드릴게요. 밴드 리프의 슈리마, 마인드, 바디 앤 소울, 홈커밍.

밴드 리프의 슈리마 그리고 마인드 바디 앤 소울의 홈커밍까지 두 곡 이어드렸습니다. 우리 지역의 뮤지션을 소개하고 그들의 음악을 들어보는 로컬 뮤직 플레이 인디 전주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DJ 이백희고요. 자, 이제 준비한 곡은 재즈밴드 바람처럼의 음악입니다. 2012년에 결성된 퓨전 재즈밴드 바람처럼. 이 퓨전 재즈를 기반으로 뭐 펑크, 클래식, 라틴 등 다양한 장르를 접목시켜서 독특한 음악 스타일을 선보이고 있죠. 멤버로는 김영주, 노용현, 박윤호, 장경수, 최고은 등인데요. 재즈밴드 바람처럼은 대중에게 재즈를 친숙하게 알리겠다라는 포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기타, 베이스, 건반, 드럼에 최근에는 브라스적인 요소를 더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죠. 오늘은 그 가운데 바람처럼의 스타트를 준비를 했고요. 자, 소리라는 말에 사랑애자를 합쳐 탄생한 소리애라는 팀을 소개합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를 사랑한다는 무한창조 음악밴드죠. 음악 장르의 경계를 허물고 동서양의 다양한 악기로 친숙하면서도 낯선 새로움을 주는 퓨전 국악팀 소리애입니다. 자, 2011년에 창단한 소리애,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자신들만의 음악을 발표하며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죠. 소리애의 음악은 수궁연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바람처럼의 스타트 그리고 소리애의 수궁연까지 두 곡 이어드립니다.

바람처럼의 스타트 그리고 소리의 수국연까지 두 곡을 이어드렸습니다. 이제 들으실 우리 지역의 음악가는 송은채를 골랐습니다. 송은채의 도망가지 마요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송은채 씨는 포크 기반의 싱어송라이터입니다. 다양한 장르의 음악으로 보편적인 감정을 담아내는 뮤지션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EP 음원, 음목, 싱글 음원, 날 그냥 내버려둬를 비롯한 개인 활동뿐만 아니라 하와, 곤, 레드솔, 피버 등의 뮤지션들과 협업도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느린 날로도 활동을 하고 있죠. 이 송은채 씨 노래 중에 도망가지 마요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은 슬로우진입니다. 부드럽고 진하게 슬로우진이라는 슬로건을 가진 이 밴드 슬로우진은 보컬 최영진, 이 최영진 씨가 영국에서 보헤미안으로 살아가던 중 술, 그 중에서 진의 종류 중 하나인 슬로우진을 마시면서 영국인 친구들이 밴드 이름을 추천을 했고요. 지금까지 이 이름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주에서 나고 자랐고 20살부터 홍대에서 싱어송라이터로 생활을 하면서 평소 좋아하는 배우들을 생각하며 먼저 내공을 쌓았고 그 내공을 바탕으로 대중들에게도 사랑받는 음악인이 되자라는 생각으로 수많은 공연을 닥치는 대로 하면서 살아왔다고 하네요. 메모광이라고도 얘기하고 있고 저작권 협회에 한곡한곡 등록이 되는 곡의 수만큼, 그만큼이 본인의 나이다라고 생각하는 희한한 철학이 있다고 합니다. 자, 작사, 작곡, 기타, 보컬의 최영진, 베이스의 이희상, 건반의 정영광, 드럼의 홍지영 씨까지 4명이 들려주는 슬로우진의 노래, 나 아마 너를 좋아하나 봐. 자, 송은채의 도망가지 마요, 슬로우진의 나 아마 너를 좋아하나 봐까지 두곡 이어드립니다.

두 곡의 노래 들려드렸습니다. 송은채의 도망가지 마요, 슬로우진의 나 아마 너를 좋아하나 봐까지 두 곡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만나볼 팀은 아우리입니다. 아우리는 뮤즈그레인의 김승재, 최은석, 고은혁, 예, 그리고 탄탄한 연주력의 실력자 이종민, 이종원, 이렇게 다섯 명이 모여서 2019년에 결성한 5인조 밴드입니다. R&B, 소울, 디스코, 펑크 등 넓은 스펙트럼의 장르적 요소들을 흡수하여 빈티지하고 로파이한 질감의 신스팝 사운드를 빚어내고 있다라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오늘 아우리의 노래 중에서 Do and Dive라는 곡을 준비했습니다. 깊은 밤을 노래합니다. 그 어느 밤 아무것도 필요 없는 너와 나 꼭 길을 찾을 필요는 없잖아 라고 말하고 있는 노래입니다. 밴드 아우리의 Do and Dive를 준비해 드릴 거고요. 이어지는 곡은 오우밴드 고막을 울리는 거리의 인문학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 오우밴드입니다. 최초에는 김은수, 송은채, 최연비, 이백희 바로 저입니다. 김은수, 송은채, 최연비, 이백희 네 사람으로 시작해서 현재는 최연비, 이백희 두 사람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우밴드의 사랑노래 손금까지 밴드 아우리의 두앤다이브 오우밴드의 손금까지 두 곡 이어드립니다.

로컬 뮤직 플레이 인디 전주. 우리 지역의 뮤지션을 소개하고 그들의 음악을 듣는 시간. 방금 전에 두 곡 이어드렸는데요. 아우리의 두앤다이브 그리고 오우밴드의 손금까지 두 곡 이었습니다. 자, 오늘 몇 팀이나 만났을까요? 몇 곡을 소개해드렸을까요? 한번 쭉 보죠. 2TR의 숲, 고니밴드의 물주세요, 남수민의 어디까진 거니 우리, 노야의 오늘도 하염없이, 리프의 슈리마, 마인드바디앤소울의 홈커밍, 바람처럼의 스타트, 소리의 수궁연, 송은채의 도망가지 마요, 슬로우진의 나 아마 너를 좋아하나봐, 아우리의 두앤다이브, 오우밴드의 손금까지 12곡의 노래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지역의 뮤지션들과 그들의 음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찾았습니다. 가장 편안한 시간. 영화광인 동생은 영화 속 주인공이 됐고, 통 입맛이 없다던 아빠는 완전 대식가. 불면증에 시달리던 엄마는 세상 잠꾸러기. 전주 한옥마을에서 가장 편안한 시간을 찾았습니다.
1: 어서오세요, 돼지 박사입니다.
2: 고등학교 때부터 알바했었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자주 먹으러 와요.
3: 전주 영화의 거리, 갱리단길, 한옥마을과 근접해 있는 단체석 완비 27년 전통 돼지 박사입니다. 063-287-8255로 언제든 문의주세요.
4: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이지영
1: 이웨키의
0: 영화대
1: 영화.
0: 안녕하세요, 이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웨키입니다.
0: 네, 비가 많이 옵니다.
1: 그러니까요.
0: 빗속을 뚫고 네. 우리가 다 왔네요.
1: 맞습니다.
0: 지금 어느 정도였어요, 이웨키 씨 올 때는?
1: 제가 올 때는 거의 소강 상태에서 네. 확 쏟아지기 시작하는 그런 타이밍에 제가 왔습니다.
0: 그랬군요. 예. 오늘 듣던 중 반가운 얼굴, 듣던 중 반가운 소리, 강소리 씨도 함께하고 네. 있는데 어서 오세요.
2: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강소리입니다. 네.
0: 건강은 좀 잘 회복이 되셨나요?
2: 네, 잘 네. 회복했습니다.
0: 걱정 많이 했잖아요.
1: 아, 그러니까요.
2: 감사해요.
0: 아프지 말아요.
2: 네, 안 아프고 네. 잘 챙겨보겠습니다. 네.
0: 비가 어느 정도로 내렸어요?
2: 비가
0: 오늘 이때 예.
2: 고압 세차 수준으로
0: 많이 쏟아질 때
2: 네, 맞아요.
0: 지금 보니까 그 충청도 쪽이 조금 집중호우를
1: 그렇습니다.
0: 받고 있는 모양이에요.
1: 네.
0: 세종, 공주 이쪽이 많이 좀 피해가 예. 좀 집중되고 있어서 아침 출근길에 또 당황하신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1: 그렇습니다.
0: 그때도 비가 좀 네. 강하게 내렸기 때문에
2: 이렇게 앞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네. 사고 위험이 많이 높아지는 아니, 느낌이
1: 맞습니다.
2: 많이 이게 들어요.
0: 밤이 아닌데도 워낙 흐리니까요. 차선도 좀
1: 맞습니다.
0: 잘 안 보이는 보이고. 그리고 이제 예. 보행자들이 우산을 좀 깊이 눌러 쓰잖아요.
1: 네.
0: 그러면 시야가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1: 그렇습니다.
2: 맞아요.
0: 그러니까 네. 더 운전하시는 분들은 네. 더 조심을 하셔야 되겠죠. 네. 보행자 신경 쓰시고 차선도 잘 지키시고 일단은 네. 속도를 줄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1: 그렇습니다.
0: 이 많이 올 때는 속도를 반 이상 줄이시고요. 네.
2: 40으로 안전하게. 네.
0: 진짜 폭우가 쏟을 때는 반 이상 줄이셔야 됩니다.
2: 그럼요.
1: 네. 네.
0: 비가 너무 많이 내린다 싶을 때는 그냥 그러니까 가능하다면
2: 네.
0: 그게 가능하면 운전을 좀 안 하는 것도
2: 네,
1: 네.
0: 비 너무 많이 오는데 내가 좀 피해서 나갈까 이런 생각을 네. 요즘은 또 실시간으로 이걸 보여주잖아요.
2: 네. 맞아요.
0: 이게 이 장마라는 게 이제 거의 사라지고 그냥 집중호우 뭐 이렇게 네. 불러야 되지 않나 싶어요.
2: 네, 자주자주 쏟아 부어요.
0: 네, 네. 짧은 시간에 강하게 쏟아붓고 뭐 그치고 이걸 반복하다 보니까 그만큼 또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고요.
2: 네,
1: 그러니까요.
0: 조심하시라.
1: 네.
0: 자나깨나 운전 조심.
1: 네.
2: 건강 조심.
0: 네, 건강 조심. 네,
1: 조심하세요.
0: 네. 네. 이렇게 인사를 드리면서 오늘 또 영화 이야기를 좀 풀어가 볼까 하는데 우리가 이제 소리 씨를 만나고자 했던 주에
2: 네,
0: 건강상의
2: 맞아요.
0: 이제 문제로
1: 네.
0: 나오질 못하는 바람에 너무 아쉬웠고 그래서 네. 이제 그때 우리가
2: 띵작.
0: 내가 꼽은 숨은 띵작을
2: 네.
0: 열심히 이제 소리 씨가 준비한 게 있어가지고 이제 우리 둘이
1: 네.
0: 그걸 네. 진행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오늘
2: 네.
0: 진짜로
1: 네.
0: 그때는 전초전이었고
2: 네.
0: 오늘
1: 그때가
0: 본편
1: 예고편이고
0: 오늘 본편
2: 오늘 본편이에요.
0: 본편으로 네. 내가 꼽은 숨은 띵작에 대한 네. 영화. 본편을 지금부터 상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2: 네. 저는 띵작을 생각하면 이렇게 좀 시기별로 띵작이 다른 것 같아요.
1: 네.
2: 그래서 일포스티노 저번에 하려고 했던
0: 네.
2: 일포스티노 같은
0: 그거를 토스 받아가지고 백희 씨가
2: 네,
0: 했다는 거 아닙니까?
1: 네.
2: 네. 네. 네, 세상에. 네, 네. 저도 잘 들었고요. 네. 일포스티노가 약간 대학교 때
1: 네.
2: 띵작이었다면 이제 오늘 골라온 작품은요.
1: 네.
2: 어른이 되고 나서 띵작. 인 것 같아요. 이 영화가 더폴이라고 들어보셨죠,
0: 네.
2: 선생님? 더폴이라고 오디어스와 환상의 문이라는 부제를 가진
0: 그러니까요.
2: 영화예요.
0: 예.
2: 그래서 2006년에 개봉을 했는데 우리나라에는 2년 뒤인 2008년에 개봉을 했던 영화입니다.
1: 네.
0: 이게 보니까 이 영화 포스터도 아주 강렬해요.
2: 네.
0: 그러니까 이게 폴이니까 그 영어도 다 이렇게
2: 네,
0: 그거에 맞게 디자인을 해가지고
2: 네, 길게
0: 길게 네, 마치
2: 길게
0: 뭐가 다 이렇게
2: 떨어지는 것처럼
0: 네. 그리고 이 색감도
2: 네 버건디 네. 피 색깔
1: 네, 네, 네
0: 그리고
1: 그렇죠.
0: 이 파란 하늘 뭐 이런 걸 보면 딱 다큐멘터리 있잖아요
1: 네,
0: 네. 네 이쪽 그 맞습니다. 생각이 나거든요
1: 네.
0: 그래서 이 감독이 뭐 좀 CF 감독이었다면서요?
2: 이름은 타셈싱.
0: 네. 아, 어느 나라 감독이에요?
2: 인도 감독이었다고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 감독이 원래 CF 감독인데 영화를 찍었어요. 예. 네. 그래서 요즘 말로 미감이 미쳤다. 이런 평가를 받고 네. 있는데요. 그때 개봉했을 때 당시에는 그렇게 많이 인기가 있진 않았는데 네.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이 띵작이다. 명작이다. 이렇게 손꼽고
0: 그때는
2: 있습니다.
0: 이제 보지 않은 사람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네. 잘 모르고 묻혀 있다가 네. 근데 후에 본 사람들이 조금씩 뭐 입소문이랄지 이런 네네네네. 것들을 통해서
2: 네 유명해졌죠. 네. 그리고 또 촬영 기간이 길었던 걸로도 유명해요. 4년 반 촬영 기간이 걸렸는데요. 네. 뭐 주인공을 찾는데 뭐 7년 반이 걸렸고 네. 어디에서 찍을지를 결정하는데 뭐 거의 10년 넘게 걸렸고 야. 하다가 이렇게 해서 총 걸린 시간이 거의 뭐 30년 가까이 걸렸다.
0: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네. 지금 CG를 쓰기를 되게 싫어하는 네. 감독이어서 맞습니다. 그 전 세계 곳곳에 직접 가서 찍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 뭐 4년 반 이렇게 그러니까 네. 헌팅부터 네네네. 그죠? 왜냐면 이게 배우 영화는 다 헌팅 작업이 있어야 그렇죠. 이제 네. 가서 할 수 있죠. 촬영을 할 수 있으니까 네. 헌팅 작업부터 시작하면 정말 10년 정도 걸렸다라는 말이 네, 맞겠구나 맞아요. 싶은 생각이 네. 들어요.
2: 그렇게 해서 힘들게 찍었던 만큼 영상 퀄리티도 너무 좋고요. 네. 또 CF 감독인 만큼 이렇게 영화를 보고 있으면 딱 이 영화 휴가 안 가고 봐도 되겠는데 이런 생각이
0: 들죠. 그리고 장면 전환하는 게 확실히 달라요.
2: 네, 달라요.
0: 그게 그 CF 감독의 네. 특징이 네. 아, 이 사람이 뭘 했던 사람이구나라는 걸 그냥 대놓고 보여주는 네. 것처럼 네. 장면 전환하는 것도 다르더라고요.
2: 네, 남다르죠. 네. 그리고 또 막 어떻게 찍었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드론 촬영하는 것처럼 네. 너무 이렇게 잘 찍어줬고 각도도 네. 남다르고요. 또 그 전 세계 그 한 18개국, 네. 18개 나라 또 26개 장면들 그 로케이션을 이렇게 해서 네. 너무너무 여행 안 가도 여름에 비행기 탈 그런 계획 없으신 분들 네. 집에서 크게 틀어놓고 보고 있으면 예, 예. 이것만큼 네, 좋은 효과가 네. 없을 것 같기도 하고
0: 돈 너무 많이 들었겠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2: 네,
0: 그렇죠? 네, 돈이 너무 많이 들었겠는데 네, 많이 근데 성공을 못해서 어떡하지? 네. 막 이런 좀 마음도 네. 들고요.
2: 성공도 못했지만 이걸 찍을 때에도 네. 투자를 못 받았대요.
0: 그래요? 네. 그럼 어떤 돈으로 찍었을까요?
2: 집을 팔았다고 하더라고요.
0: 이 감독들이 결혼했습니까?
2: 네.
0: 이 감독?
2: 모르겠네요.
0: 왜냐면 아내가 네. 걱정돼서.
1: 어떡해.
0: 진짜. 네. 그 집념이 네. 있으면 감독들은 막 다 사비 털어가지고
1: 네, 사비
0: 대출 받고 집 네. 팔고 뭐 어쩌고.
2: 다 땡겨가지고 네. 띵작이 되는 네. 겁니다.
0: 네. 참 줄거리는 어떻게 되죠?
2: 줄거리는 이 제목이 Fall이잖아요. 네. 떨어지다. 그래서 이 주인공이 스턴트맨이에요. 네. 남자 주인공인데요. 로이예요, 이름이. 그래서 로이가 스턴트맨이고 그 떨어지면서 다리 하반신 마비 증상을 겪게 돼서 병원으로
0: 촬영 중에 네. 사고를 당해서
2: 네. 네. 오게 되고 거기에서 되게 귀여운 여자아이 5살 알렉산드리아를 만나게 됩니다.
0: 아, 5살이 네. 그렇게 똑똑하다고요?
2: 너무 똑똑하고
0: 진짜요?
2: 네.
0: 나 5살 때는 그냥 어버버버 했던 거 근데 5살이에요?
2: 맞아요.
1: 영이 빠져가지고.
0: 진짜 근데 그렇게 영특하다고요?
1: 그러니까.
2: 너무 영특하고 귀엽고 말도
0: 연기도
2: 잘하고.
0: 너무 잘하잖아요.
2: 네. 네. 연기도 너무 잘하는데 또 이 연기가 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0: 네.
2: 네. 그 5살 여자아이에게 원고를 주고 뭐 이렇게 촬영 상황을 다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막 이런 게 아니라 네. 그냥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도록 말 잘할 수 있도록 그냥 열어줬대요. 네. 가슴씩
0: 그러니까 상황만. 얘가 네. 이 상황에 어떤 말을 할까를 그냥 열어준 거군요.
2: 네, 열어준 거죠. 열어주고 기다려주고 뭐 돈도 이제 구해오고 하다가 4년 반이 걸린 거죠. 시간이. 네. 그래서 띵작은 시간이 만든다. 혹시 뭐 빨리빨리 뭐 천재적 감독들은 네. 다를 수도 있지만 뭐 띵작은 시간이 만들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1: 시간이.
2: 네, 작품이기도 네. 했고요. 똑똑하잖아요, 그 아이가. 또 근데 또 하반신 마비가 이제 로이가 겪는 역할로 나오는데 정말 그 아역 배우 5살 여자 아역 배우는 하반신 마비를 겪는 줄 알았대요.
1: 네.
2: 진짜 상대 배우가 네. 정말 하반신
0: 아이니까 충분히 그렇게 믿을 수 있어요. 네, 믿을 수 있어요.
2: 근데 네. 그렇게 믿게 그냥 뒀다고 하더라고요. 타셉신 감독도
0: 그래야 그 상황에서 이 아이가 네. 자연스러운 대사가 나올 그렇죠. 거 아니겠습니까?
2: 네. 몰입하고 네. 그렇게 해서 촬영을 했고 했고요. 또 줄거리로 다시 돌아와서 말씀을 네. 드리면요. 다섯 살 아이를 만나서 이제 세헤라자데가 이제 옛날에 천일야화처럼 아라비안 나이트 얘기하듯이 네네네네. 그렇게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제 상상력도 더해지고 하면서 네. 여러 가지 영웅 이야기들 뭐 대서사시처럼 펼쳐지는데요. 그때 이제 이야기에 참여하게 돼요. 다섯 살 아이도. 그래서 루이가 들려주는 네. 이야기만이 아니라 그 다섯 살 아이도 참여해서 이야기를 맞아요. 만들어가는 네. 바꿔가는 그 과정에서 추락했던 두 명의 환자죠. 그 네. 다섯 살 아이도 환자거든요.
1: 맞습니다.
2: 떨어졌어요. 오렌지 나무에서.
0: 네. 어깨 네. 쪽을 네. 이렇게
1: 네. 한쪽은 다리를 한쪽은 팔을
2: 쇄골부터
0: 네. 이렇게 쇄골부터 네. 이렇게
2: 이렇게
0: 네. 딱 이렇게 그 깁스 비슷하게 네, 이렇게 하고 있는
1: 고정하고 있습니다.
0: 네, 고정하고 있는 네, 게
2: 고정하고
0: 보이죠?
2: 있는 게 네. 보이죠? 보여서 이제 그렇게 막 이야기를 하는데 요즘에 우리 드라마 볼 때도 되게 다음 장면 궁금할 때 딱 끊어버리잖아요.
1: 네.
2: 그걸 너무 잘합니다. 루이가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네.
1: 맞아요.
0: 그러니까 그 대사가 나오잖아요. 왜 꼭 재밌을 때 그러냐고 네. 네. 네. 따지잖아요. 네. 네.
2: 그리고 진정한 이야기꾼은 네. 딱 그 적절한 타이밍에서 딱 끊어버리죠.
0: 네. 다음 회에 계속 네. 다음 아니면 이제 뭐 광고 나가고
1: 근데 거기에 여러 가지 또 의미가 있죠.
0: 네. 네.
1: 하나는 이야기의 흥미를 연장시키는 의미도 있지만
0: 네.
1: 이 아저씨는 자신의 목표가 네. 이 아이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게 있어서요.
2: 아, 네. 네. 아, 근데 여러분, 네, 네. 아, 네 선배님. 네.
1: 네. 네.
0: 아니,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이죠, 여러분.
1: 내가 마냥 외로울 때면.
2: 아, 제가
0: 여러분 맞죠.
2: 말하다,
0: 아니, 아니 여러분 맞아요.
1: 네.
0: 이제, 네. 네. 개인적으로 부를 때야 선배님, 뭐, 언니, 누나, 뭐, 네. 오빠 이럴 수 있지만 여기서는 여러분이죠. 네. 뭐.
1: 그럼요.
0: 네.
2: 아니, 제가 네. 이렇게 수업을 하잖아요.
0: 네.
2: 하다 보면은 이 말투가 배가지고.
0: 네. 아~ 아니, 너라고 안 한 게 어디예요? 그렇잖아요. 네네네. 야, 너 안 한 게 어디? 여러분은 네. 저기 존칭이에요.
2: 네. 네. 네.
0: 야, 네. 너 안 나왔으니까 방송사고 아닙니다.
2: 네. 네, 선배님. 근데 떨어졌을 때,
0: 네.
2: 우리 인생에서 뭔가 추락했다고 생각했을 때. 그때 사람이 드는 좌절감, 절망감
1: 네.
2: 이런 게 그게 다라면 사람이 좀 안 좋은 선택을 하고 싶어질 수도 있는 거
0: 충분히 그럴 수 있죠.
2: 그렇잖아요. 그 마음을 이 루이가 겪습니다.
0: 네네.
2: 그래서 사실은 그 다섯 살 아이에게 그 자꾸 이야기를 들려주는 이유가
1: 네.
2: 그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약물, 오르핀을 구해오기
1: 네.
2: 위해서 그런
1: 그러니까.
2: 거예요. 그러니까 교묘한 딱 타이밍에 딱 끊어서
1: 네.
2: 이 이야기가 다음 이야기가 듣고 싶으면 모르핀을 갖다줘 뭐 이렇게 시키게 되죠. 근데 그 아이는 뭔지 모르니까
1: 맞아요.
2: 가지러 가요.
0: 그게 저는 그 MORP 뭐 이거 있잖아요.
2: 네.
0: 너무 귀엽더라고요. 슬픈
1: 네, 마지막에...
0: 사실은 슬픈 네. 건데 왜냐면 그 약물로 자신은 죽고자 하는
1: 맞습니다.
0: 마음이 있으니까
2: 맞아요.
0: 그걸 가져오게 시키려고 지금 알려주는 거잖아요.
2: 네.
1: 마지막 알파벳을 네. 3로 읽는 바람에 네. 다른 약을
0: 그렇죠.
1: 또
2: 맞아요.
0: 원래는
2: 2죠.
1: 2로 끝나는 걸
0: 숫자 2.
1: 알파벳 2를
2: 대문자 2가
1: 네.
2: 꼭 뒤집어지면서
0: 그걸 3으로 보여요. 아, 그렇죠.
2: 네. 네. 네. 네. 그래서 네. 대문자 2를 그렇게 뒤집어서 읽고
0: 그러니까 그러니까 걔는 3이 써 있는 걸 그
1: 예.
0: 아이
1: M으로 시작하고 3으로 끝나는 약을 가지고 온 거예요.
0: 이름이 뭐죠? 그 아이 이름이 여기서
2: 그 아이가 알렉산드리아.
0: 알렉산드리아.
2: 네. 네. 네, 여자. 그래서 여자 아이고요. 근데 그 새 알을 가져오는 거예요.
1: 네.
2: 근데 사실은 모르핀이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려면 치사량이 새 알은 아니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통째로 한 병을 원한 거 아니에요.
2: 네. 가져오라고 한 건데 아이가 세 개 가져오라는 줄 알고 새 알을 가져오고 나머지는 다 병기에 버렸다. 그렇게 하게 되죠.
1: 맞습니다.
2: 그럼 이제 이야기는 더 자주 끊기겠죠. 더 가져와야 되니까. 근데 나중에는 뭐 약 안 갖다 줘요. 설탕 들어 있는 거 갖다 주고 뭐 나중에는 구하러 갔다가 다치기도 하고 뭐 이런
1: 맞습니다.
2: 일들이 생깁니다.
1: 네.
2: 그래서 결국에는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고 그 추락했던 두 사람이 그 알렉산드리아와 또 루이 그 둘이 이야기를 만들어가면서 서로 힐링되고
1: 네.
2: 서로 치유되고 나아가게 되고 삶을 생각하게 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영화가 네. 더 폴입니다.
1: 아 진짜 정말 숨은 띵작인 게
2: 네.
1: 개봉 당시에 보신 분들이 거의 없었을
0: 없어요.
1: 것이고 네. 개봉한 지 거의 20년이 가까이 됐는데 최근에 이 감독이 네. 한국에 와서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2: 이동진 감독이랑
1: 네네네.
2: 했더라고요.
0: 무슨 영화를 또 찍었어요? 그래서 온 건가요? 네. 아니면 그냥
1: 근데 이 작품 얘기를 더 많이 합니다.
0: 그럼 어떤 네. 그러니까 다른 영화를 만들어서 방한하긴 했는데
1: 그건 모르겠습니다.
0: 아, 그건 몰라요.
1: 예, 왜냐하면 그 홍보 자체가 네. 그 영상의 홍보 자체가 20년 만에 이 얘기를 다시 꺼낸다.
2: 아, 예. 맞아요.
1: 그런 내용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0: 네.
1: 그래서 20년 그게 이제 이 보지 않은 분들이 많고 왜 또 다시 20년이 흐른 거의 가까이 흐른 뒤에 네.
0: 회자되고 있는 것인가 왜 그럴까요?
1: 근데 저는 그 웨스 앤더슨 감독의 네. 작품들 좋아하시는 네. 분들이 네. 많은데 최근에 영화 그 보시는 분들의 경향성을 반영한 예 아, 완벽한
0: 이제야 예. 우리의 성향에 조금 그러니까 취향에 좀 맞는다라는 느낌이 들었고 20년 전에 너무 앞서갔다 뭐 이런 건가요?
2: 네.
1: 취향이 그러니까 앞서간 것은 아닌데
0: 네.
1: 그 색감을 네. 아름답게 만든 영화들은 많았는데
0: 네.
1: 구도와 트랜지션 그러니까 화면 전환
0: 네.
1: 이 두 가지가 압도적으로 영상 미학이 높거든요.
0: 네. 네.
1: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 개인이 각 우리 소비자가 그런 영상 구도를 아 이게 아름답구나라고 할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0: 오.
1: 그러니까 넘사벽이기 때문에
2: 네.
1: 아름다운 작품일 수는 있으나 멋지다라고 추천하는 일은 없었는데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스마트폰
2: 네.
1: 누구나 사진을 찍고 촬영하고 볼 수 있는 시대가 되면서
2: 네.
1: 그 소비자들이 구도와 영상이 생활이 된 거죠.
2: 맞아요.
1: 예, 그래서 이 생활로 맞습니다. 들어온 영상
0: 앞서간 게 맞긴 하네요. 그때는 너무 낯설었던 예. 거 아닐까요? 예.
1: 맞습니다.
0: 예, 20년 전에는
1: 그래서 이 구도와 영상이 누구나 이야기할 만한 상태가 된
0: 네.
1: 지금에서 이 작품을 보니 놀랄 만큼 멋진 네. 작품이었던 거죠.
2: 너무 네. 멋지더라고요.
0: 요즘 그 휴대폰 광고할 때
1: 네.
0: 자신이 영화 찍는 아유, 그걸로 그럼요. 그냥 광고 걸잖아요. 네.
2: 직접 찍은 걸로 핸드폰으로 네. 찍은 걸로.
1: 네.
0: 그런 시대다 보니까 이 영화가 이제야 눈에 들어오고
1: 네.
0: 이런 영화가 있었네.
1: 네. 근데 거기다가 이야기까지 아름답고.
2: 아, 너무 아름다워.
1: 네.
2: 이게 어른을 위한 동화 느낌도 들고요.
1: 네. 그 또 영화를 위한 영화이기도 해요.
2: 네,
1: 여기
2: 맞아요.
1: 스턴트맨이 주인공이다 보니
0: 그렇죠. 본인이
1: 영화의 마지막 네. 장면에는 실제 1930년대 네. 40년대 스턴트 장면이 나오는데 아, 저는 그 장면에서 이 영화 자체가 굉장히 눈물 요소가 많은
2: 네,
1: 작품인데도
2: 맞아요.
0: 아니 그럼 그때 당시 스턴트맨들은 진짜 다 목숨 걸고 그렇게 그럼요. 했다는
1: 페이크가 있죠. 그러니까 네. 영화적 페이크 예를 들면 뭐 찰리 채플린의 네. 영화가 카메라 트릭으로
0: 그렇죠.
1: 실제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중 구도를 통해서 네. 이쪽은 안전한 장치인데 네. 뒤쪽이 마치 넘어져서 나락이
0: 땅떨어지가 있는 것처럼 네.
1: 이렇게 보이는 장면들이 네.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스턴트가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안전장치가 부족한 시대.
0: 네.
1: 예. 그리고 필름을 빨리 돌리는 효과들도 좀 있었고.
0: 지금도 사실 그렇게 하는 분들이 많이 다치기도 하고.
1: 아유, 어마어마하죠.
0: 그렇죠. 또 네네네. 누군가는 그러다가 또 목숨을 잃는.
2: 그럼요.
0: 그래서 그들을 네. 또 기리는.
2: 네, 추모하고 하죠.
0: 예, 이런 또 자막이 또 보이기도
1: 네네네,
0: 하고.
1: 네, 맞습니다.
0: 아,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영화가 무엇이길래 저렇게 나를
2: 네,
0: 다 던질 수 있게 만드는 것인가.
2: 그러니까
0: 우리는 그냥 보는 입장이잖아요.
1: 네.
0: 근데 만드는 사람들은 도대체 뭐에 미쳤길래 저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인가.
1: 저는 그냥 그 자체가 네. 되게 보는 우리에게 즐거움이라고 생각해요.
2: 네. 네.
1: 결과물이 아니라 만드는 즐거움. 아, 이 영화를 진짜 사람들이 신나서 찍고 있었겠다.
0: 아니 그럼 그 스턴트맨 예. 분들 있잖아요.
1: 네네.
0: 스턴트 우먼도 있고.
2: 네.
0: 그런 분들은 진짜 진짜 위험한 장면들 있잖아요.
1: 그럼요.
0: 뭐 자동차 네. 폭파 씬이랄지 뭐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어쨌든 아무리 안전장치를 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찍는다 하더라도
2: 네.
0: 당연히 위험한 건 위험하죠. 있잖아요.
1: 네.
0: 그런 것들을 감수할 만큼 그러니까 내가 이 영화를 만드는 사람이다라는 그
2: 책임감,
0: 자부심,
2: 자부심.
1: 네. 네.
0: 그 열정 이걸로 그게 네. 다 가능한 걸까요?
1: 저는 뭐 도파민도 있다고 봅니다.
0: 근데 예를 들어
1: 히트로커, 하트로커 같은 걸 보면
0: 맞아요.
1: 그 장소, 그 순간에 가 있지 않으면 일상이 굉장히 무료화.
0: 아니 근데
1: 그렇죠. 예, 예.
0: 내가 큰 부상을 당했어요.
1: 네. 네.
0: 그러면 트라우마가 생겨서 다음에 못 할 것 같거든요.
1: 그러니까 이제
2: 그쵸,
1: 시도 같은 거죠. 내가 아픈 걸 참고 안 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보다 했을 때 도파민이
0: 더 강하니까,
1: 훨씬 강하니까
2: 예.
0: 다음에 또 다칠지언정
1: 예. 네.
0: 나는 그 쾌감을 놓을 수가 없다 이렇기 때문에
2: 가족들은 엄청 조마조마할
1: 네,
2: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0: 저 그 얘기 들었어요. 네. 우리 아니 저 산을 그러니까 왜 가냐고 가면 죽는데 이런 산 있잖아요. 네, 막 정복하고 이런 DNA가 있대요. 아. 모험을 즐기는 그 유전자를 네. 타고나는 사람이 있대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네네. 가야 된다는 거죠. 안 가면 더 죽을 것 같고 아프고 근데 그런 모험 유전자를 갖고 태어나는 사람이 있다네요. 네.
1: 그러니까 모험 유전자의 핵심이 나에게 쾌감을 보상을 더 많이 주는 건지 보상은 전혀 없지만 네. 몸이 이미 거의 가 있는 건지
0: 그거는 진짜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지만 네 그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 더 폴 이게 근데 디렉터스 컷도 있고
2: 네. 오, 맞습니다.
0: 네. 오디어스와 환상의 문 원래 있고 디렉터스 컷은 얼 몇 분 정도나 그럼 더 늘어나서 감독판이 또 나왔을까요?
1: 조금 늘어났어요.
0: 한 2, 3분? 네. 한 2, 3, 한 2분? 네. 2분?
2: 네. 늘어났어요.
0: 보통은 뭐 15분, 20분 막 이러지 않아요? 디렉터스 네. 컷이 10분 이상 그쵸? 되는데
1: 근데 요것도 인터뷰를 한 게 있더라고요.
0: 네, 뭐라고 했어요?
1: 원래 처음 개봉할 때 자신의 작품이 이미 완벽했다는 거예요. 본인이 전부를 다 걸고 작업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디렉터스 컷은 뭐였냐면 4K 리마스터링입니다.
2: 그쵸.
0: 네. 네.
1: 화질이 화질이 너무나 어마어마하게 좋아졌어요. 네,
0: 그래서 4K가 됐으니
1: 꼭 이 영화를 다시 지금 보신 분이 계시다면 보실 분들이 계시다면 리마스터 버전 이 네. 디렉터스 컷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0: 네.
1: 감독의 의도가 정말 영상 보이죠. 미학으로 완벽하게 제 구현됐습니다. 네.
2: 근데 또 그렇게 리마스터링 된 작품으로 본 분들은 또 내가 이걸 영화관에서 못 봤다니 네. 하면서 이제
0: 근데 요즘 뭐 텔레비전이 워낙 커져서
1: 그렇죠.
0: 네. 물론 뭐 그렇죠. 스크린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2: 네. 만족할 수 있죠.
1: 정말요.
0: 화면이 커졌기 때문에
1: 뭐 그 바다의 섬 장면이라든가 사막 장면 이런 장면들은
2: 너무 명장면이에요.
1: 너무 멋있어요. 그리고 사실 이 지금 우리 저희끼리 대화가 안 나왔는데
0: 네.
1: 여자 성인 여성 배우들이 나오는 장면들이 있거든요.
0: 네.
1: 어, 네. 정말 아름다운
2: 네, 의상도
1: 깜짝 놀랄만한 이 아름다움들이 있습니다. 네, 네, 의상이라든가 색감이라든가 네, 배우들이라든가
0: 그러니까 딱 보면 아, 이 사람은 진짜 CF를 기가 막히게 찍는 네네네. 감독이었겠구나라는 네. 게
2: 보여요.
0: 느껴져요. 그러니까
1: 대단합니다.
0: CF라는 건 우리가 보통 15초, 30초, 45초, 1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시간대에 내가 어느 시간대에 어떻게 팔았냐에 따라서 이제 다르잖아요, 단가가. 근데 짧으면 15초, 지금 대부분 15초 광고예요. 길면 네. 30초 광고까지 나오던데. 네. 텔레비전에서 가만히 보면 15초 동안에 그 메시지를 다 담으려면
1: 그렇죠.
0: 얼마나 네. 강렬해야 됩니까?
2: 그렇죠.
0: 광고가 한두 개도 아닌데
2: 가기에 그렇죠. 딱 시켜야 네. 될까요?
0: 그러다 보니 그걸로 잔뼈가 굵은 이 인도의 이 CF 감독은 장편 영화도
1: 그럼요.
0: 그런 자신의 네네. 어떤
2: 그 아이덴티티
0: 네. 정체성 재능 그다음에 또 쌓아온 연륜 이런 네. 것들을 다 쏟아부어서 이렇게 멋진 영화를 만들어낸 거죠.
2: 네. 네. 또 의상 같은 경우도 유명한 디자이너들이 많이
1: 참여를 해서
2: 하더라고요. 네. 꼭 진짜 그냥 가만히 보다가 딱 정지 버튼 누르고 가만히 있으면 네. 창문이에요.
1: 그러니까요.
2: 그냥 액자가 되는 네. TV가 액자가
1: 되는 너무 아름다운 작품이 하나 아름다운 작품입니다.
0: 네. 더 폴 정확한 그 부제는
2: 오디어스와 환상의 문.
0: 근데 이제 이게 디렉터스 컷 감독판까지 네. 나와 있으니까 찾아서 보시길. OTT에 요즘은 찾으면 다 나옵니다.
2: 네, 네. 나오더라고요.
0: 이 영화에서는 Words라는 네. 네. 음악 함께 만나보죠.
1: 네.

0: 자, 이지영 이베키의 영화 대 영화. 오늘은 듣던 중 반가운 소리 강소리 씨와 함께 내가 꼽은 숨은 띵작 네. 만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베키 씨가 꼽은 숨은 띵작 만납니다.
1: 네. 작년 그리고 재작년 애니메이션계에 돌아다 보면 캐대원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고요.
0: 네.
1: 캐대원을 좋아하셨던 분들이라면 이거만큼 또 재밌는 애니메이션이 있었나? 이렇게 찾아보실 네. 분들이 계셨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 체인소맨이라는 작품 극장에서 그리고 귀멸의 칼날
0: 네
1: 극장판으로 칼날이 굉장히 또... 많이 또 10대, 20대, 네. 30대까지 굉장히 좋아하시던 그래서 애니메이션 붐을 일으켰던 그런 작품들인데 네. 이 체인소맨의 원작 작가가 후지모토 타츠키라는 네. 사람이고요. 이 사람이 아주 소품 영화를 짧게 하나 만든 게 있습니다.
0: 단편으로 짧게?
1: 단편으로.
0: 예.
1: 근데 1시간 정도 걸리고요. 뭐 더 짧게 편집된 본도 있지만 룩백이라는 작품입니다. 예.
0: 그러니까 뒤를 봐. 뭐 등 뒤를 봐 이런 뜻일까요? 아니면
1: 그 얘기 이제 마지막에 들려고 했는데 처음 바로 그 얘기부터 시작하면
0: 아니 이게 아니 네. 제목이 주는 네.
2: 임팩트가 있죠.
0: 임팩트가 있기 때문에 룩백이, 먼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1: 네. 혹시 그 룩업이라는 영화
0: 돈 룩업.
1: 예, 돈 룩업.
0: 위를 보지 마. 위를 보지 마.
1: 네. 네. 근데 이 애니메이션의 핵심은 오아시스의 노래 Don't Look Back in Anger에서 왔습니다.
0: 아~
1: 노래에서 왔습니다.
0: 거기에서 이 제목을 차용한 거예요?
1: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애니메이션 그러니까 움직이는 영상으로 볼 때는 이 내용이 빠져 있지만 이 네. 제목에 대한 설명이 빠져 있지만 첫 그 원래 만화로 된 종이 만화에는 첫 페이지에 돈이 써 있고요.
0: 네.
1: 연재가 끝난 마지막 페이지에 앵거가 써 있습니다. In Anger. 그러면 돈 이 작품인 룩백 예.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인 인 앵거. 그러면 돈 룩백 인 앵거. 오아시스의 노래 제목이 됩니다. 예, 일부러 이제 작가가 숨겨놓은 것이죠.
0: 네네.
1: 그러니까 작가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과거를 노여운 마음으로 돌아보지 마. 화나는 마음으로. 노여운 마음으로. 그럼 누구를 돌아봐야 되냐는 거예요. 그런 그 의미의 질문이 하나 있는 것이고요. 그럼 룩백만 놓고 보면 이 영화는 계속 주인공의 등을 보여줍니다.
0: 네.
1: 계속 등을 보여줘요.
0: 둘이 손잡고 네. 뛸 때도
1: 네.
0: 앞 그러니까 둘이 손을 잡았는데 나란히 걷는 게 아니고
2: 네. 네.
0: 앞에서 끌고 가면 뒤에 있는 네. 소녀는 그 소녀의 등을 봐요.
1: 그렇죠.
0: 네. 네.
1: 그 구도가 불안정한 느낌도 네. 있어요. 네. 그것 때문에 이 손을 놓칠까 봐.
2: 네. 불안불안해요. 네.
1: 그래서 누군가가 누군가의 등을 보라는 의미도 되고 저 등을 보는 사람은 누구지? 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0: 네.
1: 저 등을 누가 보고 있는 거야? 라는 생각. 그래서 이제 제목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고 내용은 아주 단순합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학년 이 신문에 4권 만화를 그리는 학생이 있고 친구들로부터 영재라는 소리를 듣고 네. 천재 뭐 너무 재밌어 막 이 4권 만화가 그런데 본인은 밤새서 그걸 그리는 타입이거든요. 근데 친구들 앞에서는 한 5분 만에 끝낸 거야. 이렇게 거들먹거리는
0: 허세도 네, 있고
1: 친구인데 네. 어느 날 우연히 선생님이 야 누가 학교 좀 안 나오는 애가 있는데 요 4컷 만화 너 한 번만 그 친구한테 자리를 한번 주는 게 어때? 그렇게 해서 단 한 번 자리를 내줬는데 이제 친구들의 평이 새로 이 만난 친구의 4컷 그림이 압도적으로 훌륭하다는 거예요. 네. 압도적으로
0: 아니 뭐라고까지 하냐면 네. 이 주인공이 이름이 뭐죠? 후진호.
1: 네.
0: 후진호는 평범하네.
1: 네.
2: 그러면서
0: 이렇게까지.
1: 맞습니다.
0: 그러니까 네. 완전히 본인이 막 바닥으로 떨어져 버리는 네. 기분이죠.
1: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훌륭한 라이벌 혹은 뭐 대단한 재능을 가진 친구를 보게 되면 나와 같은 분야에서
2: 네.
1: 보게 되면 둘 중 하나잖아요. 저 사람을 질투하고 미워하고 이런 네. 마음들을 키워가는 네. 사람이 있는가 네. 하면 어떤 사람은 막 열심히 해서 내가 이겨보려고 해요.
0: 네, 맞아요.
1: 이 주인공은 네. 두 마음을 다 갔습니다. 네. 질투심도 생기고
0: 네.
1: 더 열심히 그림에 도전을 해요. 네. 막 이제 해부도부터 시작해서
0: 네.
1: 그림에 대한 뭐 인터넷을 찾아보면서까지
0: 정말 막 스케치북이 열심히. 엄청 쌓여가잖아요. 네. 얼마나 네. 연습을 많이 네. 했으면.
1: 그러다가 어느 순간 그 친구의 그림을 한 번 더 보는데
0: 네.
1: 아, 나 여기까지다.
0: 관둘란다. 네. 안 되겠다. 네.
1: 근데 막 우여곡절이 있는 네. 게 아니라 네. 그냥 큰 벽에 한번 부딪혀서 네. 인정하게 되는 순간을
0: 네.
1: 맞이한 거예요.
0: 네.
1: 그러니까 이 영화의 재미있는 지점은 이걸 드라마로 구성하지 않는 거예요. 재능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사람이 자기 재능으로 막 음악이 멋지게 깔리고 막 머릿속에서 환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거들먹거리는 정도의 재능. 그리고 좌절을 맞이했을 때도 옆에서 누군가가 소곤소곤했던 게 자꾸 내 마음을 파고드는 정도의 괴로움.
0: 언니가 얘기하잖아요. 네.
1: 그리고 뭔가 다른 친구들이 너 이런 식으로 하면은 저 가서 너 친구들도 못 사귀고 너 이제 이거 취미로 한번
0: 너 진짜 그림만 그릴 거야? 우리하고 안 놀 거야?
1: 그만해.
0: 막 이러잖아요.
1: 그 생활 속에서 맞아. 느껴지는 이 내 재능에 대한 불신이 이걸 포기하게 만드는 과정이 담담하게 되게 그러니까 차갑게 그려져 있거든요. 이 시기를 지나서 영화가 이제 벌써 중반쯤 됩니다. 그런데 졸업장을 주로 그 친구 집에 방문해야 되는
0: 학교를
1: 사람이
0: 안 나오는 애니까
1: 본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가서 보니 이 친구는 정말 우리가 일본식으로 표현하는
2: 히키키 덕후

0: 무슨 일이냐면 그동안 네컷 만화에 대단한 팬이었던 거예요.
1: 네. 네,
0: 이 친구가. 그리고 집에서 너무너무나 이 친구가 그린 이 네컷 만화를 보고 자기도 꿈을 키웠고 꿈을 키운 것으로 자기 미래까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지만 나는 그림을 잘 그리고 싶은 욕망을 생겼다는 네. 거예요. 그리고 그 얘기를 들으면서 집으로 돌아오는 주인공의 모습이 춤을 추면서
2: 네, 신나죠.
0: 환호하는.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약간 이렇게 뒤뚱뒤뚱 뭐 흥이 겨웠나 보다 정도지만 이 영화에서 가장 드라마가 네. 큰 낙차가 큰 장면이거든요. 그냥 천천히 걷다가
1: 신나서 뛰잖아요.
0: 물을 손으로 확 쳐 올리면서 갑자기 레인 댄스라고 할 만한 어마어마한 춤을 손 발이 박자가 안 맞는 안 춤을 춰가면서 네. 집으로 돌아와서 이 친구가 또 무엇을 하게 되느냐? 본격적으로 그림에 자신의 삶을 한번 걸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2: 다시 시작을 네. 하죠.
0: 누구와 함께? 이 히키코모리 친구와 함께
2: 네, 팀을 이뤄서 네. 같이 하더라고요.
0: 그러면서 이제 중반과 결말을 향해 가게 되는데 결말에 좀 슬픕니다. 그런데
1: 네. 네.
0: 이 결말의 네. 얘기를 스포일러가 이지만 드리고 싶은 이유가 있어요. 결국은 이제 이 친구가 죽습니다.
1: 그것도 히키코모리 친구가
0: 실화입니다. 실화. 실제 일본에서 이 일이 있었습니다.
1: 두 사람 다 실화인 거예요?
0: 한 사람은 첫 번째 네. 주인공은 작가 본인의 실화이고 에피소드이고
1: 네.
0: 죽은 친구의 실화는 그러니까 실화가 뭐냐면 누군가가 무기를 들고 어느 장소에 가서 너희들이 내 그림을 베꼈잖아 라고 하면서 무참히
1: 네.
0: 살해를 한
1: 네, 네. 그런 일이 실제, 있었는데
0: 실제 일화는 네. 여기를 폭파까지 시켰어요. 근데 이 일화를 이 이제 이 감독은 나로 내가 공격당했다고 느낀 거예요.
1: 네.
0: 그래서 자신과 함께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헌정의 의미로 한 대학에 누군가가 침입해서 너희들이 내 그림을 베꼈어 라고 했던 5인 사례로
1: 예.
0: 축소해서 그려놓은 겁니다. 일종의 헌정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근데 실제로 일본 사회에서 큰 화제, 그러니까 불이 나서 화제가 아니라 이야기성, 화제성이 있었던 게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누군가 그냥 같이 그 애니메이션 건물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내 그림 베꼈잖아.
1: 그러면서 이제 그냥 막
0: 네, 살해를 막 하고
1: 묻지마 살해를 하죠.
0: 질렀던 겁니다. 예, 그 장면이 이 영화에는 되게 덤덤하게 비교죠. 예, 그러나 우리 보는 우리는 너무나
1: 맞아요.
0: 그 장면이 위기로 넘어가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1: 맞아요.
0: 그러나 이제 그 위기를 벗어날 수 없었던. 그리고도 이 친구는 또 그림을 계속 그리면서 그러니까요. 엔딩을 마무리하죠.
1: 아니 이제 네. 거기서 막 내가 너를 그 방에서 꺼내지 않았더라면 너는 죽지 않았을 텐데 네. 이런 막 후회가 오다가 네. 결국에 네. 이제 본인이 느끼게
0: 그러니까요.
1: 되는. 저는 네. 그 여기서 룩백 그러니까 등이라는 게 진짜 중요한 게 아까 백희 네. 씨도 말했지만 사인도 등에다 봤잖아요.
0: 맞습니다. 네. 네.
1: 왜냐하면 종이가 맞아요. 없는 거예요.
0: 네. 방에서
1: 이 후진호 선생님 네. 내가 진짜 평생의 팬인 후진호 선생님을 만났는데 사인을 받고 싶은 네. 게 없으니까. 옷에 달달라 그러면서 등을 달라고. 등에 그 옷을 걸어놨어요.
2: 네. 심지어
0: 마지막에 심지어. 방으로 들어가서 네. 그걸 확인하게 되죠.
1: 그러니까 마지막 네. 장면에서 그걸 확인하면서 후진호는 뭘 느꼈을까 네.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래서 다시 그림을 또 그리게
0: 그렇습니다.
1: 되는 저는 그 대사도 되게 많아요. 너는 내 등을 보면서 성장하는구나.
0: 네.
1: 그 대사 있잖아요. 그 대사 그러니까 나는 누군가를 보면서 사실 네. 모방 인간이잖아요.
0: 그렇죠.
1: 사람은
2: 네, 그렇죠.
1: 말도 다 따라서 배운 거고
0: 네.
1: 뭐든지 다 네, 모방을 통해서
2: 그렇고.
1: 배우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내 스타일로 이제 만들어가는 네. 건데 나는 누구의 등을 보면서 성장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네. 네.
0: 우리는 와. 모두 본인이 원하는 어떤 앞선 사람들의 네. 등을 보면서 네. 네, 걷는 것이죠.
1: 이렇게 네. 보면 다 요즘 한창 윔블던 테니스가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이제 대부분의 뭐 이 플레이어들을 보면 노박 조코비치를 빼고는 20대거든요.
2: 네.
1: 대부분 거의 다 20대인데 그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는 조코비치의 테니스를 보고 네. 배웠다.
0: 그럼요. 네.
1: 나는 나달의 테니스를 보고 시작했다.
0: 맞아요.
1: 누군가는 페더러의 테니스를 보고 이렇게 다.
0: 맞습니다.
1: 네. 예, 근데 네. 내가 그 나의 우상이었던 조코비치와 경기를 하고 있다니 지든 이기든 나는 네. 이미 성공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플레이어도 있어요.
0: 맞습니다.
2: 선배님 네. 그렇잖아요. 저도 그래요. 지금.
0: 네. 지금. 아, 진짜?
2: 무슨 말이에요? 저도 약간 그런 네? 느낌입니다.
0: 아,
1: 우리가요?
0: 네.
1: 네. 우리가 그 정도예요? 나 조코비치 된 거예요? 방송계의 조코비치예요?
2: 어린 시절부터 네. 제가 네. 라디오를 들을 때 들렸던 목소리.
1: 아니 잠깐만요. 물론 우리 둘이

0: 방송 시작한 지가 이제 뭐 20년이 네, 네. 뭐 훨씬 넘었으니까. 그러면 소리 씨가 우리 둘 방송을 처음 들었던 게 언제예요?
1: 아, 이게 언제다라고 기억할 수도 없어요. 아. 채널을 틀면 들리던 목소리.
0: 네. 그냥 익숙하게. 네.
1: 그 가족의 아버지의 차를 타면 들리던 목소리와 함께 저는 그래서 지금 약간 선배님들이 같이 마이크 앞에 앉아서 안녕하세요 이지영입니다 뭐 이백희입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어 내가 그 어린 시절로 딱 돌아가는 느낌이 들어서 입꼬리에 웃음이 이렇게 올라오면서
0: 그래요.
1: 그래서 그 마음 알아요 약간 네. 성덕이 된 마음을 아까 말씀해주신 그 테니스에서도 네. 느끼고요
0: 전 실감이 안 나가지고 아니 백희 씨야 뭐 네. 워낙 음악적으로도 네. 제자들을 많이 길러내고 하니까 좀 느낌이 있겠지만 저는 이상하네요 기분이.
2: 저는 뭐 별 느낌 없어요.
0: 아 그러니까 저는 네. 기분이 이상하네요.
1: 약간 그런 기분 좋은. 아.
2: 저는 그 장면이 근데 이 영화에서 우리 함께 나눠보고 싶은 얘기인데 동갑내기에게
0: 네네.
2: 선생님이
0: 그러니까 그러니까
1: 그 좀 약간 감성이 네.
0: 아니 네. 감성이 뛰어나와가지고 네네. 그 히키코모리가 네. 네. 방문 열고 나오는 것도 되게 공포스럽다면서요.
2: 그렇죠. 어마어마한 도전이죠.
0: 막 맨발로 네. 나와가지고. 집밖까지 네. 나와가지고 네. 후진우 센세 막 부르더니
1: 고개를 숙여요 네. 네. 고개를 막 인사를 막 하면서
0: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어? 후진우 센세 막 이러면서 그런 네. 어, 쟤 왜 저러지? 막 그랬는데 금방 이해가 되긴 네.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그렇게
2: 너무 그 부분 그
0: 장면은 그 네.
2: 저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조금 어색한 느낌 조금 전에 지적해 주셨던 너는 나의 등을 보고 성장하는구나 이 네. 멘트와 이 동갑내기를 선생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 말은 뭘 제가 느꼈냐면 아 이거 메타 인지구나 메타 창작에 대한 얘기구나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배움을 갈구하는 사람은 나이를
0: 맞아요.
2: 따지지 않는 맞아요. 사람들이겠구나
0: 맞아요. 네, 맞아요. 장인 정신 맞아요. 네,
2: 그러니까
0: 네.
2: 오히려 반대로 네. 선생이 학생에게 배우는 경우도
0: 많대요 진짜 네. 많대요
2: 그러니까 배움에 나이가 없다는 네. 건 늙어서도 배울 수 있다는 뜻도 있지만 누구한테도 배울 수 있다는
0: 맞아요.
2: 의미의 메타적 인지가 하나 작동을 네, 하는 네. 셈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너는 내 등을 보고 성장하는구나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 말을 한 나는 지금 메타적으로 떨어져서 이 상황을 본다는 거예요.
0: 네.
2: 나 역시 이 상황으로 성장한다는 고백인 거예요. 너의 성장을 떨어져서 보는 내가 나를 보고 있는 너를 본다.
0: 네.
2: 나를 보고 있는 너를 내가 본다. 라는 의미의 성장이 한 번 더 여기서 메타적으로 네. 들어가는 게 아닌가.
0: 그러니까 네. 그 히키코모리 친구 쿄모토의 죽음을 통해서 이 후진우는 또 성장을 하잖아요.
2: 네. 그렇습니다.
0: 네. 네. 그걸 보면 아 결국엔 서로의
1: 그 케미? 네. 상호작용을 통해서
0: 서로 상호작용, 존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장하는
2: 맞습니다.
0: 네. 네. 이런 영화다라고
2: 창작을 심도 있게 다룬 것보다도 뭐 우정
0: 네.
2: 그리고 재능을 네. 어떻게 내가 나와
1: 열등감
2: 네. 내가 이 취미로 삼을 수 있었던 일을 네. 업으로 삼았을 때 나는 이 일과 어떻게 그럼 친구처럼 혹은 연인처럼 혹은 운명처럼 동행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가 좀 담담하게 그려진 작품으로 좀 생각을 했습니다. 네.
1: 누구나
0: 네 요즘은 특히 아까 백희 씨가 말한 게 진짜 와닿는 게 나이를 떠나서 얼마든지 스승이 될 수 있는
1: 맞아요.
0: 그런 경우가 있다 보니까 네. 그래서 뭐 그 연기자들도 그런다잖아요. 이렇게 나이 많은데도 젊은 연기자한테 배우기도 한다.
2: 네.
0: 아, 너는 이걸 이렇게 하는구나. 나는 타성에 젖어서 그냥 이걸 이렇게 처리했는데 네. 너는 이걸 이렇게 하는구나. 네. 뭐 이런 식으로 서로 배운다고 하잖아요.
2: 맞습니다. 네. 예.
1: 서로 배우고 뭐 지식적인 것도 배우지만 인격적인 것도 많이 배울 때도
0: 그렇죠.
1: 있죠. 어린 네. 아이들에게. 그렇죠.
2: 그래서 저기 어리 애들 앞에서 뭘 하질 못한다. 하는 네, 어른들의 말씀이.
1: 네. 찬물도 못 마시죠.
0: 룩 백이라는 네. 애니메이션 그리고 저는 그 이렇게 애니메이션은 그 화면이 주는 그 정서 있잖아요
2: 있어요.
0: 그 느낌 네.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1: 맞아요
0: 그렇지 않아요
1: 있어요 네. 그림인데도 다가오는 네. 그 감성이
0: 네. 그러니까 그 그림 애니메이션만이 줄 수 있는 그 감성
1: 네
0: 예 그걸 또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맞습니다. 게 아닌가
2: 이 영화는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검색하시면 무료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미 풀려 있는 작품입니다
0: 네, 네. 네. 그래서 진짜 이게 우리가 그 내가 꼽은 숨은 띵작을 한 이 이유가 너무나 성공적이었다.
1: 네.
0: 알게 됐잖아요.
2: 네네네.
0: 내가 모르는 영화를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2: 너무 좋습니다.
1: 네. 저도 감사합니다.
0: 음악이 감사합니다. 아름답습니다. 네. 거기에 나왔던 수많은 아름다운 곡 중에서 파이널 원이라는 곡 네. 잠시 들어보시죠.
1: 네.

0: 자, 내가 꼽은 숨은 띵자 백희 씨가 가지고 온 애니메이션 룩백 만나고 왔고요. 네. 제가 가지고 온 영화는 저는 고민이 너무 많았어요. 네. 어떤 영화를 해야 되지? 뭐 이런 고민이. 왜냐하면 진짜 숨겨진 좋은 영화가 뭐 한두 올입니까? 정말 네. 많죠. 근데 저는 고민 끝에 너무 재밌었고 생각할 게 많은 그런 영화고 또 이 정말 이름만 들어도 난다긴다 하는 네. 이 연기자들의 미친 연기력을 볼 수 있는 아, 그런 영화. 스릴러 영화입니다.
1: 네.
0: 2003년작 미스틱 리버 가지고 왔습니다. 네. 실제 이제 그 동네에 있는 강 이름이에요.
1: 네. 네. 미스틱 리버.
0: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만든 영화인데요. 숀 펜, 팀 로빈스, 네. 케빈 베이컨, 로렌스 피시번, 네. 예, 로라리니 뭐 정말 오, 네. 이름만 들어도 실제로 그의 아카데미 영화제 6개 부문에 노미네이트가 됐고요. 네. 숀 펜이 남우주연상,
1: 네,
0: 팀 로빈스가 남우조연상을 받았습니다.
1: 네, 네, 받았어요.
0: 내용은 잠깐 이건 스포일러를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영화이기 때문에
1: 네. 너무 조심스러워요.
0: 세 명의 친구가 있습니다. 한 12살 정도 됐을까요?
2: 네.
0: 지미, 데이브, 숀 이렇게 동네에서 이렇게 하키 하는 것처럼 이렇게 놀다가 시멘트를 새로 이렇게 그러니까 어디로 공이 쏘록 들어가 버린 거예요. 네. 근데 가보니까 아직 시멘트를 발랐는데 안 말랐어요.
1: 네.
0: 그러니까 우리 여기다가 우리 손도장 이렇게 찍어볼까 네. 막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1: 하잖아요. 네.
0: 전 발도 찍어보고 이렇게
1: 네. 신발 짝
0: 그러면서
1: 나
0: 입고. 이제 이렇게 그렇죠? 찌는 장난을 하고 있는데 이거 수갑을 딱 이렇게 찬 네. 어떤 네. 아저씨 경찰같이 보이는 아저씨 네. 공공시설에다 니네가 그렇게 장난쳐도 되는 거야?
1: 이러면서 근엄하게 니네,
0: 손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 얼마나 무서워요. 네. 경찰 아저씨 같은 사람 네. 저렇게 말하는 네, 뭐 네, 안 되겠어. 니네 부모님한테 가서 얘기를 해야지. 네 집이 어디야? 그러니까 두 명은 이 근처에 산다는데 한 명은 좀 먼 동네에 산다니까. 그럼 너 내 차 타고 가서 부모님을 만나러 가자. 차에 타. 그러는 네. 거예요. 그 탄 친구가 바로 이름이 이제 데이브라는
1: 네.
0: 팀 로빈스.
1: 네.
0: 그 쇼생크 탈출의 그 주인공.
1: 네. 맞아요.
0: 데이브가 그 차를 타고 갔습니다. 이 친구들이 이제 그 얘기를 부모님한테 하니까 부모님이 뭔가 이상한데 그렇다고 경찰이 차를 태워서
2: 네.
0: 데리고 뭔가 이상해서 봤는데 알고 봤더니 그 소아 성애자 성폭력범이었던 거예요.
2: 네.
1: 한 그래서 명이 아니더라고요.
0: 한 명이 아니고 두 명 정도. 네. 네. 3박 4일 동안 감금된 상태에서 정말 끔찍한 일을
1: 네.
0: 당합니다. 이
1: 네.
0: 데이브란 친구. 근데 기적적으로 탈출에 성공을 했어요.
2: 네. 네.
0: 그러고 나서 25년이 흘렀죠.
1: 네.
0: 이야기가 이제 펼쳐지는데
2: 네.
0: 이 짐이라는 숀 펜이 연기한 이 사람은 이렇게 범죄 집단에 이렇게 가담을 해가지고 막 감옥도 갔다 왔는데 그나마 딸을 키우면서 재혼하고
1: 네.
0: 딸을 키우면서 이제 좀 개과천선해서 지금은 이렇게 마트를 운영하면서 네. 평범하게 네. 살고 있고 데이브도 끔찍한 일을 당했지만 결혼해서 아이를 키우면서 이렇게 노동자처럼 네. 살고 있고 그 다음에 케빈 베이커는 경찰이 돼 있어요.
1: 네.
0: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사건이 터집니다. 뭐냐면 이 데이브 주인공이 새벽 3시에 들어왔는데 들어오는데
1: 네.
0: 몸 손에도 다 피가 묻어 있고 옷에도 피가 묻어 있으니까 와이프가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2: 네.
0: 강도를 만나서 싸우다 그랬다. 와이프가 너무 이상하니까 자꾸 추궁하니까 사실은 내가 때려서 죽였다. 라고까지 고백을 해요.
2: 네.
0: 근데 나 이제 괜찮을 거야 이제 와이프는 이랬는데 네. 다음에 신문에 봐도 누가 죽은 이런 게 기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1: 조용해요.
0: 그냥 그랬는데 며칠 후에 이 숀 펜의 딸이 찬 차가 발견이 돼요. 근데 그 안에
2: 네.
0: 혈흔도 있는데
2: 네.
0: 사람은 없는 거예요.
1: 근데 사람이 없고
0: 119 전화가 온 거예요.
2: 네.
0: 어떤 소년들 조명이 신고를 하는 겁니다.
1: 네.
0: 여기 이렇게 차가 있어요.
2: 네.
0: 차가 있는데 이렇게 막 피도 있고 그래요. 근데 너 이름이 뭐니 이러니까 여자 이름을 말하래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둘이 막 그러니까 이제 차가 있으니까 막 수색을 했을 거 아니에요.
2: 네.
0: 수색을 한 끝에 19살짜리 그러니까 이게 그 딱 보고 안 거죠. 이게 누구 차에 딸인 왜냐면 그 동네가 작은 동네니까.
1: 그렇죠.
2: 네.
0: 아, 이거 KT의 딸인 그 차인데 그게 바로 숀 펜의 딸인
2: 네.
0: 거죠.
1: 네.
0: 얼마 있어 바로 시체가 발견됩니다.
1: 네.
0: 총에 맞아 죽은 시체.
1: 네.
0: 예.
1: 네.
0: 그러면서 사건이 진행이 되는 거죠.
2: 그렇죠.
0: 그러면서 이제 막 다 용의선상에 올라가고. 근데 데이브가 마침 KT가 사라진 그날에
1: 마지막
0: 술집에서
1: 동선.
0: 봤어요. 네, 같이. 네. 데이브가 친구하고 술 마시고 있었는데 그 KT도 그 술집에서 막 술 마시고 친구하고 춤추고 막 이러니까 용인선상에 오르고 이러면서 이제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네. 25년 전 과거와 지금 이 범인을 찾아가는 이게 교차 편집이 되면서 네. 25년 전에 이 어마어마한 이 불행한 사건이 지금의 이 세 명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때로는 담담하고 때로는 차갑지만 때로는 아주 잔인하게 네. 그걸 보여줍니다.
1: 처절하더라고요.
0: 진짜 네. 처절해요. 네. 이 영화인데 너무 재밌어요. 그러니까 네. 범인을 네. 찾아가는 그것도 너무 재밌지만 이 연기자들의 이 연기 그리고 네. 진짜 범인이 누굴까 진짜 데이브가 죽인 걸까 네.
1: 추리하면서
0: 추리하는 맛도 있고 맞아. 그러면서 저는 이 아주 그 스릴러 영화인데 되게 멋진 대사들이 나와요. 네. 이 데이브 의심받고 있는 이 데이브가 뱀파이어 영화를 보고 있습니다. 네. 와이프가 들어와서 뭐 하고 있냐니까 영화 보고 있다. 그런데 그 대사를 해요. 어떤 기억은 뱀파이어한테 물린 것처럼 평생을 가.
1: 맞아요.
0: 25년 전에 끔찍한 일을 겪었던 그 데이브가 그런 대사랍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에 저는 마지막 장면이 정말 완전 마지막 장면이 아닌데 네. 사건이 거의 다 해결되고 나서 그 경찰인 케빈 베이컨이 숀 펜을 찾아와서 데이브 어디 있는지 물어보니까 데이브 네. 봤어? 어디 있는지 알아? 그러니까 뭐라는 줄 알아요? 25년 전에 차 타고 사라지는 걸 본 게 마지막이야.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그 세 명의 친구가 있다가 경찰 아저씨라고 속은 그 남자가 차에 타라고 할 때 그 장면이 여러 번 나오거든요.
1: 네,
0: 이 영화.
1: 반복되죠.
0: 그게 나였을 수도 있고
1: 너였을 수도 있고.
0: 근데 너였어. 난 아니어서 너무 다행이야라는 마음도 있고. 그 대사도 나. 우리 셋이 그 차를 같이 탔더라면 라는 대사도 나와요. 그리고 심지어 데이브가 그 얘기도 합니다. 숀 펜한테. 내가 아니라 네가 그 차를 탔어야 돼. 라는 대사도
1: 네,
0: 해요.
1: 있어요. 만약에
0: 진짜 이 영화는 제 스포일러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2: 이미
0: 너무
2: 다 하신 건데요.
0: 아니, 아니,
2: 이미 다,
0: 아니 범인 다 얘기 안 했잖아요.
2: 네, 다
0: 범인 아직 모르잖아요.
2: 아니, 둘이 네? 그렇게 얘기했다면서요.
0: 네, 아니 그래도 범인은 모르잖아요. KT를 죽인 건 누군지 모르잖아요.
1: 네. 네.
0: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퍼레이드 장면까지 이 영화는 네. 진짜
1: 버릴 게 없어요.
2: 네, 정말로.
0: 버릴 게 없어요.
2: 마지막 저는 장면이... 그 퍼레이드 장면이 약간 영화의 느낌도 분위기도 완전히 다른데 뭐,
0: 사건이 다 해결되고 퍼레이드가 네. 벌어지거든요.
2: 무간도의 엔딩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0: 이 허무함.
2: 네. 네.
1: 아, 하나도 안 즐거운 네. 퍼레이드잖아요.
2: 그 세상에 누군가가 없어졌는데 네.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1: 일상은
2: 혹은, 네, 일상이
1: 게.
2: 돌아가고 네. 있고 그런 장면들이 참 씁쓸한 맛을 남기게 합니다.
0: 이 제목이 미스틱 네. 리버잖아요. 네. 이 미스틱 리버, 이 비밀스러운 미스터리한 이 강은 이 진실을 다 알고 있어요. 여기에 묻었거든요. 그 리버에 묻었거든요. 네. 그래서
2: 그러니까
0: 제목
2: 그 선택도
0: 참 네. 그러니까 네. 그 묻으려고 한 여러 네. 명의 사람이 있잖아요. 그 선택도 이해가 되고
1: 네.
0: 그 상처들은 네. 어떻게 할 것이며. 네.
2: 아, 저는 케빈 베이컨의 선택이 네. 가장 저 선택을 했었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0: 그러니까 돼요. 이렇게 네. 총구를 겨누, 총 모양을 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거둔단 말이죠. 네. 근데 숀 펜은 뭐 어쩌라고? 라는 표시를 하고.
2: 네. 그러니까 아무리 좋게 평해도 산 사람은 살아야지 정도밖에 없는 거예요.
1: 네,
2: 결말은.
1: 되게 허무해요.
2: 네.
1: 아, 너무 허무하고 네. 강이 계속 네. 흘러가잖아요. 네. 보여주잖아요.
0: 강은 무심히 흘러가요. 그냥. 네.
1: 그게 그냥 우리 시간이 네. 흐르는 것 같은 네. 느낌도 들면서.
2: 그래서 감독의 의도를 역으로 추적해보게 되는데 감독은 굉장히 세상을 약간 허무하게
1: 네.
2: 혹은 허무주의. 암울한 네. 냉소적인 네, 냉소주의 세계관을 있고요. 가지고 있는 것이겠구나. 감독은 그렇게 그러면서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게 되는
0: 네.
2: 뭔가 이 문제를 파고들고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야, 봐봐 니네가 그렇게 세상을 바꾸고 싶은 것들이 있지 아니거든 아직 가려진 게 되게 많거든 이렇게 또 얘기를 네. 차갑게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돼요 계속 네.
0: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꽤 여러 편의 영화를 연출을 했습니다 뭐 용서받지 네. 못한 자도 네. 있었고 네, 클린트 이스트우드의 가장 어두운 걸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이동진 평론가도 역시 네, 네. 같은 평을 했죠.
2: 배우들이 너무 쟁쟁하니까요. 미친 배우들이에요.
0: 그러니까 네. 이 영화는요, 소리 씨가 말한 것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눈을 뗄 수가 없어요. 네. 너무 재밌습니다.
2: 맞습니다.
0: 예, 네. 미스틱 리버.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스릴러 네. 영화를 좀 좋아하는 편인데 그 중에서도 이 영화는 참 그리고 이렇게 보고 나서도 진짜 네. 그냥 어떤 스릴러 영화는 그냥 보고 아 범인이 그거였어 어 반전이 대단하네 하고 그냥 끝나거든요.
2: 네.
0: 근데 이 영화는 진짜 좀 오래 가요.
1: 남아요. 여운이 네. 남고 네. 잔상이 남고
0: 잔상이 되게 많이 남습니다.
2: 그 진짜 신기한 게 쇼생크 네. 탈출의 팀 로빈스를
0: 네.
2: 그대로 가지고 와서
0: 네.
2: 왜 이렇게 이 사람 억울해요?
1: 억울해.
0: 거기서도 그렇게 억울했는데
2: 이렇게 억울할 수가
0: 얼굴이 억울한 아니. 얼굴인가?
1: 네. 있어요 그런 네. 느낌이.
2: 그리고 심폐는 네. 왜 이렇게 차가운데 그걸 네. 또 잘해.
1: 네.
0: 아니 근데 또 막 딸의 네, 네, 얘기하면서 네. 오열하는 장면에서는 네. 그 IMSM 뭐 얼굴도 나와요 또.
2: 네.
0: 네. 이제 케빈 베이컨이 그나마 가장 좀 객관적이 왜냐면 경찰이니까.
1: 네. 네.
0: 그리고 이제 친구를 끝까지 믿으려고 하는 마음도 네. 있고 이제 네. 그 팀 로빈스가 계속 용의자로
1: 용의 선상에
0: 오르니까 파트너 형사가 계속 의심을 하니까 또 친구라고 자꾸 감싸는 거냐 뭐 이런 얘기가
2: 매트릭스의 모피어스로 나온
0: 모피어스가
2: 그 배우도
0: 예, 그 배우가 네, 바로 또. 그 이름이 로렌스 피시번입니다.
2: 아, 이름을 못 외웠어요. 네, 저는 모피어스라고
0: 저도 모피어스라고 해요. 아니면 그 CSI 반장님.
2: 맞습니다.
0: CSI 반장님.
2: 맞습니다.
0: 네, 네. 소리 씨는 특히 좀
1: 인상 깊은
0: 장면. 백희 씨는 이제 퍼레이드 장면이.
1: 네. 저는 그 첫 장면 무렵에 그 시멘트에다가 이름 쓰잖아요.
0: 네.
1: 근데 원래 발자국을 찍거나 우리가 손자국을 찍거나 손자국은 잘 안 찍죠. 시멘트니까.
0: 네. 네.
1: 신발 신는 채로 이렇게 찍고 하는데 이름을 이렇게 쓰는 장면이 처음에 되게 귀엽다고 생각했어요. 그 어린아이들이 너무
2: 네.
1: 귀엽다. 네. 저러다 그냥 혼나지. 한데 네. 아니나 다를까 혼나고
0: 네.
1: 그 이후로부터 좀 분위기가 어둡게 흐르다가
2: 네.
1: 맨 마지막에 다시 그 시멘트 바닥을 보여주죠.
0: 네.
1: 근데 그 장면에서 내가 첫 장면을 귀여워하다가 놓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딱 보니까 미처 완성되지 못한 그 이름,
2: 네.
1: 그 이름을 다시 보면서 느끼는 그 감정,
0: 네.
1: 그 감정에서 저는 여운이 되게 오래 머물렀어요.
0: 쓰다가 이제 그
2: 맞아요.
0: 그 남자를 만나가지고
1: 멈춰버린.
0: 네. 그리고 저는 그냥 상처가 깊이 새겨져 버린.
1: 네, 지울 수 없는.
0: 지울 수 맞아요. 없는 상처. 뭐 이런 네. 의미로도. 그래서 연출이 그리고 과거는
1: 좋죠.
0: 흑백으로 보여주죠.
2: 오, 네. 네.
0: 그러면서 맞습니다. 이렇게 플래시백 효과를 네. 써가지고 그 교차 편전에 그것도 있어. 아, 클린트 이스트 감독
1: 어떻게
0: 이 배우가 이런 명장 감독 반열에 오를 만큼의 이런 연출을 보여준다니 놀랍다라는 생각.
2: 약간 기기묘묘하게 그런 뉘앙스도 들어가 있어요. 저기 그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인데 가문은 그 반대를
0: 네.
2: 하고 있는
0: 네.
1: 로미오와 줄리의
2: 스토리 같은 것도
1: 네.
2: 살짝
1: 네.
2: 그 깔려 있어요.
0: 네. 네.
1: 그러니까 그런 거죠. 어떤 마음이 어떤 감정은 죽어도 안 끝나는 그러니까 사람이 생을 마감해도 끝나지 않고 남아있는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겠다는
0: 네.
1: 생각을 저는 그 시멘트 바닥 보면서
0: 네.
1: 아직까지도
0: 뱀파이어한테 물린 것처럼
1: 네.
0: 대사처럼 네.
1: 맞아요.
0: 그렇습니다. 아, 오늘 내가 꼽은 숨은 띵작 세 편의 영화 만나봤는데 다 재밌으니까요.
2: 네. 아, 거를 네. 타석이 없네.
1: 네.
0: 안 보신 분들은 네. 네. 꼭 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이만 또 이 시간을 마쳐야 되겠습니다.
2: 네.
0: 미스틱 리버의 메인 타이틀 네.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2: 네.
0: 예, 저는 이지영이었고요.
2: 저는 이백희였고요.
1: 강소리였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저긴 어딜까?
1: 저 별의 시작과 끝은 어디일까?
0: 나도 모르겠어. 그 사이 어딘가쯤에 있지 않을까?

0: 찾았습니다. 가장 편안한 시간. 영화광인 동생은 영화 속 주인공이 됐고, 통 입맛이 없다던 아빠는 완전 대식가. 불면증에 시달리던 엄마는 세상 잠꾸러기. 전주 한옥마을에서 가장 편안한 시간을 찾았습니다.
1: 어서오세요, 돼지 박사입니다.
2: 고등학교 때부터 알바했었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자주 먹으러 와요.
3: 전주 영화의 거리, 갱리단길, 한옥마을과 근접해 있는 단체석 완비 27년 전통 돼지 박사입니다. 063-287-8255로 언제든 문의주세요.
4: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초록이 깊어가는 7월의 저녁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때로 수많은 소음과 오해들로 가득 차 있어서 열심히 달리던 걸음을 멈추고 멍하니 주저앉게 만들곤 합니다. 내 진심이 가닿지 못해서 가슴을 칠 때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는 나직한 울림이 시작이 되죠. 그 마음에 맺힌 서러움과 외로움을 가만히 털어버릴 수 있도록 다독여주는 음악, 그리고 거친 가죽을 온 힘을 다해 두드리며 그 안에 담긴 인생의 희로애락을 소리로 뿜어내는 이들의 이야기. 오늘 밤에는요, 청춘의 서툴고 쓸쓸한 계절을 닮은 선율로 시작해서 상처받은 마음을 둥둥둥 울려보내는 다정한 위로, 그리고 심장을 뛰게 하는 타악의 강렬한 숨결을 함께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전주에서 노래하며 사람을 만납니다. 노래가 사람을 만나고 사람이 이야기가 되는 시간, 전주에 가면 김은총입니다.

네, 오늘의 실버건의 주간 플리 문을 활짝 열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요, 바로 밴드 다섯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다섯의 음악과 30분 함께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어갈 음악은요, 카멜에 이어서 유스.

네, 밴드 다섯의 유스 듣고 오셨습니다. 방금 들으셨던 이 노래 유스가 다섯의 대표곡 중에 한 곡입니다. 밴드 다섯은요, 한리우라고 하는 보컬리스트를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음악들을 기반으로 한 빈티지하고 서정적인 사운드를 들려주고 있는 팀입니다. 뭔가 화려하게 뭐 꾸며내는 그런 정서보다는 청춘이 마주한 그런 외로움과 쓸쓸함, 그런 고독, 무력감 뭐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데 능한 밴드라고 표현되는 것 같고요. 좀 그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요즘 같은 좀 그 아련한 낭만 이런 게 저는 더 떠올려지는 것 같습니다. 가사를 음미하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곡은 다섯의 쉼표.

네, 실버건의 주간 플리 밴드 다섯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밴드 다섯의 대표곡들을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있고요. 이번에 들려드릴 노래는 영어 제목으로 길게 이어진 영어 곡입니다. It Better One Shot of Jameson이라고 하는 곡이고요. 이 노래 듣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네, It Better One Shot of Jameson 듣고 오셨습니다. 다섯의 음악, 사운드 어떠세요, 여러분 들으시기에? 제가 말씀드렸던 약간 뭔가 아련하면서도 쓸쓸한 듯 하면서도 그런 느낌이 좀 전해지는 것 같은데요. 이 락 음악의 세계가 상당히 좀 지평이 많이 넓어졌다라고 생각이 될 만큼 요즘 또 시티팝 뭐 이런 영향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또 좀 뭐 기타 악기의 그 이펙팅 효과가 상당히 풍성해진 측면이 좀 있어서 네,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섯의 조금 더 밝고 명랑한 듯한 그런 음악입니다. 다섯의 비둘기.

네, 밴드 다섯의 비둘기 듣고 오셨습니다. 확실히 좀 더 밝아진 느낌이 들죠? 네, 계속해서 이어갈 노래도 그렇습니다. 야야.

네, 다섯의 음악에 담뿍 빠져보는 시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는데요. 어느덧 마지막 더는 곡을 들어야 될것 같습니다. 다섯의 마지막 곡은요, 지금 나오는 곡입니다. 네, 여러분과 함께 듣고 싶은 포토그래프라고 하는 곡이고요. 이 노래 띄워드리고, 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의 뭔가 아련하면서도 청춘의 고독과 뭔가 쓸쓸함을 담고 있는 듯 했지만, 마냥 또 그것만이 또 다섯의 전부는 아니었어요. 오늘처럼, 네, 이렇게 좀 과감하게, 청춘의 그 용감함, 무쌍함,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데도 능한 팀인 것 같습니다. 포토그래프 띄워드리고요. 실버건의 주간 플리 마무리하겠습니다.

0: 전주에 가면 김은총입니다.
1: 네, 전주에 가면 김은총입니다. 네, 전주 공동체 라디오 FM93.5MHz 전주에 가면 김은총입니다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싱어송라이터 김은총이고요. 네, 방금 보내드린 일부 주간 플리에 이어서 7월의 저녁, 치열했던 하루 끝에 찾아온 소중한 위로와 가슴 울리는 그런 울림들을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2부가 시작되었는데요. 당신의 일주일 주간 김은총 코너죠. 제가 약 5년간의 시간 동안, 5년의 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매주 한 곡씩 곡을 써왔는데요. 그렇게 쓰게 됐었던 노래도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사연도 만나보고 또 쓰게 됐었던 그 과정에 얽힌 이야기 또 메시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께 낭독해드리는 그런 코너입니다. 네, 또 3, 4부 리얼 서칭쇼 수상한 초대석도 준비되어 있고요. 여러분과 함께 계속해서 시간 보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 2부 주간 김은총 코너에 사연을 먼저 여러분과 만나봐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사연이 도착해 있을지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네, 이 사연도 보니까 벌써 5년이 더 훌쩍 지난 사연입니다. 자, 사연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2: 전주에 가면 김은총입니다. 주간 김은총. 2019년 10월 1일부터 2024년 11월 26일까지 매주 한 곡씩 사연에 맞춰 곡을 써온 프로젝트 주간 김은총. 오늘은 2021년 3월 2일 익명의 희동이님이 보내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에 입사한 지 8개월 차 신입사원입니다. 저희 회사는 직원 수가 별로 없는 데다가 제가 막내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상사 한 분이 자꾸 자신의 일을 저한테 시키는 거예요. 억울했지만 참 열심히 했어요. 저는 신입이니까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분 일을 떠넘기는 건 물론 대표님과 제 사이를 이간질해서 저와 대표님의 사이는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어딜 가나 동네북이네요. 저 나름 정말 열심히 하거든요. 근데 찍혀서 그런지 항상 노력을 안 한다는 막

0: 둥둥둥 울리는 나의 북소리에 오늘도 외로운 마음인 사람들 함께 우네. 어이해 나에게 이런 울림 주는지 이해할 수 없어 외롭던 나의 나날들. 미워하는 사람도 나를 울린 사람도 모두 다 털어버리고 누구나 찾아와 나의 가슴 깊숙이 함께 울고 가기를. 더욱 크게 울려라 나의 가슴 누구나 찾아올 수 있게. 지나간 일들과 다가오는 모든 것 받아들일 수 있게. 오늘을 살 수 있게.
1: 네, 동네북 관련한 사연 만나보고 왔습니다. 네, 요 사연이 자 벌써 시간이 이렇게 금방 흘렀네요. 이때 제가 또 많이 또 지쳐 있었기도 했었고 많이 뭘 지쳐 있다기보다는 좀 마음이 아팠었어요 그때. 그 겨울에 있었던 일 때문에. 근데 이 사연을 처음 만나봤을 때 그 감상이나 이런 것들도 좀 생생히 기억나는 거 보면 또 이 노래를 또 종종 그 공연장에서 라이브로 부르고 다녔었거든요. 그만큼 좀 저한테는 애착이 있는 그런 곡입니다. 그럼 먼저 원곡을 여러분께 들려드릴게요.

있게. 네. 아, 네. 이 원곡 버전 여러분께 들려드렸는데요. 그 좀 뭔가 비장함이 있죠. 확실히 노래가. 그때, 아, 생각이 나고, 이 노래를 썼던 날도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좀 저는 이 노래가 뭐 외형적으로는 그 컨트리 비트에, 코리안 컨트리 비트에 좀 뭐랄까 포크송 그런 느낌이었고, 근데 그게 마이너인 거죠. 마이너풍. 그래서

0: 이 마이너풍의 컨트리 포크를 하면 확실히 좀 한국인의 그 정서가 있어요. 한의 정서랑 좀 닮아있는 또 비장미가 좀 느껴지는 그런 곡이 나왔는데 쓰고 나서 되게 가슴이 후련했던 것 같아요. 이게 막 이렇게 높이 고음 외치는 그런 부분들도 좀 개인적으로는 되게 좋아하고 아이헤 막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부를 때마다 되게 후련했어요. 아, 왜 나한테 이런 미움과 아픔을 주는 거야? 내가 그렇게 나쁜 의도를 가지고 사람들한테 대한 적이 없는데 그런 억울함도 좀 이렇게 호소할 수 있고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노래가 되어주어서 제가 이 노래 때문에 21년 참 많이 회복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는 효자 같은 곡인데 여러분한테는 어떤 곡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저는 이곡참 좋아해서 언젠간 빠르게 내고 싶은 그런 곡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동네북에 얽힌 이야기들 제가 뭐 육성으로 해도 좋지만 먼저 에세이 써왔으니까요. 그거 들어보시면 더 좋겠습니다. 동네북 에세이 가시죠.
1: 2021년 3월의 초입, 겨운에 얼어붙었던 세상이 조금씩 녹아내리며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계절이었다. 하지만 라디오 스튜디오로 도착한 희동이님의 사연 속에는 봄의 생기 대신 깊은 겨울의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다. 이제 막 입사한 지 8개월 차가 되었다는 신입사원. 직원 수가 많지 않은 작은 회사에서 유일한 막내로 고군분투 중이라는 그녀는 자꾸만 자신의 일을 떠넘기는 상사 때문에 소가리를 하고 있었다. 억울하고 힘들었지만 신입이라는 책임감과 열정으로 묵묵히 버텨냈건만 돌아온 것은 청천벽력 같은 상황이었다. 그 상사가 대표님과 자신 사이를 교묘하게 이간질해 둔 탓에 어느덧 회사 안에서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불평만 많은 사람으로 찍혀 사방에서 날아오는 화살을 맞는 동네북 신세가 되었다는 이야기였다. 이직하기엔 너무나도 냉혹하고 힘든 시기라 시원하게 사표 한장 던지지 못하고 매일 커져가는 자괴감을 안채 출근길에 오른다는 그녀의 글은 애처로운 눈물로 얼룩져 있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그 사연을 처음 눈으로 읽어내려갈 때내 머릿속에 스친 첫 느낌은 다소 냉정했다. 치열한 사회생활을 먼저 겪어본 시선에서 어쩌면 이 이야기가 철없는 막내의 섣부른 푸념이나 불평처럼 보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아주 잠깐 들었기 때문이다. 어느 조직에나 나를 힘들게 만드는 빌런 같은 존재는 늘 있게 마련이고, 상사가 자꾸 자기 일을 재개시켜요 라는 원망에 대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그래도 신입사원 시절에는 윗사람이 주는 일을 닥치는 대로 받아내고 묵묵히 해결해 가면서 배우고 성장하는 면도 분명히 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일었던 것이 사실이다. 더욱이 사회초년생인 신입사원이 직장 상사를 미워하고 적대시하기 시작하면 그 뒤로 이어질 회사 생활은 그야말로 지옥이나 다름없어진다. 상사를 증오하며 직장을 다니기엔 신입이 짊어져야 할 리스크와 감정적 소모가 너무나도 크기에 처음에는 그런 현실적인 걱정들이 앞섰다. 물론 우리는 잘 알고 있다. 회사 생활을 비롯한 모든 사회생활에서 우리를 가장 밑바닥까지 지치게 만드는 것은 업무 그 자체보다 결국 인간관계라는 사실을 말이다. 하지만 그 고통을 받아들이는 방식은 결국 내 마음먹기에 달린 문제일 수도 있다. 똑같이 힘든 일을 겪어도 그것을 성장의 발판으로 삼느냐, 혹은 날선 미움으로 하루를 채우느냐는 스스로의 선택일 수 있으니까. 그러나 이내 깨달았다. 지금 희동이님이 처한 상황은 그런 이성적이고 차가운 조언을 귀담아 들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사방이 꽉 막힌 방 안에서 홀로 매를 맞고 있는 이에게 마음을 고쳐먹으라거나 이 또한 성장의 과정이라고 말하는 것은 또 하나의 잔인한 폭력일 때문이다. 그래서 당시 라디오 방송에서는 복잡한 인과관계를 따지기보다 온전히 사연자의 편에 서서 뜨겁게 공감하고 위로하는 쪽을 택했다. 대개 이런 막막한 감정의 소용돌이에 갇힌 사람들은 주변에서 온전히 자신의 편을 들어주고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스스로 답을 찾아내곤 하지 않는가? 대단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더라도 정말 억울했군요, 많이 힘들었겠어요 라는 단 한마디의 진심 어린 지지가 무너진 마음을 일으켜 세우는 열쇠가 되어주기도 하니까. 또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가 왜 미움을 받아야 하는지 그 이유조차 모른 채 쓰러지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 악의적인 소문과 오해 속에서 억울하고 슬프고 아프고 괴롭고 외로운 나날을 보내는 이에게는 세상을 향한 방어기제를 세우기 전에 그 슬픔을 배려하고 이해해 주는 것이 언제나 선행되어야 할 배려라고 생각한다. 특히 그 무렵에 나 역시 희동이님의 사연에 유독 가슴이 저려왔던 이유가 있었다. 바로 직전에였던 겨울, 나 역시 온 마음과 에너지를 쏟아부으며 지켜내고자 했던 소중한 공동체가 있었다. 모두의 안녕을 위해 밤낮 없이 힘쓰던 일들이었지만 참 허망하게도 몇몇 사람들의 이유를 알 수 없는 시기와 질투, 그리고 비뚤어진 미움으로 공든탑이 한순간에 무너지며 공동체 활동을 중단해야만 했던 아픈 사건이 있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런 비난을 받아야 하는지 납득할 수 없었고 쏟아지는 오해의 눈빛들을 고스란히 받아내며 밤새 끙끙 앓았던 기억이 선명했다. 사방에서 날아오는 날카로운 감정의 매질을 맞으며 미움받는 그 아픈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사연 속 희동이님의 떨린 어깨를 내 노래로 가만히 안아주고 싶었다. 그렇게 내 안의 상처와 그녀의 눈물이 만나 쓰게 된 노래가 바로 동네북이다. 사연 속에서 희동이님이 스스로를 서글프게 표현했던 동네북이라는 단어는 내 가슴 속에 날카로우면서도 깊은 울림으로 박혔고 이 노래의 가장 중요한 상징이자 오브제가 되었다. 흔히 우리는 여러 사람이 만만하게 보거나 아무 때나 화풀이의 대상으로 삼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동네북이라 부른다. 본래 동네북은 마을 사람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던 북이었다고 한다. 옛날 동네에 커다란 잔치나 행사가 열릴 때면 마을의 안녕과 풍년을 기원하며 다 함께 사물놀이를 즐겼는데 꽹가리나 장구 같은 다른 악기들에 비해 북은 초보자도 별다른 기술 없이 쉽게 칠 수 있는 악기였다. 누구나 오가며 부담 없이 쉽게 두드릴 수 있는 북이라는 특성 때문에 세월이 흐르며 누구나 만만하게 대하는 존재라는 비유적 의미가 생겨난 것이다. 자신이 그런 동네북이 되어 사방에서 두들겨 맞고 있다고 생각하면 보통은 세상이 원망스럽고 억울해서 자포자기하거나 깊은 무력감에 빠지기 쉽다. 하지만 나는 이 노래를 통해 동네북이라는 존재를 조금 더 긍정적이고 무엇보다 스스로 놀이를 내는 능동적인 존재로 다시 그려보고 싶었다. 북이라는 악기는 누군가에게 세게 맞으면 맞을수록 오히려 더 깊고 웅장한 소리를 세상에 퍼뜨린다. 가죽이 찢어질 듯한 타격과 아픔을 견뎌내며 스스로의 속을 울려 퍼지게 만들 때 그 북소리는 마침내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대한 울림이 된다. 지금은 비록 사방에서 몰아치는 오해와 빌런들의 장난질에 이리저리 맞으며 피멍이 들고 있더라도 이 아픔을 도망치지 않고 온전히 견디어내어 나만의 깊은 울림으로 승화시킬 수만 있다면 우리는 세상의 모든 상처받은 이들을 포근하게 껴안아 줄 수 있는 위대하고 거대한 북이 될 수 있다고 믿는다. 결국 치열하게 아파본 사람이 지금 어디선가 숨죽여 아파하고 있을 타인의 슬픔을 온전히 위로해 줄 수 있다는 세상의 오랜 명제에 다다르게 된 것이다. 더욱이 동네북은 누구나 경계 없이 찾아와 두드릴 수 있는 포용의 악기이기도 하다. 외롭고 쓸쓸한 사람, 마음에 화가 가득 찬 사람, 슬픔을 분출할 곳이 없는 사람 등 세상에 온갖 고독한 이들이 찾아와 마음껏 두드리고 갈 수 있다면 그 동네북은 마을에서 가장 소중하고 따뜻한 안식처가 되어주는 셈이다. 일전에 문제가 되었던 말, 아프니까 청춘이다는 김난도 교수의 말에 대해서도 나 역시 무조건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아픔 자체를 미화하고 강요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수많은 삶의 이야기들을 통해 목격해왔듯 인간은 커다란 시련과 아픈 일들을 겪어내며 비로소 단단해지고 깊어진다. 나의 지난날을 돌이켜보아도 그랬다. 중학교 시절 사춘기의 열병 속에서 몇몇 친구들에게 특별한 이유도 없이 미움을 사고 겉돌았던 기억이 있다. 어른이 되어 사회에 나와서도 질투와 시기의 타겟이 되어 밤잠을 설쳤던 괴로운 나날들이 존재했다. 하지만 만약 내 삶에 그런 아날로그적인 통증들이 없었더라면 과연 오늘날 라디오 부스에 앉아 희동이님의 사연을 읽으며 이토록 가슴 절절하게 눈물 흘릴 수 있었을까? 타인의 상처를 내 것처럼 아파하고 음악을 통해 스스로의 모난 부분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는 역설적이게도 내가 동네북처럼 두들겨 맞았던 그 아픈 시간들이 내게 남겨준 가장 고귀한 선물이 배어있는 셈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곡을 완성하며 가장 아끼고 애정하게 된 핵심 가사는 바로 누구나 찾아와 나의 가슴 깊숙이 함께 울고 가기를 이라는 구절이다. 나를 만만하게 보고 때리는 미운 사람들의 손길도 결국엔 그들의 외로움과 결핍에서 비롯된 몸부림일지도 모른다는 거대한 포용을 담고 싶었다. 내 가슴을 사정없이 두들기는 그 매질 속에서 도리어 그들의 슬픔을 읽어내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단단한 사랑을 노래하고 싶었다. 나를 울린 사람들에 향한 미움과 복수심으로 가득 차서 그 아까운 청춘의 하루하루를 낭비하기보다 나에게 주어진 이 소중한 삶을 온전히 내 것으로 살아내기를 간절히 바랐다. 설령 나를 아프게 하는 세상일지라도 그조차 기꺼이 품어내고 사랑해버릴 수 있는 단단한 용기가 생기기를 기도하며 노래의 마지막 문장을 오늘을 살 수 있게 라는 묵직한 다짐으로 매듭지었다. 이 노래와 글이 지금도 어디선가 홀로 숨죽여 울고 있을 사연자에게, 그리고 저마다의 일터와 삶의 자리에서 동네북처럼 외롭게 두들겨 맞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작은 구원이 되기를 바란다. 물론 거창한 꿈도 좋지만 적어도 내겐 이 노래로 인해 겨울의 아픔과 미움을 털어내고 새로운 내일로 나아갈 수 있었다. 또 우리가 맞이하는 오늘의 아픔은 결코 무의미한 난타가 아니다. 훗날 더 많은 이들의 시린 가슴을 따뜻하게 올려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웅장한 독주를 위한 치열한 단련과 연단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니 부디 쓰러지지 말고 내 안의 북소리를 믿으며 당당하게 오늘을 우리 모두가 함께 걸어가기를 바라본다.
0: 네, 실버건의 주간기운총 프로젝트 오늘 동네북에 관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 만났었던, 봄에 만났었던 사연 덕분에 저도 2020년 겨울에 받았던 큰 상처를 좀 많이 치유하게 되었기도 했고요. 에세이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에 그 사연에 만났던 그 이미지는 저도 이제 좀 많이 어떤 부분에서는 냉정함을 좀 보기도 하는데 이분을 좀 많이 함께 공감해주고 또 그 신입사원일 때 겪게 되는 그 아픔이 있잖아요. 뭔가 아무리 그 많은 높은 분들이 잘해준다고 해도 신입사원들이 또는 막내들이 겪는 그런 외로움 또는 좀 어려움 또 그런 성장통을 또 겪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런 과정에서 동네북처럼 여기저기도 맞기도 하고 얻어 터지고 넘어지고 그런 과정들이 있는데 그 과정을 좀 능동적으로 또 좀 적극적으로 좀 승화해보고 싶어서 쓰게 된 노래가 바로 동네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늘 그 동네에 있었던 그 동네북 어떤 무언가 할 얘기가 있다거나 어떤 뭔가 행사가 있다거나 뭐 풍물 뭐 이런 행사가 있다거나 할 때마다 누구나 연주하기 쉬웠던 그 동네북 그게 이제 너무나도 누구나 연주할 수 있다 보니까 만만하게 낮춰 이름을 동네북이라고 하는데 이제는 그 동네북을 좀 다른 의미로 다른 관점으로 누구나 연주할 수 있기 때문에 더 가까이에서 많은 이들의 아픔과 서름과 어려움들을 공감해주고 같이 울어주고 또 그럼으로써 그 울림이 많은 이들에게 전해질 수 있는 그런 좋은 의미의 동네북으로 승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노래하는 그 일 자체가 그런 것 같아요. 기존에 있었던 어떤 관념이나 관습들을 좀 다시 바라보게끔 해주고 조금은 그 뭐랄까 비판적인 시각으로 또 좀 세상의 당연한 것들을 바라보는 작업이기도 하고요. 노래를 통해서 그래서 다시 바라보게끔 또 새로운 문화로 새로운 세상으로 또 꿈꾸는 세상으로 또 이어갈 수 있게끔 하는데 기여하는 음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이제 제가 음악을 하는 본질이고 이유이니까요. 네. 저는 또 그 또 에세이에서 다뤘다시피 그 뭐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게 이제 우리 청년들한테 꽤 많은 그런 좀 부정적인 울림을 준 적이 있었잖아요. 물론 김난도 교수가 한 이야기가 100% 다 틀렸다라고 볼 수는 없겠죠. 청춘이기 때문에 겪는 그 어려움과 시행착오가 우리를 성장시킨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땐 또 옳은 말일 수 있는데 그게 많은 청년들에게 분노와 화를 돋을 수밖에 없었던 거는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청년은 당연히 아파야 되고 당연히 괴로워야 된다라고 가면 안 되겠죠. 청년들도 행복하게 자신의 꿈들을 펼칠 수 있는 시대 또 실패하면서도 웃을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여유가 주어진 시대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한 상태에서 당연히 그냥 아프고 괴롭고 실패하니까 청춘이야 라고 얘기하면 또 너무 나이브하게 들려지곤 하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그런 아픔이 받아들여지지 못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공감과 그 시대를 시대의 아픔을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런 섬세한 공감의 마음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 동네북이 저한테도 후련한 그런 위로와 공감을 형성해 주었던 것 같고요. 누구나 찾아와서 함께 울고 가기를 하는 그런 큰 마음을 품을 수 있게 해줬던 것 같아요. 돌아보면 저를 그냥 이유 없이 미워했었던 또는 이유 없이 또는 시기와 질투에서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공격했었던 사람 그런 존재들을 생각해보면 여전히 아프고 미울 수도 있죠. 근데 미워하는 그 마음 자체가 제 하루하루를 갉아먹는 거니까요. 그런 마음을 내려놓기로 했고요. 그런 사람들과 구태여 그 진흙탕에서 싸울 필요는 없더라고요. 같이 싸우게 되면 같은 수준으로 내려가게 되는 거니까 굳이 그렇게 하기보다는 묵묵히 나의 일을 누가 뭐라 하던 내가 믿고 내가 옳다고 믿는 그 방향을 고수하면서 나아가는 게 또 그리고 그런 아픔들을 가슴속에 묵묵히 품고 가는 게 좀 필요한 미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그 지난 제 경험을 통해서 또 이 노래 동네북을 통해서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만든 노래 편곡 버전으로 동네북 띄워드리고요. 3, 4부 수상한 초대석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과감하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네북 듣고 가시죠.

0: 전주에 가면 김은총입니다.
1: AI 검색을 통해서 알아보는 수상한 추대석 리얼 서칭쇼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3, 4부 문을 활짝 열어보겠습니다. 리얼 서칭쇼 수상한 추대석. 네, 오늘 리얼 서칭쇼 수상한 추대석에 주인공이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판소리에서 북을 치는 사람을 고수라고 하죠.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일고수 이명창. 명창보다 우선하는 건 고수다. 이런 오랜 말처럼 소리꾼의 호흡을 살리고요. 무대를 완성하는 건 언제나 고수의 몫이었습니다. 오늘 수상한 초대석이 모신 이 첫 번째 고수이신 주인공은 전통의 깊은 맛과 현대의 세련된 리듬을 모두 손끝에 쥐고 있는 분입니다. 전국 명고대회를 휩쓴 정통 명고의 길을 걷고 있는 분이고요. 창작 국악그룹 더늠공작소에서 종횡무진 활약하고 있는 전주의 젊은 타악 연주자죠. 우리 국악의 심장소리를 치는 분 김강록 연주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가까이 오시죠. 아, 반갑습니다. 네. 네, 저희 전주 공동체 라디오, 그리고 전주에 가면 김은총입니다. 청취자분들께 인사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2: 네, 안녕하십니까. 네. 소개를 너무 거창하게 해주셔가지고,
1: 네.
2: 네, 저는 한국 음악을 기반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타악 연주를 좀 하고 있는 김강록이라고 하고요. 아까 소개해주신 것처럼 고수라는 본업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반주자로서도 하고 있고 연주자로 타악 연주자로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창극 반주를 많이 좀 접하다 보니까 극음악에 관심이 또 많이 생겨서 그런 창극 음악에 공연에 많이 참여를 했고 그런 것들뿐만이 아니라 이제 뮤지컬 밴드로도 좀 참여를 많이 하게 되었고 그래서 더 나아가서 이제 음악극을 연출하는 작업도 많이 해보고 있고 그래서 총체적으로 연주, 기획, 뭐 연출 여러 가지 좀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1: 정말 팔방미인처럼 정말 다양한 것들을 다 수행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다양한 역할들을 수행하고 계시는데 먼저 이 강국님과 본격적인 이야기 나누기 전에 한 곡을 들어보고 오면 좋을 것 같아요.
2: 네,
1: 어떤 곡 들려드릴까요?
2: 지금 더는공작소라는 팀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그 팀에서 지금 저희 좀 타이틀 곡처럼 네. 지금 하고 있는 봄이로구나라는 음악이 있어서요.
1: 네.
2: 그거 한번.
1: 네, 좋습니다. 네. 더는공작소의 봄이로구나 듣고 강록 씨와 수상한 초대석 함께 해보겠습니다.

0: 네. 더는 공작소의 봄이로구나 듣고 왔습니다. 아, 음악 너무 좋네요.
1: 아, 감사합니다.
0: 네. 야, 진짜, 이 음악이 너무 새롭고, 뭐랄까, 참신한 것 같아요. 네. 슬기랑님의 목소리도 너무 네. 좋고, 예, 생황소리도 되게 녹음이 잘 된
1: 네,
0: 생생한 느낌이 들고요.
1: 곡 작업을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0: 아, 그러셨군요. 네, 그래서 넘버원, 1번으로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우리 전주에 가면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수상한 초대석 열어봤는데요. 앞에 약간 그 음향적인 문제가 좀 있어서요. 강록 씨 소개 한 번 더 드려도 될 것 같아요.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1: 네. 저는 한국 음악을 기반으로 타악 연주를 하고 있는 김강록이라고 하고요. 네, 고수라는 본업을 바탕으로 해서 반주자 그리고 연주자로서 이렇게 두 가지 활동을 같이 이어가고 있고 창극 같은 극음악에 좀 관심이 많이 생겨서 창극 공연도 많이 했고 네, 조금 더 나아가서 뮤지컬 밴드로도 참여를 많이 했었고 네, 그렇게 이제 극음악 관련된 일을 많이 하다가 나중에 이제 극 연출에도 좀 관심이 생겨서 기획도 해보고 극을 하나 또 연출해서 작품을 또 작년에 올렸었거든요. 네, 그런 연주자나 기획자 연출 여러 가지 좀 분야에 도전하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0: 그러니까요. 아, 정말 몸이 막 열 개여도 모자랄 것 같은데, 네, 그런 강록님의 이야기를 AI 검색으로 먼저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네. 자, 저는 늘 검색어가 비슷합니다. 전주에서 활동하는 어떤 분, 김강록 집에 대해서 알려줘. 이렇게 검색하거든요.
1: 아, AI 네. 그렇게 검색을
0: 네,
1: 하면...
0: 그렇게 검색을 해서 네네. 시작을 합니다. 오늘 설명을 너무 그 게스트분 중에서도 되게 잘하시는 편에 속했어요. 자기가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어떤 스펙트럼을 갖고 있는지를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네, AI 기반 검색은 어떻게 찾고 있는지 결과 궁금하시죠?
1: 네.
0: 네, 나와 있습니다. 자, 전주를 기반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김강록님은요, 전통 마당과 현대 무대를 넘나들며 실력을 인정받고 있는 젊은 정통 명고이자 타악 연주자입니다. 네, 맞나요?
1: 비슷한 것 같습니다.
0: 네, 이 명고라고 하는 이 표현이 이 옳은 거죠?
1: 아, 이제 그렇게 불러주시면 너무 감사한 네. 표현이긴 한데,
0: 네.
1: 네, 그렇죠. 이제 보통 이제 정해진 기준은 없는데, 네. 이제 굳이 있다면 대회에 참가를 해가지고,
0: 네.
1: 부서별로 이렇게 뭐 일반부 학생부 이렇게 또 있고 명고부 그리고 더 이런 대명고부라는 네. 그 단계까지 있는데
0: 네.
1: 그래도 좀
0: 명고부에서 활동하시는 거 맞잖아요.
1: 예, 명고부에서 네, 상을 받았습니다. 근데 네, 그런 것보다도 이제 그런 건 좀 보여지는 네. 어떤 하나의 지표인 거고 보통 네. 이제 그렇게 좀 칭찬으로 많이 말씀해
0: 네.
1: 주시는 것 같아요.
0: 그렇죠, 명고다 이렇게. 네. 네. 자, 그 활동 현황이 자연스럽게 또 나와 있습니다. 1번으로 나와 있는 게요, 화려한 수상 경력의 명고다라고 표현을 해줬고요. AI에서요, 판소리에서 북을 치며 소리꾼의 박자와 호흡을 이끄는 고수로서 전국 규모의 대회를 휩쓸며 탄탄한 실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예를 들면 박동진 판소리 명창 명고대회 고수 부문 국무총리상 대상을 또 수상하셨다고 하고요. 목포 전국 국악경연대회 명고부 대상 장관상 수상하셨고 땅끝 해남 전국 국악경연대회 명고부 대상 또 순천 팔마고수대회 학생부 대상 등 다양한 상을 수상을 하셨네요. 이거 다 경력 맞는 거죠?
1: 너무 신기하네요. 어떻게 다 나와?
0: 이게 이렇게 나온다는 게 네. 저도 이 매번 검색할 때마다 놀래요.
1: 좀 무서운데요?
0: 네. 그러니까 잘 살아. 이 정보가 이렇게 우리 웹상에서 이렇게 정확한 정보가 이렇게 알 수 있다라는 게 참 네. 신기한 그런 반응이 다양히 이렇게 전해지고
1: 네.
0: 있습니다.
1: 신기합니다.
0: 학력과 예술적 기반도 정확하게 나온지 한번 봐주세요.
1: 네네.
0: 예향의 도시 전주와 전북 지역에서 국악 엘리트 코스를 밟으면서 기초를 다졌습니다. 자, 그 엘리트 코스가 무엇인가 봤더니 한국전통문화고등학교 졸업하셨고요. 전북대학교 한국음악학과 졸업을 하셨네요. 저희 동문인데요.
1: 네.
0: 보니까 이거면 이 정도면 국악 엘리트 코스 맞죠?
1: 아, 조심스럽네요. 네. 지방에서는 그래도
0: 네. 네.
1: 네, 전공 과정을 좀 고등학교 때부터 했다.
0: 네.
1: 이렇게 봐주시는 거면 너무 감사하고요.
0: 네.
1: 뭐 정말 더 엘리트 코스 밟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0: 네. 네,
1: 저는 그냥 평범하게 걸었다고 하겠습니다.
0: 네. 그렇게 네. 또 겸손하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이제 이쯤에서 안 여쭤볼 수가 없어요. 언제부터 이 타악 또 이 명고를 꿈꾸면서 길을 걸어오셨나요? 시작이 언제였죠?
1: 이걸 좀 처음부터 좀 설명을 네네. 드리면은 제가 중학교 때 원래는 이제 국악이 아니라 드럼을 먼저 쳤었어요. 교회에서.
0: 아, 교회 드럼 출신이세요?
1: 네, 그렇습니다. 네. 많이들 그렇게 실용음악 하시는 분들이 교회에서 많이 시작하고 하시잖아요.
0: 그렇죠.
1: 네. 저도 원래 드럼을 치다가, 학교 진학 문제나 뭐 주변에서 또 국악 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셨어요. 근데 저를 드럼 치는 거 좋아하니까 한번 국악 타악기 한번 해볼래 관심 있느냐 이렇게 좀 제안을 해주셔가지고
0: 네.
1: 그냥 별 생각 없이 시작을 했었는데 조금 너무 그 드럼이랑 다른 이게 신기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어려우니까 또 승부욕이 생기고
0: 네.
1: 네 근데 또 조금씩 실력이 늘면 재밌어지니까 이제 이거를 전공을 해서 관련 학교로 가야겠다 해가지고 전통문화고 고등학교를 들어갔고 그때부터 이제 북 소리북 그러니까 고수라는 고수북을 처음 쳐봤거든요 그때
0: 네.
1: 근데 그때 제가 북을 쳤을 때 멋있다라고 느꼈던 게 뭐였냐면은 고수가 좀잘 친다라는 얘기를 들으려면 내가 잘하는 걸 뽐내려고 하면 안 되거든요. 네. 앞에서 소리하는 사람 또는 연주하는 사람을 잘 맞춰주고 이제 그 사람이 잘할수 있게끔 보필해 주고 좀 이런 것들이 되게 고수의 덕목인데 저는 원래 제가 좀 나서고 나 된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걸좀 좋아하는 사람이었었는데
0: 네.
1: 그렇게 해서 인정받는다라는 게 되게 매력적으로 다가와서 그때부터 아 이게 고수라는 직업이 참 멋있다 매력 있는 직업이다 쉽게 말해서 좀 간지가 난다 네, 좀
0: 네.
1: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좀 꾸준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0: 그게 진짜 너무 흥미로웠던 게요. 처음부터 북으로 시작한 게 아니라, 한국 음악의 타악으로 시작한 게 아니라, 교회에서 드러머로 시작했다는 지점이 저는 개인적으로 더 반갑네요. 예, 저는 이제 대중음악, 실용음악 하는 사람으로서 더 반갑고, 그래서 강록 씨가 다양한 그 무대에서 그렇게 또 진가를 발휘할 수 있었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사실 그냥 단순하게 그냥 북 하나, 그뭐 장구 하나만 연주하지 않잖아요. 제가 그 종종 봤을 때 창극이나 뭐 뮤지컬 같은 무대에서 보면 정말 다양한 타악 연주를 하고 있는 모습을 저는 봤던 게 익숙하거든요. 그래서 그 기저에는 중학생 시절에 교회 드러머로 시작한 이력이 있다라는 게 저는 참 새롭고 반갑습니다.
1: 교회에서 현재도 뭐 드럼 반주하고
0: 하고
1: 있고요. 네,
0: 있어요.
1: 하고 있고.
0: 네.
1: 네, 그때 배워놓던 게 지금 음악 그 활동하는 거에 도움도 진짜 많이 되고 영향을 또 많이 받고 있어요.
0: 네. 그리고 또두 번째 흥미로웠던 거는 본인 스스로는 상당히 과거에 이제 이렇게 드러내고 뽐내는 것을 참 잘하는 좋아하는 그런 유형의 사람이었는데 반대로 고수라고 하는 일이 소리꾼을 빛내줄 수 있도록 보완하고 받쳐주고 지켜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게더 매력이었다라는 게 저는 좀 신기한 것 같아요. 그냥 보통 자기가 좋아하는 게 이거면, 저건 나랑 길이 안 맞아. 안 해야겠다. 나는 더 뽐낼 수 있는 드러머가 될 거야. 할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어쩌다가 또 그렇게 상반되는 일이 매력 있다라고 느끼신 거예요?
1: 저도 막 처음부터 이게 멋있다라고 생각은 안 했는데, 저희 선생님, 스승님의 모습을 보면서 좀 그런 꿈을 키웠던 것 같아요. 네. 어딜 가나 저희 스승님을 되게 막 최고다, 막 추앙받는 그런 고수신데, 네,
0: 존경받으시는, 네.
1: 존경받으시는 분인데, 선생님이 공연을 하실 때 보면은, 북을 너무 잘 치시는 분인데, 북을 왜안 치시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본인이 잘하는 걸 최대한 누르고, 정말 필요한 데에서만 연주를 하시고, 또 이제 연주뿐만 아니라 추임새나 그런 요즘에 많이 말하는 기세,
0: 그쵸.
1: 예, 그런 기세를 상대방한테 주면서 잘할수 있게끔 도와줬을 때, 아, 이렇게까지 큰 어른이 될수 있구나라는 게, 생각도 못했던 멋이었던 것 같아요. 예. 원래 무대에서 드럼 치고 뭐 기타 치고 다 멋있죠. 너무 멋있지만
0: 그쵸.
1: 제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 멋이 그때는 고수라는 직업을 해서 제가 좀본것 같습니다.
0: 네. 그렇게 생각해보면 진짜 그 고수 선생님들의 그 자태라고 해야 될까요? 그 앉아 계시는 그폼 같은 게
1: 맞습니다.
0: 거기서 오는 그 아우라가 되게 있더라고요. 예, 네, 그런 멋을 진작에 알아차리셨군요. 그게 그렇게 또 이른 나이에 그걸 알아차리셨어요. 그때는 그냥 이렇게 멋지게 뽐내고 나서고 하는 것들을 사실 더 멋있게 볼 텐데.
1: 그두 가지 마음이 좀 공존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북칠 때 되게 엄청 가락 엄청 많이 쓰고 화려한 것들 많이 치고 이렇게 했던 시절들이 있고 지금도 사실 완전히 내려놓지는 못한 단계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점점 덜어가는 게 고수로서 성장해가는 예, 그런 것이지 않을까
0: 자신을 또
1: 생각합니다.
0: 비워가고 덜어가는 것.
1: 네네.
0: 예. 당연히 자신이 뽐내야 될땐또 뽐내야 되는 거잖아요.
1: 그렇죠.
0: 예. 또 그런 것도 할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들을 절제하고 아껴가면서, 빛나게 한다는 게 저도 참 되게 흥미롭네요. 좋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한국전통문화고등학교에 뭐 진학한 이야기도 좀 궁금하긴 해요. 어떻게 준비한다고 그게 들어가지나요?
1: 그때 장구를 한 1년 정도 배우고 이제 들어갔는데 준비해서 한다고 돼 들어가요. 네, 열심히 했어요. 네,
0: 열심히
1: 제가
0: 하셨군요.
1: 성격상 꽂히면 조금 파고 들어가는 게좀 있어서 꽂히기까지가 좀 걸리지만, 네. 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려워서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0: 어려워서.
1: 자존심? 나름 드럼도 좀 치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 뭔데 왜 이렇게 어렵지?
0: 나 교회에선 좀 먹어주는 드러머인데.
1: 아, 그 정도는 아니지만 네, 그래도 나름대로 좀 감각도 있다라고 뭐 주변에서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 왜 이렇게 어렵지? 이거에서 시작한 그 승부욕,
0: 그쵸.
1: 네, 자존심 이런 게좀 원동력이 돼가지고 준비를 좀 열심히 했습니다. 네.
0: 그러면 그렇게 열심히 준비해서 전통문화고등학교 붙으셨을 때는 진짜 기뻤겠네요.
1: 아, 그렇죠. 네. 기쁘고, 아, 쟁취했다. 이겼다. 그런.
0: 부모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어요?
1: 오히려 부모님께서는 그냥 좀 덤덤하셨어요. 네. 그냥 열심히 하시는 거를, 아, 열심히 하는 거를 잘 봐주셔가지고, 가겠지. 뭐, 쟤 알아서 하겠지. 좀 이런 느낌으로 바라봐 주셨던 것 같아요.
0: 일희일비하기보다는 그냥 묵묵히 지켜보시면서 응원하시는
1: 네네. 네네.
0: 쪽에 가까우셨군요. 그러면 전통문화고등학교 시절을 조금 회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1: 아, 네.
0: 어떠세요? 그 3년.
1: 아,
0: 어떻게
1: 이거, 네네.
0: 기억되세요?
1: 부끄럽지만 많이 놀았습니다. 네, 정말 많이 놀았습니다. 놀았고, 열심히도 당연히 했지만, 참, 그러네요. 네. 많이 놀았던 기억이 일단 많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좀 나서고 나대는 거좀 좋아하는 성격이다 보니, 좀, 이렇게, 좀 많이 까불었어요. 네, 학교 생활 자체도 많이 까불었었고, 근데 그래도 한 가지 조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전공에 한해서는 네, 공부도 안 했지만 네, 전공에 한해서는 그래도 항상 성적은 상위권에 있었고 열심히 하면서 열심히 노는 네, 좀 그런 학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0: 네. 일단 뭐 확실한 거는 열심히 다니시긴 하셨네요.
1: 맞습니다. 네,
0: 학교를.
1: 3년
0: 학교
1: 정말
0: 생활 3년 열심히 살았다.
1: 열심히 살았습니다.
0: 예. 뭐 그리고 또 우리는 무대에서 잘 놀기도 해야 되는
1: 네.
0: 존재들이니까요. 뭐 그렇게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잘 놀고 또그 타악에 대한 열정은 또 계속 유지가 됐던 것 같아요.
1: 네네.
0: 감사하게도. 그게 또 강록 씨를 잘 표현하는 그런 수식어가 되었나요? 그 당시에. 회상해 보시면.
1: 좋은 점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저를 보고, 끼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많았었고, 또 실제로 제가 이렇게 이것저것 막 손대는 걸 좋아한다 보니까, 드럼 치는 것도 마찬가지고, 전통 악기만 다뤘던 건 아니고요. 학교에서 원래 밴드부 같은 게 없었는데, 제가 선생님들한테 좀 이렇게 어필을
0: 어필해가지고,
1: 해서 악기도 사주시고 밴드부도 만들어주시고 그러면서 좀 예, 여러 가지 해보려는 시도들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0: 진짜 잘 놀았네요.
1: 잘 놀았습니다.
0: 예, 밴드부도 하고, 거기서 또 드럼도 치고,
1: 기타도 쳤습니다.
0: 기타도
1: 네.
0: 치고요. 와, 진짜 뭐, 다양한 음악들을 또
1: 네.
0: 섭렵하면서.
1: 감사하게도 환경이 좀 받쳐줘가지고 하고 싶은 거다 했습니다. 네.
0: 진짜. 그러면 전통문화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진짜 지금 강록 씨 이렇게 잘 되어 있는 거 보면 너무 자랑스러워 하시겠네요.
1: 지금 제가 그 학교 강사로
0: 나가고
1: 나가고 있어요.
0: 있어요?
1: 네. 그래서 그때 저희 담임 선생님이셨던 선생님 지금도 계셔가지고, 예, 바로 어제도 뵙고, 네. 엄청 뿌듯해 항상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네. 잘 돼서 다행이다.
0: 네.
1: 네.
0: 그러니까요. 그래도 그 뭐랄까 소극적으로 다니는 게전 제가 봤을 때는 제일 안 좋은 것 같고요. 아무것도 안 하고 뭐 공부도 안 하고 뭐 놀지도 않고 지나가는 그런 허송 세월이 제일 안타까운 것 같은데 경록 씨는 상당히 다양한 의미로 뜨겁게 잘 보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근데 마냥 놀았다고 뭐 표현은 하시긴 하셨지만 또 그래도 우리 또 명색이 한국 음악의 본향인 전주에서 전북대학교 한국음악과를 또 지나가셨잖아요. 네. 그러면 잘한 거 아닙니까?
1: 어쨌든 뭐 대학 갖고 하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입시에서도 선방했다 생각은 하는데 이거 제 스토리 하나 좀 말씀드려도 되잖아요. 제가 그쵸. 전북대를 처음부터 간 게 아니었었어요. 제가 원래 그 우석대학교를 먼저 네. 진학을 했었거든요. 그때도 그때도 많은 일이 있었지만 예, 우여곡절 끝에 들어갔는데 제가 군대를 갔을 때 이제 우석대 국악과가 없어질 거다 아, 이런 소식을
0: 폐과가 되는구나.
1: 예, 그때 듣고 설마 했는데 정말 이게 폐과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복학은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졸업은 시켜주겠다고 했었는데 네. 그때 뭐 제가 받고 있던 장학금 같은 것도 이제 더 안 나오고 아 수업은 하나둘씩 폐강되고 네. 그래서 이 학교를 복학 그래 졸업은 해야 되니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전북대 한국음악과에 편입 TO가 딱 나는 거죠.
0: 야 그것도 참 기적 같네요.
1: 아 타이밍이 정말 좋았습니다. 네. 네,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나는 것도 아니었었는데 그때 보자마자 이거 내 자리다 해가지고 또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시험 봐서 그렇게 전북대 편입해서 졸업을 전북대로 한 케이스입니다.
0: 그러면 전북대에서 학부 생활은 한 뭐 2년 3년
1: 2년 정도,
0: 2년 정도 네. 하셨군요. 네. 네. 그러니까요. 다양한 또 그런 히스토리를 또 들을 수 있어서 더 좋네요. 예. 네.
1: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0: 그러니까요.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그런 우여곡절을 사실은 그 성공한 사람들의 우여곡절의 이야기들을 듣기는 좀 흔치 않잖아요. 쉽게 듣기가 그냥 그 사람이 이룬 성취만 그냥 바라보기 마련인데 그런 우여곡절 이야기도 저는 재미있네요. 그게 이 방송에서 수상한 초대석이 지향하는 바이기 때문이죠. 네, 좋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그렇게 전북대로 편입해 오셔서 그 지난한 과정들을 겪으면서 진짜 어찌 보면은 자기 스스로를 조금 더 쇄신한 또 좀 계기가 됐을 것 같아요. 뭐랄까 속된 말로 네. 이제 정신 차리게 되는 네. 네. 좀 이 길을 내가 진짜 더 열심히 가야 되겠다라고 네. 하는 어떤 그런 계기들이 좀 있으셨나요?
1: 편입이 딱히 그런 계기가 됐다는 거는 아니고요. 오히려 저는 군대에서 좀 한 두 번 정도 좀 그 좀 각성하게 된 계기가 있는데 네. 첫 번째가 군대여서거든요. 네. 제가 일반 병으로 갔다 왔어요. 보통 이제 저희 쪽에서는 군악대 시험 봐서 가거나
0: 그렇죠.
1: 네. 아니면 일반 병으로 가서도 뭐 그냥 작은 군악대에 차출돼서 가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일반 그냥 운전병으로 가가지고
0: 어디로 네. 가셨어요? 전방 가셨을 것 같은데
1: 아, 저 후방이셨어요?
0: 네. 어디?
1: 경남 창원에
0: 창원에
1: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복무를 하는데 네. 생각보다 음악이 막 간절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음악을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전역하면 뭐 하지? 이런 거를 이제 막 고민하고 있는데 저희 인근 부대에 공군에 제 친구네 그룹이 단체로 입대를 한 그 군악대가 있었어요. 그때 공군 군악대 신설 부대였었는데 저희 사단 축제 그 친구들이 행사로 온 거예요.
0: 공교롭게도
1: 지역이 가까워서. 네네. 네. 그래서 그 친구들 공연한 걸 멀리서 보고 그때는 뭐 마냥 반가워서 운전병이었으니까 차 끌고 막 가가지고 저희 뭐 행사 음식들 제가 가져다가 애들 주고 야 너무 반갑다 이렇게
0: 인기 만점이었겠네
1: 네, 이렇게 네. 하고 이제 그 친구들을 그냥 공연을 좀 구경을 하다가 네. 보면 볼수록 점점 기분이 이상해지더라고요. 나도 저거 하는데 나도 저 원래 저거 하는 사람인데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있었네. 그래서 그때 그날 저녁에 좀 잠을 좀 많이 설쳤었어요. 네. 그리고 그 이후에 휴가를 나가게 돼가지고 처음으로 이제 군대 입대한 이후로 처음으로 연습이란 걸 해봤는데 손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고 이거 좀 큰일이다.
0: 뭔가 잘못됐어.
1: 네, 그때부터 이거 오히려 막 좀 열심히 해야겠다 간절함이 더 생겨서 휴가 나갈 때마다 연습도 하고 네 저희 불법이지만 CD도 구워서 원래 이렇게 가요들도 가지고 맞아요. 들어가서 그, 이렇게 많이 하고 네. 그랬었는데 제가 그때 판소리랑 미뇨 CD들을 가지고 들어가가지고 네
0: 다른 분들은 약간 뭐 네, 길보드 그쵸, 차트 뭐 네, 가져갈 때
1: 아이돌 막 듣고 네. 할 때 저는 좀 두 개를 같이 가지고 들어가서 그런 것들 좀 연습을 할 수는 없으니까 음악이라도 많이 들어야겠다 해서 그때 오히려 군대 가기 전보다 음악을 더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판소리나 미뇨 같은 것들.
0: 야 참 그러니까요 만약에 취적 뭐 군생활에 그 편안함에 젖어서 어찌보면은 네. 또 운전병으로서 또 좀 인정받았을 거 아니에요? 또 그러면서 또 후임들한테도 또 이렇게
1: 비교적 보니까 비교적 편한 군생활이었죠.
0: 네, 그런
1: 다른
0: 거죠.
1: 분들에 비해서.
0: 네, 그랬을 텐데 아, 공교롭게도 또 알고 지내던 친구들이 공군 군악대 신설된 군악대에 가게 됐고 거기서 그 공연을 만나게 되는 네. 게 참 드라마틱하네요. 그 과정에서 강록 씨가 갖고 있는 그 연주자로서의 그 DNA가 다시 깨어나게 되는 네, 계기가 됐다는 네. 이야기가 아, 재미있습니다. 네, 또 뭐, 또 각성하게 되는 계기가 또 한 번 더 있다고 하시니까 또 그 얘기도 또 기다리면서 또 좀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1: 네.
0: 네, 그럼 그렇게 깨닫고 나서 음악에 대한 열정이 다시 이 불타오르게 되었는데 보통 그러니까 제 주변에도 보면 전공했던 친구들이 음악을 그만두게 되는 계기가 보통 그런 것 같아요. 네. 하다 보면 아, 뭐 내가 더 이상 음악 할 필요 없지 않나? 아, 난 더 재밌는 게 많은 것 같아. 아니면 뭐 다른 걸 해보고 싶어. 뭐 이렇게 되는데 다시 음악으로 돌아오게 되어서 타악 연주자로서의 그 정체성을 생각하게 되는데 전역하고 나서도 조금 그래도 막막하긴 했을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0: 그래서 이제 그 과정도 좀 궁금하고요. 네, 그게 이제 편입이었을까요?
1: 아, 편입을 하고 나서
0: 네.
1: 그때는 그냥 이렇다 할 사건 없이 그냥 쭉 그냥 학교 졸업하고 들어오는 공연하고 뭐 그냥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네. 하고 있는 팀 하면서 근데 이제 제가 한 번 또 두 번째 계기가 해서 나오는데
0: 네.
1: 우연하게 되게 좋은 기회로 서울예술단에서 하는 작품에 좀 밴드로 좀 들어가서 연주를 할 일이 생겼어요. 네네. 그래서 갔는데 정말 연주자들의 그 어떤 수준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텐션 수준 이런 것들 네. 제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부분들을 경험을 하게 된 거죠. 네. 그분들은 이제 각자 분야에서 정말 그 서울에서도
0: 손에 꼽는 분들,
1: 꼽는 정말 잘하시는 네. 분들인데
0: 네.
1: 저도 나름대로 지방에서 그래도 엄청 잘한다는 아니지만 일도 좀 많이 그래도 하고
0: 그렇죠.
1: 예, 네, 뭐 못한다 소리는 안 듣는 사람이었었는데 제가 그분들 앞에서 완전히 무너진
0: 날이 있었군요.
1: 네. 정말 연주적으로 제가 너무 스스로 창피할 정도로, 그러니까 저도 준비를 제대로 안 해간 거였죠 그때. 나름대로 한다고 했지만 제가 열심히 하는 것과 그분들이 열심히 준비하는 게 갭 차이가 너무 컸던 거죠. 그래서 이제 가서 한번 정말 큰 충격을 받고 전주에 내려오는데 그때 같이 이동한 동생이 있었는데 운전하고 내려오면서 나 그만둬야 되나 봐 이런 얘기 할 정도로 굉장히 큰 충격이었었어요. 나 그동안 뭐 한 거지? 그동안 너무 내가 자기 개발 발전하려고도 안 했고 그냥 있는 일을 하면서 너무 쉽게 살았다. 지방에 아무래도 서울이나 수도권보다는 이렇게 연주자 사람 수 자체도 많지 않다 보니까 이 어떤 기회가 많았던 거를 내가 모르고 편하게만 살아왔구나 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도 어찌 보면 옛날에 그 입시 때랑 비슷하게 자존심 상하고
0: 네.
1: 화가 나고 네, 승부욕에 젖어 저는 약간 좀 그런 쪽에서 에너지를 얻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또 그때 많이 열심히 하고 찾아 레슨도 찾아서 받으러 다니고 자기 개발에 조금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또 다시 한번
0: 자기를 깨우게 되는
1: 네,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0: 네, 그러니까요. 한 번은 동료들이 하는 모습 보고 한 번은 더 선배 연주자들의 네. 그 멋진 플레이들에서 느꼈던 스스로의 그 좌절감
1: 네.
0: 그런 것들이 또 동인이 되었다는 게 그러니까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아니 저도 사실은 음악하면서 제일 그런 지점이 좀 자극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저도 뭐랄까 군대를 가게 된 어떤 계기라거나 네. 음악을 계속 하는 데 있어서 뭐랄까 그런 자극 같은 것들이
1: 네.
0: 계속 우리는 그런 자극을 주어야 되는 것 같기도 해요.
1: 네.
0: 그러니까 어쩌면 자꾸 타성에 젖기도 하고 그냥 계속 그렇게 막 흘러가게 될 수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그랬는지 지금 이 AI가 또 찾아준 내용은 보면요, 활발한 단체 및 동인 활동. 세 번째 챕터예요. 전통에만 머무르지 않고 젊은 국악인들과 함께 창작음악 및 민속악을 연구하는 여러 단체에서 핵심 멤버 동인으로 활약 중입니다. 타악기를 다채롭게 다루며 음악의 풍성한 리듬감을 불어넣는 역할을 맡고 있다고 하는데요. 보니까 뭐 여기에 뜬 내용들입니다. 네네. 사단법인 온소리예술단 타악수석단원 하셨고요. 창작민속악단 악바리, 제가 이제 강록 씨를 처음 만났던 네네. 그 팀이었죠. 네. 동인 및 제작 참여하셨었고요. 여기서 이제 뭐 소리문화전당에서 공존 같은 공연들도 개최하셨다고 하고, 민속악회 맴돌, 뭐 완주 풍류 공연단, 뭐 앙상블 소리예인가요?
1: 소리예인 것
0: 같습니다. 소리예. 예, 또 그리고 더는 공작소까지 이렇게 다양한 팀들을 거치셨어요. 네, 어떤 팀들이 가장 먼저 하셨던 팀들인가요?
1: 제가 지금도 항상 네. 본진이라고 얘기하는
0: 네, 본진이 어딘가요?
1: 악바리입니다.
0: 악바리. 네. 네. 악바리군요.
1: 네, 악바리로 팀 활동이라는 걸 처음 시작해 봤었고,
0: 저희가 그때 악바리로 만났던 게 10년 전이에요.
1: 그렇게 오래됐나요?
0: 네, 2016년 17년 그 무렵이었거든요. 그때 네, 네. 제 정확히 장소도 기억나요. 그 풍남문 광장에서 청춘 마이크
1: 기억나는 거 아, 네. 맞아요 맞아요
0: 그때 네. 그때 진짜 그 준비가 안 되어 있어가지고 아. 기획사에서 그래서 저희가 음향 갖고 가고 막 멍석 말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맞아요. 길거리에서 진짜 버스킹으로 공연 같이 했었던 그날이 막발이 처음 봤던 날 제가
1: 그때가 전북권 청춘 네, 마이크가 막 처음 생겼을
0: 때 처음 만들었을 때 네,
1: 맞아요 맞아요 아 그 벌써 10년 전
0: 네네네
1: 악바리를 먼저 가장 먼저 시작한 팀이기도 하고
0: 네.
1: 그만큼 추억도 많이 있고 음악적으로도 이제 저희 팀원들도 각자가 팀을 통해서 성장한 것도 있고 저희가 이제 되게 나이대도 비슷하고 다 남자 멤버들로 만나가지고 대화도 잘 되고 뭐 술도 많이 마시고
0: 네.
1: 네, 공연도 지금까지도 그래도 해마다 하나씩은 올리고 있고 근데 지금은 각자가 너무 다
0: 너무 잘 나가는
1: 네, 너무 바빠져가지고
0: 예술가들이 되어버렸어요.
1: 네, 정말 다행이죠. 네, 다들 너무 잘 돼가지고 근데 이제 그 친구들이랑 얘기를 하는 게 그래도 우리 해마다 뭔가 하나씩은 좀 했으면 좋겠다. 옛날처럼 행사 막 다니고 이렇게는 못하더라도 그래서 네, 그래서 지금 해마다 계속 하고 있고 아까 말씀해주신 공존이라는 공연도 원래 저희가 좀 소규모로 이렇게 그냥 발표하는 식으로만 하다가 약간 좀 자랑을 해보자면 네. 제가 작년에 기획을 해가지고 기금을 조금 괜찮게 받아서 네 그래서 작품을 올린 공연인데 그런 것 작품 그런 것들을 많이 하게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 작다고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이렇게 여러 가지 막 많이 하기보다는 한두 가지 집중해가지고 네 좋은 무대 만들자 이런 식으로 방향을 좀 잡은 것 같습니다
0: 지금.
1: 그리고 아까 말씀해주신 팀들 정말
0: 네.
1: 한 번씩은 다 거쳐갔고
0: 네.
1: 근데 제가 딱 팀원으로 몸담았던 팀은 생각보다 많지 않고요. 다 뭐 좀
0: 개건 체제라고 해야 되나요?
1: 네, 그렇죠. 개건인데 좀 고정 개건처럼
0: 네. 네,
1: 이랬을 때 항상 가서 많이 좀 도와드리고 또 누군가 없을 때 그냥 가서 한번 정도 이렇게 같이 하고 이런 팀들이 많고요. 마지막에 말씀해주신 더는 공작소
0: 네.

0: 나왔으니까 네. 그 본격적인 이야기 하기 앞서서 더는공작소 곡을 하나 더 들어볼까요?
1: 네, 네, 좋습니다.
0: 네. 오로라라고 하는 곡을 준비해 오셨네요.
1: 네, 네.
0: 네. 요게 지금 라이브로 되어 있는데 무려 11분짜리여 가지고 네. 좀 짧게 어디 뭐 중간부터 듣는 게 나을까요? 처음부터 그냥 듣는 게 나을까요?
1: 처음부터 해도 괜찮습니다.
0: 네, 좋습니다.
1: 뒷부분이 좀 하이라이트긴 한데 그래도 네. 예.
0: 그럼 이걸 네. 들으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얘기를 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1: 네, 네.
0: 네, 이게 어디 무대인가요?
1: 이게 그 남도 국립공원 네, 대공연장입니다.
0: 네, 야 작곡 송지훈 김강록 이렇게 되어 있네요.
1: 아, 네, 네. 창단 구성을 제가 했고 네. 전체적인 그 음악 구성은 그 저희 음악 감독님이신 송지훈 선생님이 네. 다 구성해주시고 반주 만들어주고 이렇게 해서 구성을 해봤습니다.
0: 네,
1: 그래서 이 곡은 장구 가라길 주로 해서 솔로곡 같이 좀 이렇게 만들어진 곡이고요. 경기도당꽃 가락을 사용해가지고
0: 경기도당꽃 가락,
1: 네, 경기도당꽃
0: 도당꽃 가락,
1: 네,
0: 가락.
1: 사용해가지고 장단도 되게 다채롭게 사용할 수 있고 같이 가는 반주들도 굉장히 현대적으로 많이 해석이 된 음악이라서 그래서 들으면 그 북극의 오로라가 떠오른다. 좀 이런 느낌을 가져가면 어떨까 싶어서 제목을 오로라로 네, 짓게 된.
0: 오, 대부분은
1: 곡입니다.
0: 그 오로라 하면 이제 그 아무래도 유럽 쪽의 네네. 정서들을 떠올리게 마련이잖아요. 근데 한국 음악에서 표현하는 오로라 네, 그런 느낌을 한번 느끼시면서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0: 아, 거의 진짜 독주를 할 수 있는 그런 네네. 타이밍이 있었네요. 네. 네. 보통 이렇게 그 한국 음악곡에서 진짜 이 장구 한 대가 계속 그 솔로 플레이를 하는 곡들은 흔치 않잖아요.
1: 네. 제가 이런 비슷한 컨셉의 어떤 장구 또는 뭐 꽹과리 이런 악기 하나만을 가지고 공연하는 영상을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데 나도 이렇게
0: 한번 도전
1: 이렇게 여러 가지 악기 펼쳐놓고 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이렇게 딱 악기 하나에만 집중해가지고 관객들도 볼 수 있고 저도 집중해서 연주할 수 있는 음악을 좀 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네 이런 컨셉의 음악을 한번 구상해봤습니다.
0: 네 지금 보니까 영상에서는 저만 영상을 지금 보고 있는데 옆에 이제 타악 연주자분이 한 분 더 계시고 네. 제가 알고 있는 최성민 씨고요.
1: 맞습니다. 네,
0: 옆에는 또 일렉 기타 연주자 분이 한 분 계세요. 아, 지금 지금 들리시죠? 네, 기타 사운드가 함께 펼쳐져 있고요. 그리고 피 연주하고 계시고 예, 피아노 연주가 지금 되게 격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분이 송지훈 님이신가요?
1: 네, 맞습니다. 네.

0: 지금 이렇게 장구 연주가, 강국민 씨의 연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피아노 연주하고 너무 지금 서로 진짜 네. 조화롭게 이루어지고 있네요. 네.
1: 그 선생님, 피아노 송준 선생님이랑 같이 호흡 맞추는 작업 과정들이 너무 재밌었어가지고 저도 되게 재밌게 작업했고, 공연할 때마다 항상 또 새롭고 약간 살짝 긴장감 가지고 예,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네.
0: 적당한 긴장감이 또 네. 되게 더 뭐랄까 걸출한 연주를 하게 되는
1: 그런... 맞아요. 그 즉흥성이 네. 조금
0: 네. 그 와중에 또 일렉 기타 사운드까지 함께 또 연결되면서 상당히 풍성해지고 있어요. 점점 음악이 일렉 기타 연주자님도 소개 좀 해주시죠.
1: 아, 네. 그 김영민 선생님
0: 네 개관으로
1: 네, 개관 연주자로 네, 송지윤 선생님과 서울에서 같이 작업 항상 함께 같이 하시는 네. 네, 분인데 저희 연주 있을 때 와서 항상 도와주시고 이렇게 네. 하고 있습니다.
0: 또 이제 분위기가 또 바뀌었어요. 네, 곡 분위기
1: 장단이 바뀌었습니다. 네.

0: 유리님 보니까 생황도 옆에 두고 계시고 정말 다룰 수 있는 악기들이 많으신 것 같고요. 네. 거의 지금 강록 씨가 이 노래를 애착할 수밖에 없네요. 네. 전반적으로 이 오로라라고 하는 곡에서 강록 씨가 갖고 있는 그 지분이 상당히 높게 느껴지고요. 이 영상에서도 정중앙에 네, 딱 배치되어 있어서 또 그 카리스마가 상당히 느껴지는 그런 곡입니다. 네, 오로라 함께 듣고 있는데 네, 더듬 공작소 소개도 그럼 자연스럽게 이 음악 들으면서 가도 네. 될 것 같아요.
1: 네네.
0: 네, 좀 공식적인 소개도 좀 해주시죠. 핵심 단원부터 해가지고요.
1: 아, 네. 네. 저희 더듬 공작소는 더듬이라는 단어는 이제 네. 원래 판소리에서 사용하는 용어인데
0: 네.
1: 소리꾼들이 그 낼 수 있는 그런 멋, 좀 나만의 기교,
0: 네.
1: 뭔가 기존에 있던 소리에 뭔가를 더 넣었다 해서 더늠이거든요.
0: 아, 더늠.
1: 네. 네. 그래서 원래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저희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량을 원래 있던 전통 음악에다가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더 넣어서 우리만의 더늠을 좀 만들어 가보자라는 취지로 만든 팀이고 저희 팀 대표이자 보컬을 맡아주고 있는 김슬기랑님
0: 네. 네.
1: 지금 정말 열심히 팀 이끌어가지고 계시고요. 지금 피리, 태평소, 생황 이렇게 거의 생황 위주로 연주를 해주고 있는 최유리라는
0: 네. 네.
1: 단어는 네, 저희 대학교 후배이자 고등학교 후배이자
0: 네.
1: 같이 동료로서 열심히 하고 있고
0: 저도 이름만 정말 많이 들었던
1: 네, 활동 정말 많이 하고 네,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지금 저희 전반적인 음악 작업이랑 그런 저희 음악 감독으로서 피아노 연주도 해주시는 송지윤 선생님
0: 네. 네.
1: 굉장히 뭐 지금 음악이 그냥 듣기만 해도 아시겠지만 연주적으로 정말 네.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 잘 해주시고 음악 작업도 저희가 원하는 방향을 항상 잘 잡아주시고 이렇게 도와주고 계시는 음악 감독님 송지윤 선생님 이렇게 네 명인데 실제로 제가 공연을 다니고 할 때는 전주에 있는 김슬기랑 보컬 그다음에 생황 최유리 저 이렇게 세 명이서 공연을
0: 3인조 체제로도 네. 자주 다니시는군요.
1: 네, 네.
0: 여기 AI 검색에도요 더는 공작소는 전통 국악을 동시대의 감성으로 새롭게 재해석하는 젊은 음악가들의 단체라고 네. 딱 표현이 되어 있네요. 또 보니까 이번에 그 우진문화재단에서 하는 우리 소리 우리 가락 지원도 받으셔가지고 3월달에 네. 지난 3월에 공연도 하셨네요.
1: 네 맞아요. 네.
0: 네, 어떠셨나요, 그날 분위기가? 이어가다! 네. 라고 하는 공연 하셨는데요?
1: 그 공연, 저희가 좀, 이 레파토리로 준비를 좀 오래 했었던 곡들이어서, 이제 연주적으로도, 사실 비슷한 음악들도 공연을 한 경험 많이 있는데, 그때, 되게 연주들이 많이 무르익었다?
0: 네,
1: 저희끼리 호흡도 많이 좋아졌었고, 그래서 첫 번째 저희끼리 콘서트 했을 때는 엄청 긴장해서 뚝딱거리고 잘 안 맞고 이런 것들이 많았었는데 그날 우진문화공연에서 했던 공연은 합도 그 전보다 훨씬 잘 맞고 좀 편하게 좀 연주를 즐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0: 네. 네. 그래서 그러셨는지 모르겠지만 국악 앞마당에도 더늠 공작소 멤버들과 함께 막 출연하는 이력도 지금 발견되고 있고요.
1: 네.
0: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더늠 공작소의 음악까지 함께 또 듣다 보니까 이 강록 씨가 뭐 앞에 악바리 공연도 기획하고 더는 공작소에서 이제 그 타악 연주자로서의 자기의 진면목을 또 잃지 않아가면서 앞에 말씀해 주셨다시피 본인이 앞장서야 될 땐 또 앞장서는 역할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0: 네. 네, 이런 다채로운 모습들을 계속해서 지금 만나보고 있는 수상한 초대석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공들을 바탕으로 해서 꿈꾸는 뭐 꿈꾸는 미래 같은 것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워낙 지금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계시는데,
1: 네.
0: 뭐, 그 면마다 좀 소개를 더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1: 일단, 고수로서,
0: 네.
1: 좀 바라는, 제가 원하는 그런 이상향은,
0: 네.
1: 아무래도 정말 명고.
0: 네. 명고가.
1: 말씀해주신 네. 명고, 정말 누구나 인정하고, 저 스스로도, 정말 공부 많이 했다.
0: 네.
1: 어느 정도 좀 터득한 그런 정말 명고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 일단 먼저 들고요. 네. 그러니까 사실 뭐 다 같은 건데 그냥 잘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제일 커서 네. 차세대 명고로 거듭나기 위해 열심히 하고 있고 네. 앞으로 더 열심히 할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연주자로서의 모습도 말씀해 주신 게 정확합니다. 제가 나서는 걸 좋아하는 성격을
0: 네.
1: 이걸 완전히 버리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연주적으로도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예 딱 분리를 해가지고 활동을 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0: 그래서 자기를 낮춰야 될 때 낮추면서 빛나게 하고
1: 네.
0: 또 자신이 빛나야 될 때는 또 그 네. 본능을 일깨우고
1: 네. 네. 그래서 탁 연주자한테 정말 큰 칭찬인 말이 센스 있다라는 말이 굉장히 좀 큰 칭찬인데 필요한 곳에 제 연주가 항상 있게 되는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 비슷한 게 제가 잘하는
0: 네. 네.
1: 필요한 곳에 제가 딱 필요한 소리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어떤 퍼커션적인 모습도 가져가고 싶고 방금 들은 오로라라는 곡처럼
0: 네.
1: 연주적으로도 내가 잘하는 것 좀 뽐낼 수 있는 그런 연주자가 좀 되고 싶습니다.
0: 네.
1: 그리고 그 밖에도 이제 엄청 거창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표현하고 싶은 음악들이나 그런 공연들 기획하고 연출하는 것들도 꾸준히 좀 도전을 이어갈 것 같습니다.
0: 네, 네. 연출에도 욕심을 계속해서 네. 배우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저도 참 그 재미있었던 게 그 뮤지컬 공연에서 네네. 딱 연주하고 계실 때
1: 네.
0: 그리고 뭐 창극 같은 데서 연주하시다가 갑자기 연기에 참여하실 때 이런 모습들 제가 꽤 많이 봤나 봐요. 그러니까 오며가며
1: 예.
0: 제가 강록 씨의 그 연주와 그 무대들을 자주 볼 기회가 있었던 게 참 그 인연이 네.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그때그때의 모습들을.
1: 제가 연기에는 욕심이 아예 없는데요.
0: 네.
1: 네. 하다 보니 좀 이런 좀 조미료 같은 그런 역할이 필요할 때
0: 네.
1: 연주자가 이렇게 말해주면 재밌겠다 이렇게 제안해 주시는 연출님들이 좀 계셔가지고 근데 사실 뭐 엄청 어려운 건 아니니까
0: 네.
1: 그냥 아, 네, 알겠습니다 저도 하고 했는데 이게 참 하고 나면은 아 그때 재밌었다 이게 되는데 그 무대에서 좀 정말 배우분들을 정말 존경하게 됐어요.
0: 네.
1: 이렇게 말을 정말 자연스럽게 이렇게 한다는 게 대단한 거더라고요. 너무 어려웠어요. 너무 저는 아 이건 이것만큼은 나의 길이 아니다. 네. 이건 취미로라도 아니다. 네, 이런
0: 그래도 네. 또 내가 타악으로 가는데 해달라고 하면 하실 거잖아요.
1: 해야죠. 네.
0: 그게 또 이제 덕목처럼.
1: 네, 그렇죠. 네. 네.
0: 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 정말 진짜 몸이 진짜 열 개라도 모자라실 것 같은데 스스로는 그러면 어떻게 그 뭔가 본인의 아, 그런 과정들과 뭐 다양한 팀에서 이렇게 다 사랑받고 계시는데 그것만의 또 비결도 좀 궁금하고 그 과정에서 어려움은 없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1: 일단은 제가 사랑받고 있다면.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이건 좀 너무 원론적인 얘기인데 좀 열심히 하는 거 말고는 특별한 노하우가 있을까 생각이 들긴 하는 것 같아요.
0: 네.
1: 그러니까 되게 어떤 공연을 함에 있어서 되게 진심으로 준비하고 연습을 어설프게 하지 않고 네, 제가 할 수 있는 한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이제 시키는 것만 하진 않는 것 같아요. 뭔가 요구하는 것만 하진 않는 것 같아요. 저는 항상 행사 같은 거 준비를 할 때 조금 더 뭐가 있을까를 좀 고민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0: 네.
1: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좀 알아봐 주시는 분들이 좀 그렇게 좋은 평을 해주시는 게 아닐까. 네, 너무 감사하네요. 네.
0: 그러니까요. 아무튼 그게 확실한 노하우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어떤 고용되어서 누군가를 고용한다라는 게 사실 좀 겁나는 일이더라고요. 네. 제가 해보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명확한 디렉션을 주는 것도 되게 어려운 일이고 근데 거기서 알아서 해주고 더 해준다? 더 넣어준다? 라는 건 진짜 그거는 사랑받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 네, 그 지점이 확실하게 느껴졌고 또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 진짜 판소리에 있는 말 일고수 이명창. 예,
1: 네. 네,
0: 그만큼 고수의 역할이 막 절대적이고 중요하고 소리꾼의 호흡을 이렇게 맞춰가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강록 씨가 갖고 있는 그 명고로서 지향하고 있는 그 방향성이 거기에 녹아들여져 있어서 그 사람들한테 느껴지고 전달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어떠세요? 우리 지역에서 어찌 보면은 시작하셨고 지역의 그 코스를 계속 밟으시고
1: 네.
0: 또 지역에서 이렇게 사랑받는 예술가가 되었는데 뭐 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서울에 있었던 그 선배들의 면면을 보고 자극도 받으셨는데 어떠세요? 우리 지역은 어떤 것 같아요? 지금 현주소가 어떻게 나아가야 된다고 보세요? 또? 본인은 또 어디 계신 것 같으신지요?
1: 아, 어렵네요. 네. 지금 저희 지역, 저는 조금, 표현하기를 네. 아둥바둥 하고 있다라고 좀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네, 저 또한 마찬가지고. 지금, 사실 제가 뭐, 이 지역에 어떤 감정이 있는 건 절대 아니지만,
0: 네.
1: 아쉬운 것들도 정말 많고.
0: 그렇죠. 네. 그렇겠죠.
1: 이 지역이라서 가는 것들도 장점도 분명히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잘 못 살려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길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 그것도 저도 이제 확정적인 답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어서,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연주적으로나 어떤 행사 뭐 진행, 뭐 이런 문화, 예술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그런. 파이가 너무 작다는 생각도 들고, 네. 연주자들도 많이 없고, 또, 네. 그러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점들이 정말 많다고 생각하는데, 다들 정말 열심히 하고 있겠지만,
0: 네.
1: 한 걸음만 더 나아가서, 이 다음 우리가, 어쨌든 이것도 먹고 사는 문제로 좀 연결이 되잖아요.
0: 그쵸.
1: 네. 이거를 우리가 우리끼리만 좋아하는 음악 말고 대중에게 어필이 되고 또 어떤 부분에서 상업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다양한 분야로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네. 약간 어찌 보면 순수 예술. 우리 음악 하는 게 좋아. 우리끼리 하는 게 너무 좋고 행복하고 이 이상에 더 나아갈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런 고민들을 좀 많이 하면 발전이 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0: 그렇죠. 아 그러니까 한국 음악의 사실 본향인데 네, 네, 네. 그거에 비해서 어찌보면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제2의 제3의 김강록도 계속 나와줘야 또 그만큼 또 그 계속 계보가 이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강록 씨도 거기서 자극을 받아서 아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후배들이 저렇게 네. 치고 오는구나라는 또 자극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네. 그런 또 염원에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도
1: 저는
0: 네.
1: 근데 저는 이 지역에서 정말 뭐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0: 네, 아니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1: 네. 아, 뭐 제 2의 제 3이라고 말씀해주셔가지고 네. 네. 너무 감사하지만 저도 같이 아둥바둥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0: 네,
1: 우리 같이 하는 동료들 뭐 후배 선후배를 따지진 않는 것 같아요. 다 다 네. 같이 하는 좀 동료로서 동업자로서 이렇게 다 같이 열심히 잘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0: 네. 그러니까요. 그런 다양한 뭐 그 염원들도 있으실 테고 뭐 꿈도 있으시겠지만 뭐 자연스럽게 계속 그 강록 씨가 꿈꾸는 삶에서 마음껏 다 하시면서 풀어내셨으면 좋겠고 자연스럽게 또 후배들한테도 또 물려주고 그 길도 열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처럼요. 네. 어느덧 방송이 마무리해야 될 때가 되어버렸네요. 네. 시간이 너무 빨리 가죠.
1: 진짜 빨리 가죠.
0: 네, 진짜 그렇습니다. 늘 모자란 것 같은데요. 네, 마지막으로 그 악바리의 도풍이라고 하는 노래 띄우면서 우리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1: 네,
0: 네 우리 전주 공동체 라디오 그리고 전주에 가면 청취자분들께 마지막 인사 부탁드리고요. 제가 마지막 구호 외쳐야 됩니다.
1: 네.
0: 전주에 오면 김강록입니다. 이렇게 제가 전주에 오면 선창할 테니까요.
1: 제가
0: 네. 그렇게 해야 이 전주에 가면 김훈총입니다가 완성이 됩니다. 네.
1: 네 알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인사해 주시죠.
1: 네. 방송 봐주신 분들께 일단 먼저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너무 감사하게도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하고 싶은 말도 이렇게 할 수 있고 많은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정말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요. 전주에서 또 전라북도에서 또 나아가서는 이제 우리 음악이 참 세계적이다라는 생각을 하면 할수록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국 음악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저희 예술가들 정말 아둥바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 좀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저도 앞으로 더 열심히 해가지고 네. 고수로서 연주자로서 그러니까 예술가로서 많이 성장해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전주에 가면 네, 딱 제가 떠오르게 되는 그 날까지 네, 열심히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좋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외치겠습니다. 전주에 오면
1: 다시 한번
0: 네, 전주에 오면 본인 이름 김강록입니다.
1: 네네, 죄송합니다.
0: 네, 전주에 오면
1: 김강록입니다.
0: 네, 우리 전주 지역에서 촉망받는 타악 연주자 김강록 씨 만나봤습니다. 이렇게 쉽게 김강록 씨 같은 분들을 모실 수 있는 게 전주 전북의 또 매력이자 저력인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네, 염원처럼 한국 음악이 더 사랑받는 도시가 되길 기원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전주에 가면 김은총입니다. 또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음 주에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하세요.

찾았습니다. 가장 편안한 시간. 영화광인 동생은 영화 속 주인공이 됐고, 통 입맛이 없다던 아빠는 완전 대식가. 불면증에 시달리던 엄마는 세상 잠꾸러기. 전주 한옥마을에서 가장 편안한 시간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다민의 낭독방 베스트셀러를 낭독하는 여자 배낭여의 이다민입니다. 여기는 열린방송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전주 FM 93.5MHz 공동체 라디오입니다. 이 시간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베스트셀러를 여러분과 같이 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즐겁게 보내셨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건강한 건 몸도 마음도 가치이지요. 특히 내 마음의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나도 내 주변 사람에게까지도 건강한 영향을 미치는 근사한 내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0: 이다민의 낭독방 네 번째 책, 출판사 문학동네 장편소설 정세랑 작가의 설자은 금성으로 돌아오다를 여러분과 같이 하고 있지요. 어제는 배틀을 부순 자의 정체를 알아내고 이 사건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면서 끝나는 모습을 보여드렸죠. 보름의 노래를 그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오늘은 보름의 노래 세 사람의 마무리 대화를 조금 더 들려드리고요. 웰지에 엎드린 죽음을 새로이 또 새로운 사건이죠. 웰지에 엎드린 죽음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29쪽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이 되자 차은은 문득 궁금해졌다. 금전의 문은 누가 되었나? 설마 아무도 뽑지 않은 건 아니겠지? 차은의 물음에 도우는 웃으며 고개를 흔들었다. 도철 부인께서 졌지만 기분이 좋으셨던 모양이야. 형제 아주머니를 무릎 뽑은 것뿐 아니라 여섯 사람이나 더 그 아래 직공으로 뽑으셨어. 보혜, 명화, 연년을 포함해 세 사람이나 더. 심지어 살 곳이 필요했던 보혜와 다른 사람은 부인의 집으로 일단 데려가셨다네. 한순간도 머뭇거리지 않는 분인 것 같아. 그런 부인이 이끄는 편을 이겼다니 우리도 대단하네. 나이가 젊으니 열심히 일하며 기다리면 나중에 모자리가 또 나왔을 때 최우선으로 뽑아준다고 하셨대. 그 이야기에 인군이 이마를 짚었다. 그게 뭐라. 그럴 줄 알았으면 아무 짓도 안 했어도 되었잖아. 아이고, 다 소용없는 짓이었네. 기희도 보혜를 데리고 소판 부인 댁에 사죄 드리러 왔던 모양이야. 둘이 엎드려 우는 것을 소판 부인이 잘 돌려보내셨고, 대회가 끝나고도 소판 부인과 여자들은 만남을 이어가는 듯했다. 그것이 대회의 목표였으니 바람직한 일이었다. 육부의 여자들은 아무것도 빼앗기지 않았다. 너는 그렇게 되고 싶지 않니? 차은은 내내 물으려 했던 것을 동생에게 물었다. 나? 그런 것? 아, 금전의 모 같은 것? 도은은 곧바로 알아듣고 되물었다. 그러고는 어떨지 하며 고개를 갸웃했다. 호우노라비가 너에게 이 집 살림을 억지로 맡기며 부려먹고 있는데 네가 어떻게 살고 싶은지 제대로 정하지 않으면 휘말려버릴 거야. 차은이 묻는 뜻을 설명했다. 아, 그런 뜻으로 물었구나. 도은의 얼굴이 밝아졌다. 나는 지금이 좋아. 부려먹히는 걸 모르고 부려먹히는 것도 아니고 머리 아플 때도 있고 공공할 때도 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으니 한동안은 이렇게 지내고 싶어. 그러니 괜찮아. 걱정해 주지 않아도 돼. 그리고 두 사람이 와서 무언가 재밌어졌으니까 매일 똑같이 살면 한 계절을 돌아봐도 하늘을 돌아봐도 하얗게 기억이 나지 않아. 어쨌든 올해는 기억날 일이 가득하지. 자은도 인근도 그 말에 웃었다. 금성에 돌아와 불미스러운 일에만 엮인다 싶었는데 재미로 쳐주다니 도은의 관점이 달랐다. 그건 그것이고 밤에 등잔기름을 낭비하면 둘 다 쫓아내버릴 줄 알아. 동생의 엄포에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나를 더 쓰고 부리시오. 이 집에서 먹고 쓰는 것을 갚을 수 있게. 최근 기름을 많이 쓴 것은 인군인 듯 궁색하게 말해왔다. 자네 뒤에 남은 위험한 눈길을 모을 수 있으니 적당히 내 동생 말을 듣고 기름을 아끼게나. 자은의 충고인지 칭찬인지 애매한 말이 그래도 인군의 마음에 들었는지 더는 말을 잇지 않았다. 세 사람은 어둠과 침묵에 잠겨 늦여름의 밤을 즐겼다. 여름처럼 젊음처럼 끝이 난 줄 알았던 것이 한 줄기 남아 계획되고 있었다. 담장박 퍼들이 흔들리는 것과 맞추어 자은의 머리카락이 흔들렸다. 저도 모르게 휘소곡을 흥얼거리자 도은이 목소리를 더해 자은이 틀리게 부른 부분을 고쳐주었다. 한 바퀴 돌고 끝날 줄 알았는데 인곤도 따라 부르기 시작했다. 노래가 형체 없이 허공으로 사라진다는 것이 어쩐지 다행한 밤이었다. 월지에 엎드린 죽음. 해가 뜰 때 내성에 들어가 해가 지면 집으로 돌아왔다. 하루 종일 세필로 글씨를 쓰다 돌아오면 밤에 누워서도 천장에 쓰던 글줄이 오락가락했지만 괴롭지 않았다. 붙잡는 손에 굳은 살이 단단해졌다가 떨어져 나가길 반복했다. 어느 날 집으로 돌아오는데 마중을 나온지도 몰랐던 인곤이 뒤에서 자은을 툭 쳤다. 한참을 못 알아봤군. 자은은 웬일로 걸음했나 싶어 인곤을 돌아보았다. 함께 걸어나오는 이들이 다 비슷하게 시들어 있어 너가 자네인지 분간할 수가 없었어. 그늘에서 종이 먼지만 마시면 닮아가는지. 아, 그러고 보니 쨍한 해를 본 게 언제였는지 가물가물했다. 자네 들킬까 걱정할 필요 하나도 없겠네. 그거 안심되는 말이네. 동료들은 다 책상에 고개를 박고 있느라 서로를 살피는 이도 없지만. 근데 뭐하러 여기까지 나왔나? 놀고 있으니 호우님이 자네를 데려오라더군. 그래서 나왔지. 계속 앉아있다 보니 시국이 없어 저녁 끼니를 포기하고 서랍을 여기저기를 걷다 들어가는 습관이 들었는데 무심해 보였던 호운이 알아챘던 모양이다. 동기간이지만 도운을 아끼는 마음과는 상반되게 호운 쪽은 늘 좀 도사리는 종류의 동물을 꺼리듯이 경계하게 되었다. 낙엽 밑에 뱀까지는 아니어도 허점을 보이기는 싫은 상대다. 평소보다 빠른 걸음으로 돌아가기로 했다. 어떤 기색이던가? 나야 알기 어렵지. 마주하면 속으로 내내 나를 자네에게서 떼어내칠 핑계가 없을까 재고 계시거든. 그 말에 자은은 웃음을 터뜨렸다. 그걸 자네가 어떻게 아나? 잠깐의 눈빛만으로 알아냈다고는 하지 말게. 도우님에게 자꾸 이것저것 물으시나 보아. 도우님도 나를 자주 못마땅해 하시지만 호우님을 주의하라 일러주시더군. 그 사이 정이 든 건지 무엇에 대해 멀었다던가 나를 만나러 온 다른 백제 출신이 있었는지 쉬는 날에 만나는 무리가 있지는 않는지 물었던 건 이해할 만하네. 그야 확인해 두어야 하는 부분이지. 나아가 자네와 나의 관계에 대해 은근히 추궁했다더라고. 내가 진정 자네에게 도움이 되는지 우리 둘이 보이는 것과 다른 관계가 아닌지 내가 혹시 자네의 비밀을 주고 자네를 협박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제 길 가는 사람들이 쳐다볼 정도로 웃게 되었다. 정말로 도은에게 그렇게 물었다고? 물론 돌려 물었겠지만 도은님이야 가운데를 잘 짚어내니까. 그렇게 나를 믿지 못하면 밤에 편히 자지 못하겠군. 마지로 태어나지 않아 마지가 되어버린 불쌍한 인간. 물새처럼 서서 자는지도 몰라. 자은은 웃다가 흘린 눈물을 닦았다. 웃긴가? 쫓겨날까 몸을 사려야 하는 나는 웃기지 않는데? 큰 위기감 없는 얼굴로 인곤이 말했다. 그러지 말고 호우님을 좀 안심시켜 주시게. 외류 자네가 내 약점을 쥐고 있다고 말해보면 어떤가? 어떤 약점이 좋을까? 인곤 자네가 실로 위험한 짓을 저질러 영혼이 고향에 돌아갈 수 없는 몸이라고? 곤란하네. 더 경계하실 듯하니. 적당히 하찮으면서도 그럴듯한 게 없겠나? 인곤이 고개를 저었다. 자네가 물에 빠진 걸 내가 건져 올렸다? 목숨을 구한 은인 같은 건 너무 흔한데. 자네가 외의 백제인들에게 전해야 할 중요한 문서를 내가 빼앗았다? 아니, 이건 어떤가? 자네가 실없이도 나를 애모해 결코 내 곁을 떠날 수 없다고. 됐네. 들어가 보긴 하게. 농을 나누다 보니 길이 줄어든 것처럼 어느새 대문을 넘어서고 있었다. 나를 데려왔다고 직접 구하여 쓸모를 강조하지 그러나. 흥! 나 같은 보물을 놓칠 정도의 집안이면 다음이 없는 것이 맞지. 식객이 자긍심을 잃지 않아 다행이라고 여기며 자은은 호은의 방문 앞에서 호은을 불렀다. 호은은 자리에 앉지도 않고 서성이며 자은을 기다리고 있었다. 자은이 숨 돌릴 새도 없이 곧바로 입을 떼었다. 임혜전의 초대를 받았다. 자은도 임혜전이 어딘지를 알았다. 선왕 시절 월지 곁에 지어진 근사한 건물로 사신을 대접하거나 군신에게 큰 연회가 베풀어지는 장소였다. 형님이요? 그거 굉장한 영예네요. 형님이라는 말이 곧바로 나와 자은은 속으로 만족했다. 호은도 만족해하리라 믿고 표정을 살폈다. 급한 자랑이 소환의 이유였다니 귀여운 구석이 있다 생각하면서 나뿐 아니라 너도. 제가요? 그럴 리가 없는데. 누가 상문사의 말단을 임혜전에 불러요? 호은은 자은의 말들을 모두 예상했다는 듯 작게 혀를 쳤다. 척하면 척 알아들어야지. 이것은 정식 연애가 아니다. 왕께서 곁에 둘 인재들을 구하기 위해 가까이 훑어보고 싶어 하심이야. 왜 눈치채지 못하는 것이냐? 그걸 내가 어떻게 눈치채? 하고 사은은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리고 그런 관심이야말로 전혀 원하지 않았다. 저를 심히 가까이 보셔도 큰일이지 않습니까? 호은이 끙 하고 앓는 소리를 냈다. 나도 그것을 염려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너도 지금 그 자리에 흡족한 채 그대로 머물면 안 된다. 계단 몇 개쯤은 힘내 올라가 주어야 해. 먹을 것 부족하지 않고 입을 것도 없지 않으며 땔감 또한 수북한데 과욕을 부리는 게 아닙니까? 과욕? 지금 가진 것들이 언제까지고 그대로 일성 싶으냐? 다음 역병은? 다음 전쟁은? 흉년이 이어지고 대수가 휩쓸면 전장의 칼이 갑자기 우리와 가까운 곳을 향하면 미리 대비해 두지 않았다가는 굶고 병들고 흩어지고 죽을 것이다. 너는 내가 쓸 수 있는 또 하나의 말이다. 그걸 잊지 마라. 태평성대에 전장과 정장 이야기를 벌써 꺼내십니까? 누가 들을까 무섭습니다. 게다가 저를 말로 여기시는 것은 어쩔 수 없으나 입 밖으로 꺼내시는 것은 너무한 것 아니십니까? 어떻게 느끼든 내 놈이 공부하고 오느라 집어삼킨 것들을 갚으려 노력하라. 그 정도 계산은 너도 하겠지? 계산하라 하시니 말인데 제가 목숨을 걸지 않았으면 헛되이 날릴 뻔한 것이잖아요. 어쨌건 그 대가가 내 머릿속에 남았잖아. 쾌변이나 늘어놓으니까 서랍을 여인들이 흉보지요. 하란 대로 잘 따르던 예전에 너는 어디로 사라진 것이냐? 깊은 물에 빠뜨리고 왔습니다. 금성까지 채 돌아오지 못했지요. 호은과 자은은 책상 하나를 사이에 두고 씩씩거렸으나 둘 다 뜨겁다고는 할 수 없는 성정인지라 어디로도 가지 않는 말씨름을 관두었다. 호은이 거칠게 자리에 앉았다. 임혜전에 가서는 지나치게 눈길을 끌지 말되 너의 재치는 두드러지게 뽐내야 한다. 어려운 걸 시키시네요. 하인은 하나만 데려갈 수 있는데 너는 또 그 백제놈을 데리고 갈 테냐? 물어보고요. 그자가 잘도 거절하겠다. 인권에 어디가 그리 마음에 들지 않으십니까? 어딜 가서나 제 밥그릇은 챙길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는 면이 싫어. 솔직히 우리보다 나은 집안을 골라 식객이든 무엇이든 될 수 있지 않느냐? 그 체주로 기운이 꺾인 육두품 집에 왜 머무는 거야? 떠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먹여주고 재워주는 쪽인데도 어쩐지 그자가 베푸는 꼴이 되는 것이 싫다. 듣다 보니 싫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둘 사이를 어떻게 중재할지 고민해 봐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고민이 떨어질 새가 없었다. 연애 아닌 연애의 날이 다가올수록 잠자리가 옅어졌다. 잠을 자지 못하니 낮에 자잘한 실수가 늘었다. 자은답지 않은 옷자를 계속 낸 데다 관복에 목을 크게 묻혀버린 것이 어이없는 실수였다. 벼루에 소매를 담그다시피 했다. 자은은 예상되는 어려운 밤이 얼른 지나가 버렸으면 했다. 호은이 화내지 않는 만큼만 스스로를 내보이리라 작정했다. 호은과 자리가 붙어 있을 것이고 호은을 엄폐물 삼아 앉으면 중요한 사람들은 아무도 자은을 보지 못할 터였다. 호은의 짐작이 틀리지 않아 인구는 월지와 그곳에서 키운다는 색다른 동물들을 보고 싶어 했다. 당일이 되니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제자리에서 공중대는 수준이었다. 그 자리가 얼마나 까다로운 자리인지는 전혀 개의치 않았다. 특유의 무거움도 있고 입장의 차이도 있을 터였다. 하루만 인권과 입장을 바꾸고 싶다는 못된 마음이 들었다. 누가 굳이 묻지 않거든 백지인이라 하지 말게. 아니 웬만하면 대충 얼버무리게. 이제와 괴념하는 이가 있을까? 그만큼 예민한 자리란 말일세. 동생들은 호은과 자은이 최선의 모습으로 참석할 수 있도록 머리를 다시 빗어라. 가락지를 껴보아라. 빼보아라. 허리띠 높이가 틀렸다.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신라 남자들은 이상한 허영이 있어서 나이가 한참 지나도 소년처럼 아름다워 보이고 싶어 하잖아. 실제로 그럴 수 있는 이들은 매우 적고 사신을 뽑을 때도 미려함을 따지지 않나? 허영은 허영이지만 온 나라가 그럴 때 좀 이용하는 게 어때서? 도은의 말을 듣다가 도은도 호은을 좀 닮은 구석이 있다는 생각을 했으나 생각만 했다. 걸어갈 수 있는 거리였지만 사람만큼이나 빗질을 잘한 말들을 타고 갔다. 길의 앞뒤로 가마와 말을 탄 다른 이들이 보였다.
1: 제와페이 인트로듀싱 메이드 인 에이시아.

지금까지 함께 하신 방송은 열린방송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전주 FM 93.5MHz 공동체 라디오에서 진행하는 베스트셀러를 낭독하는 여자 배낭녀의 이다민이었습니다. 오늘 밤도 아름다우신 밤 되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밤 9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감사합니다.

0: 찾았습니다. 가장 편안한 시간. 영화광인 동생은 영화 속 주인공이 됐고, 통 입맛이 없다던 아빠는 완전 대식가. 불면증에 시달리던 엄마는 세상 잠꾸러기. 전주 한옥마을에서 가장 편안한 시간을 찾았습니다.
1: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호출부호의 HLMA,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를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하루 17시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열린 방송,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 편성 책임자는 최성은입니다. 매일 오전 6시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청취자 여러분의 하루와 함께 힘차게 시작합니다. 내일도 FM 93.5MHz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호출부 HLMA 시민과 공동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입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여 FM 93.5MHz를 통해 하루 17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열린 방송,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 편성 책임자는 최성은입니다. 잠시 후 오늘의 방송을 시작합니다. 오늘도 전주 공동체 라디오와 함께 힘찬 하루 보내세요.

0: 찾았습니다. 가장 편안한 시간. 영화광인 동생은 영화 속 주인공이 됐고, 통 입맛이 없다던 아빠는 완전 대식가. 불면증에 시달리던 엄마는 세상 잠꾸러기. 전주 한옥마을에서 가장 편안한 시간을 찾았습니다.
1: 어서오세요, 돼지 박사입니다.
2: 고등학교 때부터 알바했었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자주 먹으러 와요.
3: 전주 영화의 거리, 갱리단길, 한옥마을과 근접해 있는 단체석 완비 27년 전통 돼지 박사입니다. 063-287-8255로 언제든 문의주세요.
4: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주 FM 93.5 소리문화 콘텐츠 쇼 진현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줄이고 마음의 안정을 찾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와의 소중한 만남이나 가족과의 시간은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또한 취미 활동을 통해 자신에게 투자하는 것도 좋은 시간 보내기 방법입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창의력을 키우는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결국 시간 보내기는 단순한 소비가 아닌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시간을 보낼지는 우리의 행복과 직결되므로 조금 더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전국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 가수 한 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첫 곡으로 김연자의 10분 내로 들으시면서 진현의 소리문화 콘텐츠 쇼 오늘 또 힘차게 출발합니다.

박우철, 세월에 던진 사랑, 오은정, 울산 아리랑까지 들으셨습니다. 이번 코너에서는 지역의 문화유적지 소식을 전해드리는 코너입니다. 오늘은 자명사 대웅전 목조열의 자상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명사의 역사에 대해서는 사찰의 동쪽 입구에 위치한 1944년에 세운 사적비 대웅이 현재로서 유일합니다. 자명사는 신라시대 678년 문무왕 18년에 선설대사가 창건했는데 당시 이름은 자웅사였다고 합니다. 그 뒤 조선시대 중기에 당시의 권세가인 민인재가 용안읍에서 살 때 자웅사에서 소 우는 소리가 읍내에 가득 퍼지는 꿈을 꾸고는 기이하게 생각하고 절을 자명사로 고쳤다고 합니다. 그 뒤 기해, 신봉, 성암스님 등이 이어서 중수하였고 근대에 와서는 1943년에 진명대사가 중건을 하면서 절 모습을 일신했다고 합니다. 고개를 숙인 불신의 형태와 가슴을 넓게 틔운 불의의 모습, 전체적으로 단정하면서도 사각형적인 신체 표현 등으로 볼 때 이 불상의 조성연대는 조선시대 후기 약 18세기경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이상 익산 용안 자명사 대웅전 목조열의 좌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0: 홍시연, 찍었어. 민준, 괜찮은 인생. 이미령, 그대의 뜨락에서까지 들으셨습니다.
1: 안녕하세요. 현재 원장입니다. 여름이면 유독 피부 트러블이 많이 생겨납니다. 휴가 기간에 장시간 야외 활동을 하다 보면 피부가 뜨거워지거나 심한 경우 가렵고 물집이 잡히는 일광화상을 입기도 합니다. 또한 여름의 고온 다습한 환경은 미생물이 살기에 좋은 조건입니다. 이로 인해 피부 미생물의 숫자가 증가하여 접촉성 피부염과 진균성 피부염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여름이면 쏟아지는 땀이 여러 가지 분비물들과 섞여서 피부에 흐르게 되면 아토피나 알레르기성 피부염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여름철은 자외선이 강해집니다. 자외선 차단제는 외출 30분 전에 바르는 것을 권장하고, 야외 운동이나 물놀이를 할 때는 1시간 간격으로 바르는 것이 좋습니다.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여러 번 발라야 차단 효과를 제대로 얻을 수 있습니다. 야외에서 자외선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차단제 외에도 양산이나 챙이 긴 모자를 착용하고 열을 적게 흡수하는 밝은 색상의 옷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자외선 지수가 높은 날 야외 활동을 하게 되면 피부가 건조해질 수 있는데, 건조한 피부는 피부염을 발생시키고 피부 노화를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피부가 건조해지지 않도록 물을 자주 마시는 등 체내 수분량을 높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강한 햇빛으로 인해 피부가 달아오르거나 화상을 입었을 때는 실온 정도의 물을 수건에 적셔 얼굴에 붙이면 피부열을 식히는데 도움이 됩니다. 단, 얼음찜질은 피부에 무리가 갈수 있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수욕장, 수영장에서 수영을 한 경우에는 흐르는 미지근한 물로 피부에 남아있는 염분, 염소를 충분히 씻어내고 열감을 식힌 후 로션으로 보습을 해줘야 합니다. 간혹 세안을 여러 번 하거나 피부를 세게 문지르는 분들이 있는데, 피부에 강한 자극을 주면 피부 장벽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이 왔습니다. 뜨거운 열기에 지치고 힘들지만 시원한 바다와 같은 미소를 지을 수 있는 하루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0: 대한 레이저 피부 모발학회 정혜원, 현 재호 원장의 건강상식 정보였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청취하고 계시는 방송은 전주 FM 93.5 소리문화 컨텐츠 쇼 진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0: 자, 이번에는 전국 그리고 해외에서까지 가수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 유영 씨를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온 아메리카노 가수 유영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먼저 소리문화 콘텐츠 쇼 가족분들에게 인사부터 해주실까요?
1: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국에서 온 아메리카노 가수 유영입니다.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그럼 본격적인 대화에 앞서 유영 씨가 활동하고 계신 모습을 담아왔는데요. 그거 분위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0: 유영 씨.
1: 네.
0: 어. 어때요? 미국에서 이렇게 노래하시다. 국내에서 이렇게 노래, 이렇게 무대 지금 쓰시고 계시는데. 네네네. 어때요? 그 차이가 어때요?
1: 수준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한국 분들이. 예. 형이 많고. 예. 아무래도 이렇게 문화 생활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이렇게 수준이 너무 높아서. 예. 이렇게 호응도 잘해주시고.
0: 네.
1: 네. 많이 이뻐들 해주세요.
0: 아, 이뻐들 해줘요?
1: 네네네.
0: 박수가 많이 나오면 이쁜 거죠?
1: 네, 그럼요.
0: 네. 어때요? 노래하시기 분위기는 어때요? 분위기는 이렇게 응원 많이 해주니까 좋으신가요, 더?
1: 아, 그럼요. 힘이 예. 나죠.
0: 예. 네네네. 그럼 미국에서는 주로 어디를 많이 가시는 거예요?
1: 네, 주로 거기 한인회에서. 예. 아무래도 기성 가수들을 부르려면. 네. 너무 환경적으로 너무 열악하고 또. 네. 그럴 걸 준비를 하는데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0: 네.
1: 그래서 이제 그 일반 그 알려지지 않은 가수들이지만. 네. 유명 가수들을 불러서 하는데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로 저희들이 활동하는 데는 한인회나 그 양로원이나 복지관 같은 데서 잠깐씩 어른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0: 아, 좋은 일 많이 하시는군요.
1: 아유.
0: 네. 유영 씨가 노래를 하시게 된 계기는 어떤 계기로 하시게 되었나요?
1: 네, 사실 어릴 때부터 제가 꿈이 가수기는 했습니다. 근데 집안에 워낙 반대가 심해서 그때는 제가 가수할 때는 딴따라라는 그런 명칭으로 이렇게 좀 적업한 직업으로 이렇게 분류됐던 게 가수 생활이었거든요.
0: 네네, 그때는 그랬죠.
1: 네네네.
0: 네. 그래서 그때는 못하고. 네. 언제부터 이제 하시게 된 거예요?
1: 제가 한 4년 전에 사실 심장 수술을 했었거든요.
0: 아.
1: 네, 그 생명이 이제 뭐 위급한 상황까지 갔었기는 했었는데 주님께서 살려주셔서 새로운. 네. 삶을 이렇게 다시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때 아 이제 모든 걸 다 정리를 하고 이제 내가 가진 이 목소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좀 전해서 또 그분들에게 행복을 전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0: 네. 아, 그래서 음악을 이제 접하면서 아 나도 노래를 해야겠다.
1: 네네.
0: 강하게 밀려왔나 보죠.
1: 네네네, 그렇습니다.
0: 네. 네. 이렇게 보시는 외모하고 또 목소리가 좀 달라요.
1: 그렇습니까?
0: 네, 목소리가 굉장히 좀 청하다고 해야 하나?
1: 아, 예.
0: 좀 맑게. 예, 보시기에는 진짜 남자답게 딱 코테도 있으시고 굵게 나올 것 같은데.
1: 네네네.
0: 또 소리는 그 옛날에 장독대 있잖아요. 항아리.
1: 네.
0: 그 항아리 속에서 메아리 치는 소리.
1: 네, 아, 감사합니다.
0: 네, 그런 소리 좀 비슷하게 나오네요.
1: 네네네,
0: 제가 뭐 잘 모르지만.
1: 예, 그런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0: 아, 그래요? 네네. 그런 소리 많이 들어요?
1: 네.
0: 오. 그럼 여기서 가수를 모셨으니 노래 한 곡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유영 씨의 곡 고마운 내 당신 들어보겠습니다.

0: 유영 씨의 곡 고마운데 당신 잘 들었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유영 가수는 전북 가수협회 회원으로 계시면서 수많은 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유영 씨, 미국에서 노래를 하러 가시면 봉사하고 그 다음에 어떤 거예요? 여기는 식사도 하고 하는데 미국은 뭐 식사를 하시게 되면 누가 준비를 하고 이러시는 거예요?
1: 저기 교회에서 나오신 봉사하시는 분들이 또 음식을 만들어서 뷔페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안내해서 이제 따로 이제 대접하시는 경우도 들어 있습니다.
0: 그러시구나. 그럼 끝나고 다 같이 이렇게 다과의식으로 아니면
1: 예, 그렇죠. 다가식으로 하는 거죠.
0: 그래요? 미국에도 이렇게 유영 씨처럼 이렇게 또 다른 가수분들이 많이 있어요? 봉사하시는 분들이?
1: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미국이란 땅덩어리가 워낙 광범위하고 크기 때문에 활동할 수 있는 그게 제약들이 굉장히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0: 거리가 멀어가지고.
1: 한번 대부분 움직이는데 보통 기본적으로 고속도로를 한 5, 6시간 기본적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0: 그래요? 유영 씨도 봉사로 갈때그 정도.
1: 최고로 간게뭐한 16시간 운전해서 간 적도 있습니다.
0: 16시간이요? 봉사가 아니네, 이거는. 일이네, 진짜.
1: 그렇죠.
0: 와, 16시간. 그러면은, 봉사로 간다고 하면 그 다음날 와야겠네.
1: 그렇죠. 거기
0: 봉사하고.
1: 가려면 보통 한 2박 3일 정도 예약을 하고 가야
0: 와,
1: 될것
0: 거의 이건 그냥 뭐 나들이 수준이네요. 예?
1: 같습니다.
0: 그냥 뭐 공연 어디 저기 공연 간다 이런 생각으로 가야겠네.
1: 그렇죠.
0: 거기 봉사 한번 하고 싶네. 뭐 2박 3일로 봉사한다는데.
1: 언제 한번 오십시오. 저랑 같이 가시기.
0: 그래요? 아이고, 멀어가지고.
1: 그러게요.
0: 여기서 가는데 말해도 힘들 텐데, 또 거기서.
1: 여기서 가는 것도 대부분 한 16시간에서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한 16시간에 18시간 잡으셔야 될 겁니다. 비행기로.
0: 참, 진짜 대단하십니다.
1: 이거 별 말씀을.
0: 그 정도로 운전하고 가서 노래하시려면 노래가 잘안 되잖아요. 힘이 빠져가지고.
1: 그런 경우도 있죠.
0: 그래도 좀 그런 게 많이 적응을 하셔가지고 잘 되는가 봐요. 와. 에피소드가 있다면요?
1: 소드는 이제 아주 연세 드신 분이 한분 계셨는데, 그분이 제 손을 꼭 잡으시면서, 고향 생각난다면서 그렇게 펑펑 우시더라고요.
0: 고향. 고향이라면은 어디를 얘기죠?
1: 그냥 한국을
0: 한국?
1: 말씀하시는 거죠.
0: 와, 그렇구나.
1: 그러면서 용돈도 많이 주셨어요.
0: 용돈요? 달러로 주나요?
1: 그렇죠. 달러죠.
0: 와, 나 지금까지 봉사를 해봤지만 달러 받은 적한 번도 없어요. 이야, 대단하시네. 달러 받으니까. 좀 다르게 보여. 봉사 같지가 않아. 와, 참, 진짜. 거기에서는 장르를 어떤 거 부르시는 거예요?
1: 저는 원래 장르가 거의 트로트로 하고 있습니다.
0: 뭐, 고향 향수가 묻어 있는 트로트요?
1: 전통 트로트나.
0: 그러시구나. 그래서 고향 생각이 더 나는구나. 와.
1: 아무래도 미국이라는 데가 한국을 더 그리게 되는 그런 게 있죠. 아무래도 이제 저희들이 아무리 언어를 거기서 오래 살아도 외국인들처럼 표현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어떤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제약적으로.
0: 그 유영 씨는 그 거기서 하시는 일은 어떤 거예요?
1: 저는 일본 식당을 조그만하게 했었습니다.
0: 그래요? 일본 식당? 지금은 이제 안 하시고?
1: 지금은 다 정리를 하고 한국에 이제 정착하려고 나왔습니다.
0: 어떻게 일본 식당을 하시게 된 계기는?
1: 우리 저기 교민들한테는 이런 속담이 있거든요. 누가 공항에 나서 손만 딱 잡으면 그 사람 직업을 따라간다고. 그래서 저를 공항에 픽업 나오신 분이 일본 식당에 계셨거든요. 근데 그때는 제가 86년도 갔었는데, 그때는 저희들이 갈수 있는 게 한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주로 하는 게 이제 세탁소나 뭐 식당이나 뭐 여러 허드렛 일을 많이 하거든요. 공장이나.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뭐그 학벌을 떠나서 네. 언어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한계가 있으니까.
0: 네.
1: 네. 그래서 직업을 그렇게 갖게 되었습니다.
0: 아, 옛날에 우리 한국도 그랬잖아요. 시골에서 서울 가면은 그 데리러 온 분이 직업에 따라서 방향이 바뀌잖아요.
1: 아,
0: 네, 그렇잖아요.
1: 아, 네네네.
0: 시골에 있을 때 올라오라 하면은 뭐 좋아서 올라오라고 하는 것보다는 일손이 부족해서.
1: 그렇죠.
0: 네, 그리고 또 믿을만 하니까. 네네. 서울 오라고 하거든요.
1: 예, 예.
0: 그럼 대부분 자기 아는 인맥에서 대부분 취직시켜주거든요.
1: 네, 그런 것 같아요.
0: 똑같네요.
1: 예. 예, 예, 예.
0: 와. 그거 하시면서 뭐 또 좋은 일은 있었습니까?
1: 좋은 일도 많이 있었고, 네. 뭐 안 좋은 일도 굉장히 많이 있고, 그렇죠.
0: 네. 네.
1: 뭐 강도도 들어오기도 하고.
0: 아, 강도도 들어요?
1: 네, 식당에 강도도 들어옵니다.
0: 아니, 식당에 뭘 밥밖에 없는데 뭘 강도를 털을 게 있다고.
1: 그것도 현금이 있어요. 걔네들은 아. 조금 생각하는 게 그래요. 단도 20불이라도 털 수 있으면 털어가는 그런.
0: 아, 그래요? 강도면. 네. 물론 한국 사람인가요? 아니면
1: 아니, 외국인들? 외국분들은 그런 분들은 거의 없고
0: 네. 외국인 그 미국 사람들?
1: 예, 미국 사람인데 아. 대부분
0: 아 그래요? 네. 우리보다도 더 찌짜시럽네.
1: 예, 찌짜시.
0: 아 진짜
1: 무섭다.
0: 아, 그랬구나. 오 그러면 식당 그 고객은 주로 어떤 분들인가요?
1: 고객은 대부분은 외국 분들이죠. 예, 예.
0: 아, 예. 외국 분들?
1: 네, 그러니까
0: 외국인, 한국인들 아니면 외국인들?
1: 외국인들, 아주 외국인들, 예.
0: 오.
1: 저희들은 식당에는 거의 한 98%가 외국인들이에요.
0: 아, 그래요?
1: 네,
0: 오. 한인타운이 아닌가 봐요?
1: 네, 저희가? 저는 한인타운, 그거는 한인타운에서는 예. 먹히는 비즈니스는 아니에요. 근데 한인타운으로 하려면 한국식으로 횟집을 아. 해야 되는 게 정상인 것 같거든요.
0: 아.
1: 저는, 그러니까, 그 한국말로 하면 철판구이라고 그러죠.
0: 그렇죠.
1: 예, 철판구이랑 일본 스시를 했습니다. 저는.
0: 오, 그러셨구나.
1: 네네네. 한국분 입에는 맞지는 않은 음식 같아요.
0: 몇 시에서 몇 시까지 운영을 하는 거예요?
1: 아, 아침 오전 11시부터 밤 10시까지. 주말 와. 같은 경우는 11시간 한 평균 하루에 한 14시간에서 16시간 근무를 하죠. 저 같은
0: 아,
1: 경우는. 네.
0: 그러시구나.
1: 네네네.
0: 옛날에는 내가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거든요. 이렇게 그 회사 차원으로 그 미국을 가면은 이제 연수라고 해야 하나요?
1: 네네네네.
0: 일하러 가면은
1: 네네네.
0: 4시나 5시 되면 막 퇴근하고 막 그런다는 얘기 들었거든요.
1: 네,
0: 보안이 안 돼가지고
1: 예, 예, 예.
0: 그런데 식당은 그렇지 않았나 봐요.
1: 아 거기는 그런 제약은 없습니다. 근데 아. 식당은 네네네네.
0: 근데 이제 그때 일찍 퇴근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좀 무서워가지고 일찍 집에 다 들어가서 거기 집주인이나 아니면 그 친구분들 이제 모시고 저녁에 이렇게 좀 다과이도 하고 그게 문화였다고 그래요. 그때 당시에는
1: 글쎄요, 뭐 그 지역마다 틀리기는 아, 하긴
0: 지역마다?
1: 한데, 네네
0: 예.
1: 그렇게 우범 지역 아닌다면 그렇지는 않거든요. 네네네.
0: 아 똑같구나 그 나라하고.
1: 예예예.
0: 아.
1: 우범 지역은 아, 그 경찰들도 안 들어가요.
0: 아 경찰들도요?
1: 예.
0: 예 무서워서.
1: 네네네.
0: 그냥 걔네들은 총을 쏘니까.
1: 예예. 총을 항상 소지하고 있으니까.
0: 네. 네. 아, 나 진짜 무섭네.
1: 저는 총 맞을 뻔한 적도 있어요.
0: 아, 총 맞을 뻔했어요?
1: 네.
0: 왜요?
1: 그게 고속도로 주행을 하고 있는데
0: 네.
1: 그 길거리 슈팅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스트릿 슈팅이라고 해야 되나?
0: 네네.
1: 길거리 가면서 그냥 난사하는 총 있잖아요.
0: 네네.
1: 그거 맞아서 제 차에 구멍이 세 개 난 적이 있어요.
0: 와.
1: 그건 정통으로 만약에 맞았으면 저도 그 자리에서 뭐
0: 그러니까요.
1: 사망했을 수도 있는 그런.
0: 참. 예, 예. 애쓰셨네. 그때 총 맞았으면 지금 오늘 라디오 이거 못 오셨는데.
1: 그렇죠.
0: 어쨌든 반갑습니다.
1: 아유, 반갑습니다.
0: 네, 총 안 맞게 잘했네. 아, 이거 참말로. 유영 씨는 그 가수로서 그 나의 큰 장점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나만의 장점. 아, 나는 가수로서, 네. 가수로서 나는 이런 장점이 좀 있다.
1: 여러분들한테 들었는데 제 노래를 들으시는 분들이 제 노래를 들으면 그냥 마음이, 편안하고 평강이 온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0: 아.
1: 네네네. 위로가 된다고 해야 되나? 네.
0: 그 얘기를 듣고 네. 유영 씨는 왜 그런 것 같아요?
1: 글쎄요. 특별하게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목소리가.
0: 오, 이야. 아까 첫 곡 들으니까 고마운 내 당신?
1: 네네네네.
0: 네. 들으니까 이렇게 편안하게 부르시잖아요.
1: 네.
0: 그래서 그러시구나. 앞으로 그럼 편안하게 계속 몰고 나가실 거예요? 가수?
1: 아마 그럴 쪽으로 그런 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0: 아 그래요? 네. 그럼 다음 곡도 지금 그런
1: 아 다음 곡은 조금 템포가 좀 빠른 곡이
0: 아, 편안하게 너무나 편안하면 또 관객들이 네네네 심심하다고잖아요.
1: 네 맞습니다. 네.
0: 아 그러시구나. 지금 네. 다음 곡은 조금
1: 예.
0: 아, 편안하게
1: 네,
0: 네. 아,
1: 즐길 수 있는 네. 곡입니다.
0: 네.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그 가수로서 그 어떤 희망이 있다면 나만의 무대라든가 아니면 가고 싶은 무대가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1: 예, 모든 가수들이 그 본 무대를 가고 싶은 게 사실은 꿈이잖아요.
0: 네.
1: 근데 저는 사실은 이제 가수 생활을 미국에서 오래전부터 하기는 했었지만 한국에 나와서 이렇게 가수 생활을 하게 된 거는 뭐 큰 무대를 가는 것보다는 그냥 저한테 주어진 그 삶의 의무를 다 하기 위해서 그냥 편안하게 그냥 이렇게 봉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역에 어디든지 불러만 주시면 네. 가서 뭐 봉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고 싶습니다. 제
0: 네.
1: 무대가
0: 무대 관계없이 네네. 노래할 곳이 있고 저를 불러주신다면은
1: 네네네네
0: 유영 씨를 불러주신다면은 가서 편안하게 노래하고 싶다.
1: 네네네
0: 네 좋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유영 씨의 두 번째 곡 야속하구나 들어보겠습니다.

0: 유영 씨의 곡 야속하구나 잘 들었습니다. 유영 씨,
1: 네.
0: 가장 요즘에 큰 관심사는 어떤 거예요?
1: 특히 많이 관심사가 많이 있기는 합니다만,
0: 네, 말씀하세요.
1: 네. 저는 한국에서 이제 좀 너무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잘 정착할 수 있게끔 할수 있는 게 그게 저한테는 지금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0: 네, 그래요. 그럼 미국에서 그 기간이 굉장히 오래 계셨나 봐요?
1: 40년 있었습니다.
0: 40년이요? 그럼 한국은 어느 때 많이 들어와 계신 거예요? 뭐 1년에 한 번, 뭐 2년에 한 번, 뭐 3년에 한번 이런 식.
1: 작년에도 오기는 왔었습니다. 작년에
0: 예.
1: 와서 이제 정착하려고 이렇게 사진 준비를 조금 하기도 했었고요. 그전에는 뭐 4년, 5년, 뭐,
0: 아, 그런 식으로.
1: 그런 식으로,
0: 예. 오, 멀어
1: 왔습니다.
0: 가지고 오실라면
1: 멀기도
0: 힘드시겠어요.
1: 하지만
0: 네.
1: 비즈니스에서 빠져나오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0: 그렇죠. 예. 오, 정착은 그럼 어느 쪽으로 하시는 거예요?
1: 지금 전주에 집을 샀습니다. 어저께.
0: 아, 그래요. 어제요? 오, 무슨 동이에요?
1: 동산동이에요.
0: 아, 동산동? 아, 그러시구나. 이쪽에서 그럼 어떤 거 이제 앞으로 하시나요?
1: 글쎄요. 아직 뭐 정확하게 뭐 아직 정해진 거는 없습니다만은 복지관에 만약에 할수 있으면 복지관에서 봉사 생활도 하고
0: 네.
1: 사실은 제가 미국에서 그 골프 티칭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거든요.
0: 네.
1: 그리고 여기 지금 파크 골프가 지금 한참 그 대중적으로 좀 번져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0: 네네.
1: 지금 2급 자격, 파크 2급 자격증을 땄거든요. 티칭
0: 네.
1: 라이센스.
0: 네네.
1: 그래서 조만간 이제 1급을 또 준비를 하고 또 파크 심사위원, 대한 파크 골프협회 심사,
0: 네.
1: 그것도 준비하려고 지금 공부 중에 있습니다.
0: 네, 아주 그냥 즐기면서 이제 놀이하시면서 요즘 딱 맞는 트렌드네요. 네, 아, 동산동 뭐 가깝잖아요. 파크 골프장도 거기 옆에,
1: 온골도 있고,
0: 예,
1: 맞습니다.
0: 가깝잖아요. 예, 아, 파크 골프 가기가 아주 너무 좋아요. 네, 유 씨가 아주 좋아요.
1: 너무 좋습니다.
0: 네, 그 유영 씨는 노래 연습하실 때 어디서 주로 하시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어디서 주로 많이 연습하세요?
1: 미국에서는 집에서 합니다.
0: 아, 집에서요?
1: 단독 주택이니까 그 집과 집 사이가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뭐 방음 장치도 잘 되어 있지만 거기서는 뭐 이렇게 한국처럼 그렇게 크게 제약을 안 하거든요. 밤 너무 늦은 12시 이후 아니면은 얼마든지 크게 할수 있고 한국에서는 지금 사실은 연습 장소가 아파트에서는 제재가 많이 있잖아요.
0: 네네, 그렇죠.
1: 뭐 노래 큰 소리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지금 익산에서 사실은 그 음악 선생님이 소개시켜줘서 그 지하에 음악 그 실을 만들어 놓은 분이 계시더라고요. 거기서 연습하기도 하고 주로 차 안에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0: 그러시구나. 유영 씨가 앞으로 이제 봉사도 하시고 파크 골프도 이렇게 하시고 할 텐데 그 미국하고 한국하고 이렇게 또 봉사 개념이 약간 다르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이쪽에도 봉사 한번 가보셨어요?
1: 한국에서도 지금 3개월, 나온 지가 3개월 조금 넘었는데, 한 8군데 다녀왔습니다.
0: 오, 벌써요? 오, 어때요? 미국하고 여기 차이점이?
1: 차이가 좀 많이 나죠?
0: 네. 아까 말씀한 대로 수준이 높다.
1: 정말로 높습니다. 복지관에 가셔도 어르신들이, 흥이 많으시더라고요, 여기. 근데 미국에 계신 분들은, 삶에 너무 힘들고 찌달려고, 막 그래서 그런지,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나, 흥을 느끼지 못한다고 해야 되나, 일단 그런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0: 아, 그러시구나.
1: 안타깝죠, 조금.
0: 유영 씨의 인생곡을 하나 꼽는다면 어떤 곡일까요?
1: 제 인생곡은 많이 있지만 이번에 나온 그 고마운 내 당신인 것 같습니다.
0: 아, 그래요?
1: 이 곡을 만들게 된 계기가
0: 네.
1: 사실은 이제 미국 생활이 뭐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다 힘들게 생활을 하시지만 특별히 이제 집사람이 이제 한국에서 공무원 생활을 하시다가 저를 만나서 이제 미국을 가게 됐는데, 미국에서, 중노동이죠. 공무원 생활 하시던 분들은 식당 하신다는 게. 그래서 허리가 3, 4번 척추 협탁증이 나서, 한국을 나가 치료를 하고 들어오긴 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느낀 게 너무 많아가서, 그 미안 당 아내한테 또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특별히 이제 그 작곡가님한테 제가 아내에게 전할 수 있는 노래를 하고 싶다 그래서 네. 만들어진 곡이 고마운 내 당신입니다 사실.
0: 아 네. 그러시군요. 네네. 그 앞으로 유영 씨가 뭐 바라는 일이나 소망이 있다면은 앞으로
1: 하나님이 주신 뭐 소명만큼 살다가
0: 네.
1: 제 나머지 인생은 의미 있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0: 네. 의미 있는
1: 예.
0: 그 의미라면은
1: 그냥 뭐 여러 가지 봉사하면서 네. 제 주어진 대로 사는 게 그게 제 의미인 것 같습니다.
0: 네. 네. 예, 아주 좋습니다. 얘기를 하다 보니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저도 아쉬운데 다음에 다시 한번 꼭 초대하겠습니다.
1: 아유,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0: 네. 오늘 라디오에 출연해서 함께한 소감은 어떠셨나요?
1: 아, 사실 너무 떨리고요. 방송, 라디오 방송을 처음 해봐서. 네. 너무 떨리고 어리벙벙하고 제가 사실 또 말 주변도 없고 그런데 옆에서 또 우리 진현 가수님께서 너무 이렇게 잘 리드를 해주셔서 좀 편안하게 방송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0: 네, 감사합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들께 앞으로 활동 계획과 끝인사 한 말씀 해주세요.
1: 네, 앞으로 가수 유형을 기억해 주시고요. 전주 전북 가수협회에 이제 등록되어 있지만 전북 쪽에서 많이 활동할 겁니다. 이뻐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0: 유영 씨도 노래 가사처럼 따뜻한 일상이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지금까지 유영 씨의 따뜻한 노래와 진솔한 이야기가 청취자 여러분들의 하루가 힐링이 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유영 씨의 목소리로 손빈의 금을 들으시면서 다음 주에도 좋은 음악과 진솔한 이야기로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주 FM 93.5 진현의 소리문화 콘텐츠 쇼 가수 유영 씨와 함께했습니다.

0: 걸려 나도 걸려 모두 다 걸렸네. 너도 걸려 나도 걸려.
1: 안녕하세요. 낭만무지개 크리스탈 심입니다. 여러분은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별자리를 찾아본 적 있으신가요? 바쁜 하루를 마치고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면 검은 밤하늘 위에는 이름을 아는 별, 처음 만나는 별, 저마다의 빛을 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7월 밤하늘을 아름답게 수놓은 별자리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백조자리, 검은고자리, 독수리자리, 이 세 별자리는 여름철 밤하늘을 대표하는 별자리이자 여름철 대삼각형을 이루는 주인공들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견우와 직녀 이야기. 견우별은 독수리자리의 알타이르, 직녀별은 검은고자리의 베가입니다. 은하수를 사이에 두고 서로를 그리워한다는 이야기를 떠올리며 밤하늘을 바라보면 별빛이 조금은 다르게 다가올지도 모르겠습니다. 별은 저마다의 빛으로 밤하늘을 밝히듯 우리도 각자의 자리에서 하루하루 자신만의 빛을 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낭만무지개와 함께 여름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이는 이야기와 음악을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별을 마음속에 품고 계신가요? 7월의 밤하늘을 닮은 음악 적재의 별 보러 가자 들으며 낭만무지개 시작합니다.